네, 들으신 곡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라는 제목의 발츠 센티멘탈레라는 곡, 바이올린 연주 요셉 사코노프 그리고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왈츠 그러면 굉장히 화사하고 밝고 그런 느낌이 떠오르지만 이렇게 감상적이면서 서글픔이 또 같은 왈츠 리듬인데도 이렇게 투영되는 걸 보면 그쵸, 왈츠도 굉장히 큰 하나의 장르가 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더랬습니다. 엄마 과수원 일 도와드리려고 딸 1, 2, 3 총출동 하셨다는 하순영님, 오하연 들으면서 배에 봉지 싸고 있습니다. 엄마 그래도 딸들이 최고지? 라고. 네. 1, 2, 3에 며칠 맞고 계십니까, 순영님은? 네. 엄마 도와드리셨으니까, 네, 뿌듯하시겠어요. 신계희님은 4월 말부터 남편하고 주말 등반을 시작하셨는데, 오늘은 딸과 함께 용봉산으로 가신다고 사연을 주셨네요. 내려와서 막국수 먹을 거예요. 하셨어요. 저 등산도 좋지만 확실히 등산 후에 먹는 메뉴가 발걸음을 조금 더 힘차게 내딛게 해주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5289님,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그렇군요. 나얼의 원곡을 이예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5289님 듣고 계신가요? 같은 시간 속에 너.

김필의 그때 그 아인, 이해준의 같은 시간 속에 너에 이어드렸어요. 0715님이 오늘은 꼭 화장실 청소를 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바닥과 벽에 세정제를 뿌려놓고 소파에 잠깐 누워서 기다리는데요. 아 근데 눈이 조금씩 감기는데요. 안 돼 라고. 근데 원래 세정제는 뿌려놓고 좀 오래 기다리면 묵은 데가 이제 불어나니까 적당한 15분 정도? 30분? 네. 저도 그 목욕물 받아놓고 너무 뜨거워서 조금 기다리는 그 타이밍. 네. 그럴 때 오는 약간의 나른함? 네. 잠들면 안 돼요. 그래도. 가레스 게이츠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Anyone of Us.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하늘은 맑겠고 기온은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청주 30도, 대구, 강릉 32도까지 오르면서 꽤 덥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기온은 1, 2도가량 낮겠지만 햇살이 강해지면서 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후에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도 많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망양에서 천안호두 휴게소까지 19km 구간이 어렵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창녕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로 혼잡하고 여주에서 감곡까지는 10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2020년 배우 오정세 씨는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100편의 작품을 하는 동안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했습니다. 분명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달랐죠.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도 내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산다고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여러분 탓이 아닌 실패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저에게 동백이가 찾아온 것처럼요. 그의 말처럼 절망이 넘치는 시대, 우린 좀 더 운의 힘을 믿어야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는 온전히 당신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좀 더 넉넉하게 건넬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핑곗거리가 아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 위해. 자, 오늘 아침 귀를 기울이면 태수 작가의 에세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중에서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오늘 귀를 기울이면 진짜 그런가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죠. 그쵸? 떠들썩할 필요 없다는 걸. 근데 또 생각해보면 떠들썩하게 행복을 누리는 어른도 있죠. 네. SNS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은 태수 작가의 책 한승화님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큰딸아이가 삼수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공과 달리 또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공부만 했을 뿐인데 그 사이 예쁜 청춘은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그 어려움 힘듦이 다 승화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어요. 지나가버린 딸의 청춘이 억울했는데 그냥 운이 조금 안 좋았다 생각하려고요. 딸에게도 너의 탓이 아니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시간만 생각하면 당연히 억울하고 아까울 수 있지만 그래도 청춘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하는지가 네. 따님이 그 사이에 또 많은 깨달음과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걸 테니까 너무 손해봤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승화님께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532님이 푸르름이 가득한 날 듣고 싶은 노래라고 지난 주중에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활동하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씨아의 노래입니다. 스테이.

화사의 So Cute 박순덕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사연도 주셨었네요. 아이들과 같이 밥 차리면서 듣고 있었는데 얘들아 DJ 아저씨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면 틀어주셔 라고 했더니 화사의 So Cute가 듣고 싶대요. 아, 그쵸. DJ는 원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신청곡을 들려주는 사람인 거죠. 디스크 자키. 디스크로 들진 않지만. 아, 냉동실에 있던 반죽으로 쑥개떡을 만들어서 든든하게 먹고 이제 탄천으로 산책 갑니다. 라고 3780님

근데 반죽으로 떡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이분 달인이신가? 네. 쑥개떡, 쑥향이 가득한. 자, 조심히 산책하시고요. 이어서 페더 엘리아스의 노래입니다. Paper Plane.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노래 가사와 내 마음이 똑같다라는 감상평 이런 거 들을 때 한 번도 와닿은 적이 없는데요. 요즘에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서 만난 지 100일 된 여친을 생각합니다. 좋을 때다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후. 2580님의 아주 뭔가 이 만남을 나는 알고 있었어라는 듯한 네. 100일 예.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기분 듣고 싶은 매일 듣고 있다고요? 아이고 예. 몰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들으신 곡이 시간에 들었다는 것은 이번 주에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3관왕을 축하하면서 들려드렸던 BTS의 소우주였어요. 원래 가사는 70억인데 이제는 84억 8천만으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실시간 인구 반영이라고 7228님. 그렇군요. 박선아님, 올해 광화문 공연보다 알게 된 노래인데 정말 찡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위로도 되고요. 야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라고. 자, 여러분들도 미니로 듣고 계시면 주중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곡에 하트 눌러주시면 주말 3부 시작할 때한 번씩 다시, 물론 여러분의 음악 앱으로 원할 때 들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하트를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주말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

0: 혹시 30개 났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네, 들으신 곡은 저도 Show Me라는 곡과 함께 더불어서 엄청 좋아하는 The Pretenders의 Back on the Chain Gang이라는 노래였는데요. 203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은 평택에서 정애리님이 보내주신 플린데요. 제목은 버스를 타고입니다. 저는 아직도 뚜벅이에요. 겁이 많아서 선뜻 운전에 도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도 엄마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딴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놀라서 갑자기 차 세우고 어머어머 으아 어떡해 이럴걸. 그것뿐이겠어? 다른 차가 양보해줘도 엄만 차선도 못 바꿀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놀리는데 야구르지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버스 타고 여기저기 씩씩하게 잘 다닙니다. 특히 시외버스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 풍경을 보며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가득했던 잡념이 많이 사라집니다. 목적지에 내릴 때쯤 아무렴 어때? 별것도 아닌 것들에 상처받지 말고 다 털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잡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버스에서 나왔으면 하는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들썩들썩.

몸이 들썩이고 흥이 오를 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두 번째 곡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창밖에 연인들을 보고 있다가 가끔씩 풋풋했던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YB의 흰수염 고래. 이 곡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스르르르 풀어줘서 자주 듣습니다.

네, 정혜리님의 플리에 담긴 자자 버스 안에서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YB 흰수염고래 자, 버스를 타고 플리에서 들었고요. 저희가 혜리님께는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보너스 추천곡으로 아이유의 정거장 준비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0: 내를 하나의 호텔로.
1: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주말 동안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내일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대구와 포항의 기온이 32도까지, 내일은 포항과 강릉의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지 않겠고 햇살은 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겠는데 일부 전남과 제주에서는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나쁨 단계를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천안 부근에서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 2차로가 막혀서 불편한데 정체도 심합니다. 망향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이지연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요즘 저의 일상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지나고 보면 하루가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멍하게 천장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늘 뭐 하지? 생각하면서도 딱히 급한 일도 없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 내리고 창문 열어 바람 한번 쐬는 그 시간이 괜히 좋아요.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순간인데 요즘은 그 잠깐 동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느긋하게 맞이해요. 천천히 식사하고 빨래나 청소를 조금 하면 하루가 흘러가요. 그렇게 저녁이 되면 오늘도 별거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전처럼 허무하기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하루가 지나갔구나 싶어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하루도 나쁘진 않네.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별일이 없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없었다는 뜻이고 하루가 순한 맛으로 지났다는 뜻이겠죠. 매일매일 정신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 참 부럽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살수록 정말 별일 없는 하루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도 특별한 일 없이 뭐 조금은 무료하게 하루를 살아도 일상이 유지되고 기분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30일 토요일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 오늘 문득 너에게 별일 없이 살고 계신 이지연님께 보내드리는 노래였습니다. 장기하에 별일 없이 산다도 있는데 사연의 정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얼마 전 서른인 큰딸이랑 한잔했습니다. 아빠

아,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든 일이더라.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더라고요. 현실의 벽을 느끼는 나이가 됐구나 싶어 씁쓸하면서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길 온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라고 1408님이 그쵸. 아무리 어리다 어리다 아직은 서른은 아직 애다 이래도 자기들이 느끼는 또 그런 것들은 마냥 어리지 않은 나이임 확실하죠. 파이팅입니다. 따님도 아버님도. 3372님 옛날에 우리 할매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성공한 인생인기라 이런 말을 자주 하셨는데 이만한 진리가 없는 듯해요 라고. 맞죠. 제일 중요한 거 뭐 잘 못 자고 잘 못 먹으면 일단 컨디션이 망해지는 거니까 그런 컨디션으로 좋은 일이 좋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겠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아, 지연님께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8939님은 집집마다 수업 다니는 학습지 교사입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수업을 하는데요. 좀 전에 인사하고 나오면서 아이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아,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이게 어른들한테는 별일 아니지만 아이들은 이런 거 되게 서운해하거든요. 그쵸. 삼촌 나 몇 학년이야? 뭐 물었을 때 너 3학년. 벌써 5학년이거든? 막 이런. 예. 아이 근데 그 바로 이제 아이고 선생님이 저기 했네. 그러면서 예. 잘 마무리 되셨을 거예요. 네. 자, 도경수의 노래가 딱 제목이 어울립니다. 4499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괜찮아서 괜찮아.

볼 빨간 사춘기의 아름다운 안녕,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이어드렸고요. 4842님이 베란다에 심어둔 치자나무가 시름시름 힘이 없길래 어제 좀 더 넓은 화분에 옮겨 심었거든요. 네, 하루 사이에 줄기도 꽤 꼿꼿해지고 잎사귀도 팽팽하니 힘이 생겼더라고요. 라고. 하루 만에. 야, 애들 참. 이게 민감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네, 옮겨 심은 화분에서 힘차게, 네, 잘 자라기를 저희도 응원 드릴게요.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한계를 넘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3921님이 신청하셨던 5 Seconds of Summer의 She Looks So Perfect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럼 편안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예전에는 공백기가 길어지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일하는 시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작품이 끝난 뒤엔 배우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챙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쉼 없이 달리는 것만큼이나 멈춰서서 나를 돌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죠.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는 그 빈칸들이 다음 챕터를 더 잘 써내려갈 에너지가 되어줄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대나무

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Howdy ho, baby. So long.
1: 하이디 하이, 하이디 호. 자,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운동화 끈부터 느슨하게 풀어놓는 아침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地嗨，嗨地吼，这个气，嗨地嗨，嗨地吼，이게그냥추임새같은거죠예하이디하이하이디호나그려나차요슈근데괜찮아요나안죽어요 난괜찮아하이디하이하이디호쿨앤더갱의노래연주로시작을했어요그냥뭐이제흥얼흥얼추임새를넣는거예요나는괜찮아울랄라울랄라 괜찮아브라브라브라브라뭐이런건데 실제로는괜찮지않은거예요예뒤집히는거예요예속상하고앞길이깜깜하고뭐차였으니까그렇죠자존심팍상하고그런데나는괜찮아뭐그냥예표현은그렇게하는것일뿐이죠이추임새참추임새라는게왜어른들이앉아계시다가자리에서일어날때으짜하고일어나잖아요으이끄하고진짜로뭐힘이좀세지는그런느낌처럼하이디하이하이디호뭐나괜찮아이정도별거아니야뭐스스로에게이렇게기운을북돋우는거그거참중요합니다자다같이응차을차뭐하는거실제로힘이나는거잖아요우리삶속에추임새가필요할때가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그정말로하루하루버티기힘들때야우리힘내자힘내보자으쌰뭐이런거하잖아요그래도진짜좀힘이나는거거든요말이라도이표정과제스처라도이렇게척할때그런추임새가우리의삶의질을또바꿔놓을수있다는생각이드는군요토요일아침입니다모든것이다괜찮다이런마음으로시작합니다안녕하세요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현대해상모델이정재입니다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건강과안전을지켜야할모든순간그것이바로현대해상의목적지입니다모두의건강하고안전한일상을향해현대해상의마음이달려갑니다마음이합니다현대해상
2: 슬웨이체지방에집중한슬림웨이다이어트슬림한몸매가갖고싶다면저고현정과함께슬림웨이다이어트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광고는건강기능식품광고입니다두드림자조사초노바렉스적절한식이조절및운동과함께본제품을섭취하세요
4: 백현진입니다사장님들내가답답해서한마디만할게요사업도힘든데차까지골치아프면되겠어요그러니까비즈카해요차사는것보다렌트가더싸잖아알아서다해주니까편하잖아그래서1등이잖아
5: 대한민국넘버원롯데렌터카디스카
6: 26년3월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등록대수기준
7: 필요해보기좋은아스파라거스나른한봄아스파라거스를넣은카레어떠세요봄의카레아스파라거스카레계절마다카레를다르게계절마다카레를맛있게카레로계절을맛보세요

발성이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는데 좀 좀 알아봤더니 이 제라드 졸링이 성악가 출신이네요. 예, 테너로 활동을 했었던 네덜란드 가수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당신의 눈 속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군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제라드 졸링의 노래, 그 전에 들으셨던 스틱스의 베이브, 예, 두 곡.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러브송이 이랬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그 절절한 사랑이 묻어난 그런 느낌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배문정 씨가 문자 주셨어요. 큰 딸아이가 14살. 드디어 딸 떼어놓고 외박하러 부산 사는 사촌 동생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남편 없이 딸 없이 혼자 자는 게 무려 14년 만이네요. 정말 떨려요.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래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어떻게 14년 만에, 그러니까 아기 낳고 지금까지 늘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신 거잖아요. 공식적인 외박을 이제 지금 이렇게 받으셨는데, 하, 정말 떨리겠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겠다. 그쵸? 너무 금쪽 같은 시간들일 테니까. 또 의외로 또 저 떨어져 있는 남편도 딸도 야 자유다, 야 우리 해방이다 뭐 이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동안 식구들 챙기느라 개인 시간이 없으셨죠. 문정 씨의 지난 14년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뭐 짧은 외박이 추억임. 멋진 추억으로 남길 진심으로 바라고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공식적인 외박에 들어가신 문정 씨에게 일볼로가 노래하는 The Best Day of My Life. 야,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아, 오늘일 거예요.

The Best Day of My Life 일볼로의 노래였어요. 오늘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날인 분들이 계시겠죠? 뭐 이를테면 결혼하시는 분들, 뭐 결혼기념일, 또 뭐 생일 맞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소소한 건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뭐 이런, 그렇잖아요. 작은 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제곡 같은 곡이었습니다. 박은숙 씨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의도 직장인 박은숙이라고 해요. 오늘 딸하고 야구 직관하러 갑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야구장이라 너무 떨려요. 키움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청취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오늘의 최고 날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키움이 승리하면 좋겠죠? 그래야 가신 김에 멋진 추억이 남을 텐데, 박은숙 씨에게는 진짜 이 시간 최고의 날이 됐으면 참 좋겠군요. 우효의 민들레, 그리고 비비의 밤양갱, 두 곡입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5월의 마지막 주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포항과 강릉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맑겠고 미세먼지도 없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지방선거 날인 수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람부터 팔탄까지 5km 구간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도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흡연을 끼견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만끽하다 할 때 그 끽자를 쓰는 건데 담배 말고 다른 걸 만끽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거 끊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내일이 금연의 날이라는 걸 알면 올해는 정말 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역사 속의 왕 중에 정조는 담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담배 냄새는 난초보다 향기롭고 화장실의 악취를 사라지게 하며 담배와 함께 근심까지 태울 수 있는 이 좋은 담배를 온 국민이 피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주제를 과거 시험에 출제했을 정도라고 하니. 출근해서 급한 업무 처리하고 잠깐, 점심 먹고 잠깐, 회의하다가 머리 안 돌아갈 때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간 김에 잠깐,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잠깐씩 담배 피우는 21세기 흡연자들은 정조가 있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막내, 야, 우리 막내 어디 갔어? 그래. 저기 구멍가게 가서 담배 한 갑 사고 거스름돌은 그냥 너 과자 사 먹어라. 지금이야 그런 심부름 시키는 집은 없지만 진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집집마다 그 집의 막내가 담배 심부름 담당이었고 거스름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 백해무익한 게 담배라고 하면서 이름은 또 왜 그렇게 멋있게들 지었는지. 어른들 와이셔츠 주머니에는 은하수, 소울, 청자, 백자, 도라지에 거북선까지 들어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었었었다.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그냥 진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동네의 어귀, 동네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렇게 각자 상상 속에 그려지는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담배 가게 아가씨, 송창 씨. 아자자두 묘하게 그 펑키 리듬하고 한국의 그 약간 국악적인 리듬하고 그걸 잘 접목시킨 묘한 송창식 씨 송창식식의 그 리듬 담배가게 아가씨 그 전에 들으셨던 디퍼플의 쫑쫑쫑 쫑쫑쫑쫑 이 기타 리프가 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Smoke on the Water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저는 뭐 비흡연자인데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이 담배를 이렇게 탁 물고 나오면은 또 그렇게 그게 또 멋있어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제임스 딘, 예, 제임스 딘처럼 참 멋있는 표정으로 담배 피운 사람도 있고 또 건물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꽁초 주워서 이렇게 피는 사람도 있고 누가 어디서 어떤 자세로 피우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 표현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흡연자들이 정말 많이 줄었죠. 그렇죠?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뭐 학연, 지연, 흡연 이게 중요하다고 할 만큼 담배 피우면서 뭐 정보도 없고 친해지고 뭐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요즘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주말에 다들 그냥 집에만 있기 좀 아쉬운 모양이에요. 개 모임에서 거제도로 여행 가신다는 분 계셨고요. 예, 손 드세요. 그래요. 네, 축하드리고 잘 다녀오시고요. 친구들이랑 부산 가덕 또 여행 간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이고 환호. 예, 그렇습니다.

리질러 가덕떠 통영의 둘레길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뭐 정말 정말 각자 여가를 잘 보내고 계시네요. 한윤정 씨는 대구 팔공산 근처 사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요즘 갓바위가 뜨고 있대서 주말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분위기 한번 잡고 오시길 바라겠고 인코그니토의 Beneath the Surface라는 연주와 노래 전해드리죠.

0: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비치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분위기 딱인데요. 예, 비치에서 그냥 논 알코올 칵테일 한 잔 쫙 들이키면서 해변을 쫙 바라보는 그 시각에 이 음악이 나오면 절묘하지 않습니까? On the Beach라는 제목의 제프 골러의 기타 연주곡을 감상하셨습니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0: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6월 3일 그 지방선거 투표날 혹시 바쁘시면, 일정이 좀 있으시면 오늘까지 사전투표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할 예정인데, 사전투표소 찾아서 가시면, 또는 뭐 그 주민센터도 있겠고요,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고, 토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7: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8: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1650번님의 사연입니다. 뼈 때리는 글을 발견했어요. 톡의 답장 시간이 곧 마음이다.

일만 있으면 비둘기라도 날려서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월말이라고 싱숭생숭해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나절 지나도 일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그만 포기하자라는 제안드리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종이만고 김신영입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잔나비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이게 톡의 답장 시간이 곧 마음이다. 여러분들은 답장을 바로바로 하시나요? 예, 저는 일단 보면 바로 합니다. 예, 보면 바로 하는데 못 보는 시간들이 요즘에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답장은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예, 근데 답장의 내용이 조금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잉잉 응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니면 이모티콘을 좀 잘 안 써요. 그래도 예 일단 글자를 예 글자로 표현한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3, 4부 월간 심진화 우리 심진화 씨가 더 보고 싶어도 예 컨셉상 저희가 한 달에 딱 한 번만 예 만날 수 있는 월간 심진화 씨와 추억의 탑10 달려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0: 30 킬로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5: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6: 정화의 망고 5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구축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구축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김이명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추악 가바디에서 안착 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김영창 선생님들의 음악 발굴 타임, 고음악을 틀어줘요 신디. 자, 오늘도 보물 같은 음악들 기가 막히게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이상기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스 브라운의 멀어진 너. 이게 1997년

감독 데뷔한 남성 듀오입니다. 이 노래는 멤버 우리 최승민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최승민 씨가 이제 하우스롤즈라는 팀을 만든 하우스 전문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멤버 우리 차현우 씨 본명이 김영훈인데요. 바로 우리 하정우 씨의 친동생, 예 우리 황보라 씨의 남편, 예 남편분이시고 이때 당시에 약간 요런 풍의 그 음악들이 다 인기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해필 1997년이 H.O.T. 재키 뭐 NRG 정말 보이그룹들이 다 쏟아진 해여가지고 예 그 시기가 조금 아쉬웠다. 예 대진표가 아쉬웠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사연 우리 안정래님이에요.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 신청합니다. 그렇죠. 외로운 솔로라면 다 이해할 구구절절한 가사와 처절한 멜로디 강추합니다. 그가 굳이 웃음을 챙겨 굳이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사러 가는 것도 TV를 켜놓은 것도 그냥 다 외로워서 그래. 예 말해 보여요. 예 제가 청소하는 거 외로워서 그래요. 예 다 외로워서 그래. 와 근데 이거 명곡이다. 예 이거 한번 또 제가 다음에 예 한번 요거를 모티브 삼아서 예 그게 다 정말 칠흑같이 예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그래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좋은 노래 신청해 주신 이 두 분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면서 예스 브라운의 멀어진 너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 노래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청춘 밴드 하츠웨이브 더 사랑하는
1: 청량한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0: 둘 셋 안녕하세요, 하츠웨이브입니다. 하츠웨이브의 보컬 리안이고요.
1: 저는 하츠웨이브의 베이스 데인입니다.
0: 저희가 정오의 희망곡에 놀러온 이유, 바로 저희 하츠웨이브의 데뷔곡이 나왔습니다. 저희 데뷔곡 19은 19의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청춘의 마음을 많이 담은 곡입니다.
1: 저희 데뷔곡 19 많은 사랑과 스밍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하츠웨이브의 추천곡을 소개해드릴게요. 추천곡은 김현철 선배님과 이소라 선배님의 그대 안에 불러라는 노래입니다. 초여름밤의 분위기가 지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추천해드렸습니다.
0: 그럼 지금까지 하츠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BC 예능의 샛별 MBC 아나운서국의 젊은 피 고광용 아나운서입니다. 사실 제가 나 혼자 산다 출연하기 전에 이미 정오의 희망 곡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었거든요. 신디 덕분에 제 예능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작년 초에 제가 정오의 희망곡 출연했을 때 효자 이미지를 굳혀주셔가지고 그게 작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걸 보여줬던 명 DJ님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저 고광용의 추천곡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는 김동률의 희망입니다.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김동률 씨 콘서트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그 콘서트 가신 분들은 김동률 씨의 그 떨림과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 고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있습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잎 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 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5: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0: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돼 있는데요.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30도를 웃도는 꽤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 강릉 32도,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강릉과 포항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지방선거 날인 수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 2, 3차로에서 버스 관련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저 분기점 부근도 사고로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대비해서 발 붙여서 발 붙여서 점점점점 부탁드리면서 주말맞이 신형라이트 출발 전에 먼저 몸풀기 퀴즈 타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신형라이트에서는 키스의 전화받아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노래는 2002년 월드컵 때 응원하는 모습으로 큰 화제를 모으면서 데뷔했던 이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던 노래죠. 과연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윤도현, 2번 미나.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4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후라이팬 세트 보내드리면서 주말맞이 신형라이트 흥이 필요할 땐 나를 찾아줘. 바로 신형라이트 오늘 활짝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BGM은요 허퍼매직 바로 준비됐습니다. 순자 형님 간만에 모실게요. 남자는 가로 여자는 세로 남과 여세 갈게요. 컴온. 자, 험한 네 번 들어가면 모두 신나는 곡이 되는 허퍼매직 액성입니다. 렛츠고.

자, 이 노래가 딱히 2절이 없어요. 예, 연결되는 곡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다 또 말씀드리고요. 1838번님 초보 운전 오늘 고속도로 탑니다. 경부를 탈 건데요. 신형다이트 들으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무사, 예, 무사 운전. 예, 그리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셔야 되고. 넥스트 송 박강인의 비소 갈게요. 코스만 한번 가볼게요. 고마워.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준비되셨나요? 생아미인데 하우스 컴온! 자, 이제 슬슬 일어나세요. 오늘 비 온대.

오케이, 땡큐. 아, 땡큐. 예. 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 김정순 씨. 정말 왕년에 한가득 하던 우리 광현 오빠 이제 딸바보 아빠로 지내고 계신답니다 라고. 그렇죠. 우리가 신명나게 한번 가야죠. 근황 소식 땡큐. 우리 한명민님 오랜만에 왔어요. 부자 되고 따고 이 시간에 경제 라이브 듣다가 졸아가지고 다시 신명나이트 입장했습니다. 이 비트를 내가 왜 입고 살았는지. 아, 가사가 저한테 왜 또 오냐고 혼내는 듯. 아유, 네가 어디라고 두아 이렇게. 아, 설마 그렇지 않아요. 경제 주식 듣다 졸 수 있어요, 선생님. 예. 그냥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돼요. 예예, 예. 우리 대박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한결같고 성실하면은 안 되는 일은 없다. 우리 버티자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노래. 예. 요즘에 지금 역주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번 따라 하고 나서 연락 많이 옵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갑니다. 컴온!

Camila, let's go! Thank you. 예, 아, 너무 좋죠. 아, 우리 1540번님 박주희씨 트롯계의 조성모씨 아닌가요? 어, 자켓 3단계 오픈 왼쪽 핫 오른쪽 핫 양쪽 하 하고 앞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어, 그리고 엄동설 안에 야광옷을 입으십니다. 예, 대낮에 야광옷. 예, 기가 막힌 언니예요. 이 언니 못 따라갑니다. 제가 못 따라가요. 또 말씀드리고요. 어, 우리 윤민호씨 태교를 정의로 받은 초등학교 6학년. 큰일 났다. 정의 키즈입니다. 노래 참 좋아요. 고맙다. 민호야. 민호 고마워. 예, 우리 민호군 잘 되길 바랄게요. 화이팅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어, 그렇다면 우리 키스의 전화번호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아, 요 정도. 요 정도 한번 가줘야 돼요. 예. 아, 우리 박순덕 씨.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즐거워. 자빠질 지경이네요. 누워 계셔요. 누워 계셔요. 이 정도면 크게 다쳐요. 예. 아, 지금 비트감별 또 들어왔어요. 우리 8363번님. 신디, 비트감별요. 제가 콜라텍에서 가장 좋아했던 듀크의 굿나잇 감별해주세요. 어머, 또 같은 연식이 좀 있는, 약간 83, 84, 85 정도. 예. 아, 듀크 굿나잇 한번 가볼게요. 굿나잇!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렛츠고! 하! 호! 자, 여러분들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이요. 거울이나 기둥 잡으시면서 도리도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든 분들 굿나잇!

자, 이 노래 갑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Go. Ready.

나 방송 안 하고 춤출 뻔했잖아요. 예예, 나 방송 안 하고 예 어깨 바로 나오네. 어깨가 바로 나오네. 쾅쾅 이거 바로 나오네. 깜짝 놀랐네. 아 우리 손아영 씨 나쁘지 않아요. 통과요. 이건 무조건 통과죠. 예, 굿나잇. 우리 2777번님 역시 듀크다. 콜라텍 연륜 최고라고. 아 그렇죠. 오늘 여러분 1통과되는 이 비트들이 또 있어요. 한 번에 통과되는 비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설마 이 노래는 아니에요. 예 그냥 시원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요 비트에 탈락됐다 그러면 저희 또 예 주중에 미움 우리 미디움이라고 미움이 있어요. 예 요걸로 해가지고 또 선물도 드리니까 어여들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김범님 휴가 때 듣고 오늘 휴일이라 간만에 듣는데요. 그래 이 맛이었다. 진짜 최고다. 방구석 나이트 오픈이요. 컴온! 이라고 지금 대체해서 간만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셨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노래 버블 시스터즈의 하나 비네. 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갈게요. 렛츠고! 자 요즘 5월 6월 행사의 달 가요제의 달입니다. 자 노래 선곡을 고민하고 계시다 하남빈에 추천합니다. 렛츠고!

0: 자, 이슬 광고로 갑니다. 크크크 컴온.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

0: 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골뱅이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4: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한계를 넘어 그린디어.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주말맞이 신앙나이트 오늘도 하이라이트 앵콜타임으로다가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 잠시 워터타임 목 좀 치기시면서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키스의 전화바다를 리메이크했던 2002년 월드컵 가수 정답은 바로 2번 미나였습니다. 당첨자분들 선곡표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부 끝곡은요. 잠시 캄다운 타임을 가져봐야 돼요. 왜냐? 월간 심진아 씨가 대기 중이기 때문이죠.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요 노래 듣고 우리 심진화 우리 진화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7: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6: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7: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8: 경농이 만듭니다.
9: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의가족 5932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두 분 왕년에 지상열 씨가 한창 하던 묵찌빠 묵찌빠 기억나세요? 엄청 인기였잖아요. 묵찌빠 묵찌빠 묵은 엄정아 몰라 알 수가 없어 쥐는 오지면 아 영규 아 영규 영규 영규 빠는 테크노
1: 기억나다 받아요. 이게 2004년에 지상열 씨가 유행시킨 건데 네. 옛날 영상 매니아들 사이에서 다시 역주행을 또 하기도 했었죠.
0: 재밌다.
1: 또 요즘에 또 제가 텔레비에 자주 나오면서 저의 행님아부터 세 바퀴 무한걸스 영상이 또 돌고 돌더라고요.
0: 맞아.
1: 이왕이면 저작권을 챙길 수 있는 저의 노래와 함께 역주행 되길 꿈꾸며 추억의 탑10 출발합니다.
0: 뿌띠
1: 함께 할 분 까딱하면 5월 넘길까봐 많이 초조했습니다. 월간 심진아씨요. 서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너무 땡큐.
1: 땡큐.
0: Yeah, I love you.
1: 아니 그나저나 우리 예. 심진아씨.
0: 네네.
1: 바흐 여행.
0: 아 바흐.
1: 예, 바흐 여행.
0: 바흐.
1: 파리 여행 어떻게 잘 다녀왔어요?
0: 와 너무 좋았고요. 이제 사실 저는 세 번째인데
1: 예.
0: 김원효 씨가
1: 처음이었죠.
0: 첫 번째인데
1: 예.
0: 아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1: 제가 진짜
0: 빨리 데리고
1: 깜짝 놀랐던 게 예. 에펠탑 앞에서
0: 네.
1: 그 광장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에 또 돗자리에다가 아니 뽀뽀는 그렇다 치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아, 뽀뽀는 한 만 번 봤어요. 만 번
0: 네.
1: 봤고 꽃을 사들고
0: 와.
1: 와인에다가
0: 네.
1: 피크닉을 즐기셨단 말이죠.
0: 아니 제가 파리 네. 갔을 때 아 정말 원효 씨랑 오면 너무 좋겠다고 네. 계속 꿈꿔왔던 거를 이번에 가가지고
1: 네.
0: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1: 아니 누워서 책 읽다가 뽀뽀해. 꽃 들고 뽀뽀해. 와인 마시다가 뽀뽀해. 밤에 뽀뽀해.
0: 예.
1: 예.
0: 아 파리잖아요. 파리.
1: 뽀뽀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0: 파리, 파리잖아요. 예. 저희는 그냥 이불 붙이고 걸었어요. 파리에 있는 동안.
1: 아, 예. 예
0: 이불 붙이고
1: 걸었어요. 2인 삼각경기처럼. 예,
0: 맞습니다.
1: 둘, 셋, 쪽, 둘, 셋, 쪽, 쪽, 이렇게. 근데 싸워도 뽀뽀 한다, 안 한다?
0: 아, 싸울 때는 뽀뽀. 그 이제 싸우고 나서 바로 안 하고 좀 이따가 하죠. 그래야지 이제 푸니까.
1: 아.
0: 예.
1: 근데 싸워요, 저는.
0: 그러니까 싸우지는 않는데 그냥
1: 맞아.
0: 이런 거 있죠. 약간 서운해하면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툭툭 건들고 뭐 그렇게.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1: 싸운 안 싸웠던 것 같은데.
0: 아, 거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진짜.
1: 누구 한 명이 일방적으로 삐지거나.
0: 맞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10번도 안 싸운 것 같아요.
1: 맞아. 예. 아니, 싸웠다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솔직히 말하면
0: 맞습니다.
1: 이 부분은 서로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0: 싸워서 뭐 하겠어요.
1: 그럼.
0: 어차피 예. 인생도 짧고 인생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뭐하러 싸워. 어차피 화해하고
1: 그렇지.
0: 어차피 뽀뽀하고.
1: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싸움의 끝은 화해밖에
0: 맞아.
1: 없어요.
0: 맞아. 그 얼마나 그 귀찮은 반복이야.
1: 그래.
0: 그렇죠.
1: 싸우지 말자.
0: 예.
1: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SNS 보면은 5월도 역시 굉장히 베리 비지하게 사셨어요.
0: 베리 비지했습니다.
1: 예. 진아 씨의 5월을
0: 예.
1: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0: 아 5월을?
1: 네.
0: 예.
1: 다섯 글자로.
0: 안 놀면 뭐해. 예, 놀아야 됩니다. 안 놀면 뭐해?
1: 너무 논다.
0: 안 놀면 뭐합니까? 인생은 놀아야 돼요.
1: 아,
0: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1: 행복하게
0: 살아야 돼요. 네네.
1: 자기 하고 싶은 건 좀 하고 살고.
0: 아, 그럼요.
1: 예. 그 저는 대단한 게
0: 네.
1: 항상 어버이날 때마다
0: 예.
1: 우리 또 형은 언니 아버지를
0: 그렇죠.
1: 항상 챙겨. 저도 굉장히 예. 반성을 많이 합니다.
0: 김진영 씨 안 왔다고 예. 아빠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음 달 6월이나 7월쯤에 예. 김진영 씨를 데리고 아, 가기로 예,
1: 아버지
0: 했습니다.
1: 제가 아주 그냥 논리로 예. 갈 거예요.
0: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1: 아, 손꼽아 예. 기다리고 그 버섯 전골 찍까요? 아니면 아구탕 찍까요?
0: 예, 아구탕 찍고.
1: 아구탕 찍고
0: 예.
1: 갈게요. 예. 이모님들 기다리세요.
0: 예.
1: 자가치 하시면 또 불러야 되니까.
0: 아, 맞습니다.
1: 딱 기다리시고. 다가오는 6월에도 우리 심진아 씨의 일과 사랑, 정말 행복과 웃음, 눈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추억의 탑
0: 예.
1: 시작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와우! 토요일에 함께하는 추억의 탑 10. 자, 오늘 준비된 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와우. 2000년 5월 마지막 주 심지어 제 10위 갑니다.
1: 갑니다 갑니다. 10위는요, 떠나가요.
0: 노래 제목을 얘기해줘야죠.
1: 최재훈의 비의 랩소리. 야, 이게
0: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1: 다 잊어요. 마지막에
0: 사랑도.
1: 아, 가사 좀 적어주세요.
0: 이제 그만 부르라고.
1: 예,
0: 갈게요.
1: 아, 근데 최재훈 씨 진짜 갈게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널 보낸 후에.
0: 아,
1: 사랑해. 내 마음 알고 있다면.
0: 아니요, 아픔이 쌓인 만큼.
1: 아픔이 쌓인 만큼.
0: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1: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0: 와와와.
1: 와. 그대여.
0: 내 마음.
1: 내 마음 알고 있다면.
0: 돌아와줘 내게로.
1: 돌아와줘 내게로.
0: 오케이. 예.
1: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아, 저는 우리 때 최재훈 씨는 뭐.
1: 예, 진짜 이 유리상자 이세준 씨랑 주영훈 씨가 같이 만든 곡이거든요. 이 비의 랩소디는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최재훈 씨가 예전에 한 예능에서 얘기했는데 별명이 금사빠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최재훈 씨.
1: 예, 금방 사업에 빠진 사람.
0: 예. 예,
1: 김원효 씨인가요?
0: 정말 김원효 씨도 금사빠지. 예.
1: 강남에서 160 어떻게 160평 규모의 고깃집.
0: 고깃집을 했었어요.
1: 빠도 운영했고.
0: 맞아요.
1: 프라이팬 수입도 했고.
0: 맞아요.
1: 음반사에 드라마 판권 수입도 했고. 사업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조용해지신다고.
0: 근데 예. 사실 우리 김원효 씨도 금사빠 아니겠습니까?
1: 자, 오늘 저기 한 세 종류 들고 왔으니까 예, 집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
0: 아, 또 사업을.
1: 예, 오늘 지혈제랑.
0: 아, 지혈제도 이제 하세요?
1: 예, 지혈제가 조금 약간 반응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예, 이제 어디 요리하시거나 다칠 때 바로바로 네. 바로 뿌려주시고. 예, 이제 폼클렌징 또 가지고 왔고. 예, 오늘 그 수건.
0: 아, 수건. 예, 예, 예. 예. 아, 러나, 러나.
1: 아, 진짜.
0: 다양한 아이템들.
1: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0: 아, 우리 김원 씨는 뭐 최고예요, 사실은.
1: 네. 네.
0: 아, 요거, 요런 기사가 있어요.
1: 네.
0: 제가 이걸 알죠. 김원효 지리산 공기 판매 사업 실패.
1: 아.
0: 캔값이 공기보다 비싸더라.
1: 아.
0: 그 공기 사업 한다고 저한테 마셔보라고 그랬었잖아요.
1: 이거 진짜 실패하지 않았고.
0: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1: 이게 자기끼리는 승승장구하는데 이제 김원효 씨가 왜 실패했냐면
0: 네?
1: 김원효 씨한테 이제 떨어진 어떤 그
0: 지분.
1: 지분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남을 주기 바빠요.
0: 맞아.
1: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좋은데 또 어떻게 좀 폐가 안 좋으신 또 환자분을 만난 거예요.
0: 네.
1: 그 집으로 열 박스 보냈습니다.
0: 아이고,
1: 예, 착한 사람이에요.
0: 그 사람이 정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할당량이 있는데
1: 예, 그걸 다 줍니다.
0: 그걸 다 줬죠.
1: 예.
0: 저한테도 신영아 그 공기 저기 환기 잘해야 돼. 야, 이거 한번 마셔볼랬어.
1: 네.
0: 형부 이거 뭐야? 지리산 공기인데. 너무 좋은데.
1: 그래요.
0: 예, 또 기억이 난다.
1: 열심히 살고 있다. 이 말까지 하면서
0: 성실하다.
1: 네.
0: 말씀드리고요. 9위 갑니다.
1: 자, 9위입니다.
0: 가자. 우!

0: 슬퍼하잖아.
1: 아 잠깐만 이거 2절이에요? 잠깐만 우리 쨔쨔한 제작진 머리 많이 썼네.
0: 어 이걸 이렇게 아니, 뒤에 거를
1: 마무리를 하면 어떡해요. 아 많이 서운하네.
0: 깜짝 놀랐네.
1: 이게 서문탁이에요. 서문탁 씨가 아니고.
0: 그쵸 서문탁.
1: 예. 예. 서문족에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가수다.
0: 예.
1: 그래서 서문탁이고 이게 이 집 타이틀곡이고요.
0: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1: 우리 또 서문탁 씨가
0: 아마추어 복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1: 있어요. 복서, 복서.
0: 아버지가 또 아마추어 복서 출신이고,
1: 예.
0: 와, 본인도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복싱한다고 했는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프로복서로 전향하라고 권유까지 받는다고.
1: 저는 그 우리.
0: 잘해야 됩니다.
1: 우리 타기 형님을 예. 봤을 때, 마이크를 이제 관객들한테 딱 넘길 때의 그 2도 갈라짐.
0: 깜짝 놀라요.
1: 2도 3도 갈라짐에.
0: 근데 또 엄청 또 다정다감하시잖아요.
1: 진짜 탁 언니만큼 의리 좋고.
0: 와.
1: 사람 좋은 사람 못 봤어.
0: 저는 네. 그 복면가왕에서 가끔 뵀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다정다정하시던데요.
1: 정말 다정해요.
0: 예.
1: 수진 언니.
0: 와.
1: 이름이 수진. 예, 이름이 수진이에요.
0: 어머 세상에.
1: 이수진인가 그럴걸요? 예. 수진 언니.
0: 수진 언니. 이름이랑 성격 되게 비슷하시네요.
1: 성격이 진짜 비슷해요.
0: 진짜.
1: 예.
0: 여성스러우시거든요.
1: 예. 본명 예. 이수진.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또 말씀드리고.
0: 네.
1: 진아 씨는 어떤 운동이면 저기 맥주 빨리 마시기 운동. 맥주 많이 마시기 운동.
0: 저는 예. 진짜 맥주 빨리 마시고 좋아하고, 예. 그래도 제가 예. 운동 좋아해가지고, 걷고, 뛰고 이런 거 좋아해갖고,
1: 맞아요.
0: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은 합니다.
1: 건강해요.
0: 건강한 과체중.
1: 맞아.
0: 어,
1: 예. 예, 진짜. 안에 지방이 별로 없어요.
0: 없어요. 제가 근육형 과체중이거든요.
1: 약간 강호동 씨 라인이에요.
0: 비슷해요.
1: 네, 강호동
0: 예, 라인. 맞습니다.
1: 예, 짱짱합니다. 이제 8위 갑니다. 나이스.
0: 8위입니다.
1: 네.
0: G.O.D의 Friday Night.
1: 아 그냥 발표하세요. 예. 발표하고 노래가 나와요. 원래.
0: 알겠어요.
1: 예예. 예.
0: 아 영어
1: 약간만. 감 예감 좋은 예감이 드는 이 밤 Tonight Friday Night. 잠깐만 처음 아닌가요?
0: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못하진 않는데 랩이랑 영어 노래에 좀 약해요.
1: 그러니까
0: 나 랩을 잘 못해.
1: 랩은 진짜
0: 나 왜냐면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 네. 시절의 래퍼기 때문에 나 출신 좋아했거든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버려야 한다네. 그 사실은 그 의미를
1: 야야 예, 예. 땡땡 탈락 또 말씀드리고
0: 예.
1: 뭐 프라이데이 나잇은
0: 너무 사랑하는 우리 G.O.D의
1: 그렇죠
0: 2집 앨범입니다.
1: 수록곡이에요 사실 심지어.
0: 맞습니다. 예. 근데도 난리가 났었고
1: 예.
0: 그리고 이때 G.O.D 육아일기
1: 재민이 나왔었고
0: 진짜 이게 방송되면서 국민 그룹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1: 그렇고.
0: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후속곡이 애수. 근데 애수는 그 재민이가 선택한 걸로 진짜
1: 맞아요.
0: 난리 났었죠.
1: 딴 행동하다가 난 아직도 이거 할 때 막 그 점프
0: 했었잖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 노래가 잘 됐지.
0: 생각난다.
1: 그쵸?
0: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1: 정말 우리가 TV를 많이 봤었다.
0: 네. 네
1: 말씀드리고
0: 예.
1: 혹시 다른 예능 중에 심지라 씨 이 예능은 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예능
0: 저한테
1: 있어요?
0: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제가 약했던 건데
1: 예?
0: 저는 저기 도전 천국.
1: 와.
0: 제가 진짜 노래를 많이 하는데 가사를 조사나 이렇게 시작 부분 틀리고 이런 거
1: 싹 다 틀려요.
0: 예, 그래가지고
1: 예.
0: 그래도 우리가 그때 그래도 한번 행운 열쇠 탔었어요. 그,
1: 황금 열쇠.
0: 네, 황금 열쇠.
1: 누구랑 같이 갔었어요?
0: 저기 김영은 씨가 노래를 잘 외우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김영은 씨랑 저랑 불러가지고 황금 열쇠 탔어요.
1: 저는 신봉선 씨랑 같이 갔어요.
0: 아, 네. 근데 그거를 왜 팔았는지.
1: 아,
0: 지금 갖고 있었으면.
1: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면. 쓰라린 기억 안으며.
0: 네.
1: 저희 노래는 GOD의 Friday Night.
0: 아.
1: 예, 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좋아요.

0: 와우 쪼개탑 웃음 많고 눈물 많고 흥 많고 정 많은 예 사다퀸 예 우리 심진아 씨와 2000년 5월 마지막 주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7위네요. 7위 갈게요 선생님.
1: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0: 거야.
1: 아, 박혜경 씨.
0: 음색 퀸.
1: 아, 그 노래 뭐죠? 박혜경 씨의.
0: 내게 다시. 언젠가 길을 걷다.
1: 아니, 약간 그거 있잖아요. 발라드 같은 거. 하루? 아,
0: 나나나 흐르는 나나나.
1: 고백, 고백, 고백. 아. 고백, 고백. 너무 좋아해요.
0: 난 내게 말하고 싶어. 아, 잠깐만. 그거는 박기영의 시작이고.
1: 어, 이거 아니고.
0: 오직
1: 말해야 아, 하는데.
0: 아, 맞아. 이 노래다.
1: 네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
0: 예, 음 다 떨어졌어요. 예,
1: 죄송합니다. 예,
0: 코로만 부르지 마시고. 예. 가슴으로도 한번 불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좀 부탁드리고. 예.
1: 우리 박기영 씨 진짜 음색 깡패죠. 예. 더더 출신 박기영 씨 솔로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0: 맞아요.
1: 이게 노래가 워낙 청량하잖아요. 그래갖고 광고 음악으로 너무 많이 쓰이고 이게 광고 음악 노래만 무려 38곡이라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뭐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동화 뭐 기타 등등.
0: 예.
1: 그리고 이게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너무 화려해요.
0: 뭐 유지태,
1: 원빈 씨,
0: 이정재,
1: 와 신민아, 김하늘 씨.
0: 예. 그리고 이 노래 주무는 거로는 이때 당시 스타 등용문.
1: 맞아. 자연강장제.
0: 네. 거기 CF에 삽입이 됐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거기 이제 한가인 씨.
1: 맞죠.
0: 그리고 그 옆자리 우리 김미려 씨 남편.
1: 정성윤 씨가.
0: 정성윤 씨가 출연했죠. 우리 총재비.
1: 진짜 이 일약 스타덤으로 올랐죠.
0: 네. 우리 한남동 총재비.
1: 이때만 해도 하, 미려 씨랑 결혼할 때 상상도 못했는데.
0: 저는 남자친구가 온다고 그래서
1: 예.
0: 어, 그냥 오나 보다 했어요. 근데 어머. 그 자연강장제 그 CF 주인공.
1: 깜짝 놀랐어요.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근데 이때 정성윤 씨는 정말 그 싱그러움의 그 자체였어요.
0: 맞아.
1: 약간 한가인 씨가 진짜 초초초초초 미녀였는데 안 죽었어요 옆에서.
0: 이때 당시 약간 어. 보이그룹 센터상이었어요.
1: 맞아 맞아.
0: 보이그룹 센터상이었다. 또 네. 말씀. 지금은 그 저기 모아.

0: 아빠. 예. 정모와 정이훈이 아빠. 예.
1: 아니 너무하네. 그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 이렇게 예.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0: 같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네,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1: 자, 다음 노래 유기저 최정환의 편지.

0: 라디오예요. 예. 어, 기립댄스.
1: 아, 너무 좋네요. 예. 어, 우리 때가 진짜 테크노가 난리였어요.
0: 지금은 예. 테크노가 다시 지금 오고 있잖아요.
1: 오고 있어요. 예. 네.
0: 이때는 우리 테크노 하면은 일단은 아모를 시작하면 이제 바로
1: 맞습니다.
0: 기둥 잡고 스피커 잡고 거기서 앞에서
1: 예, 너무 좋았죠.
0: 앉으세요. 예. 오늘 어, 까만색 옷을 입고 와서 예. 마치 가운하시 느낌으로 조금 있어요.
1: 예, 예 우리 최정환 씨가
0: 행방불명됐다. 예,
1: 정말 저는 솔직히 2집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아, 아름다운 맞아. 분이 이게 무려 2집 타이틀곡입니다.
0: 맞아요.
1: 와, 95년에 그 한 화장품 회사에서 그 개최했던 그 깨끗한 얼굴 선발대회에서 네. 대상 받으면서 데뷔했는데
0: 맞아요.
1: 당시에는 진짜 이런 무슨 먼 선발대회
0: 뭐 미스땡땡
1: 맞아 뭐 그런 거 진짜 많았는데 네. 뭐 교복
0: 맞아.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업체 네. 뭐 이런 거 많았습니다.
0: 무슨 땡땡 뭐 모델 선발대회에서 송혜교 씨도 예. 그때 또 됐었고 어. 미스 땡땡은 뭐 어마어마한
1: 맞아요, 맞아요.
0: 걸출한 스타들이 좀 있었고요.
1: 어머.
0: 아, 또 우리 예쁘다. 최정한 씨 본명이 이제 장정한 씨
1: 맞아요.
0: 장신데요. 우리
1: 3000대 1로 합격했대요.
0: 이때 당시에 제가 또 연신내 살았잖아요.
1: 어.
0: 이 언니가 이제 예일을 다녔어요. 예일여고 예일여고 출신이어서. 그 동네 사람들 역촌 오거리부터 다 알고 있어요.
1: 와.
0: 장정환이 진짜 네. 미인이다. 네.
1: 저는 대회 나간 거 그 전국 노래자랑.
0: 전국 노래자랑?
1: 인기상 출신입니다. 예.
0: 이정현의 와를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1: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그 박미경님의 집착으로 시작해서
0: 맞아, 맞아.
1: 이제 그 다음에 와. 예?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0: 어, 우리 심지아 씨 있어요. 심지아 씨. 어, 잠시만요. 저기 노사연 씨랑 대학가 여자 동기 아닌가요? 사진이.
1: 예, 잠깐만 이런 사진이 어디가 있었어요?
0: 아, 잠깐만 사진 자체가 노사연 씨와 동년배 사진이.
1: 이거 진짜 실제로 제가 나갔던 그 화면의 캡처예요.
0: 전국 노래자랑.
1: 아 잠깐만 더워.
0: 움직여서 그래요. 움직여서.
1: 아 잠깐만요.
0: 예예. 예.
1: 저 이거 어디서 구했지?
0: 아주 죄송한데 라디오에서 예. 바람소리 들어가거든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조금만 꺼주시고요.
1: 아, 예.
0: 예. 오늘 또 예, 좀 꺼달라고요.
1: 아, 꺼?
0: 예, 예, 그러고요. 어, 말을 대답은 하면서 하나도 안 들어요. 끄라고요, 선생님. 예, 예.
1: 껐어요.
0: 아, 껐어요? 네. 예,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노래 또 듣고 와봐야 되는데,
1: 네.
0: 이것도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1: 최정환의 편지.
0: 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강한 햇살에 기온도 빠르게 올라서 현재 서울은 27.6도, 포항은 30.5도, 강릉은 3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

0: 날이 이어지겠고 낮 더위도 계속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시흥에서 서운까지 11km 구간,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2km 구간,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아, 와! 에펠탑도 인정한 세기의 사랑꾼 심진아 씨와 함께 추억의 탑. 자, 2000년 5월 마지막 주 달려봅니다.
1: 네, 5위입니다. 박효신의 파워.

0: 노래 사투리 넣지 마세요. 당신을 원한 이유 아니에요. 나요. 와. 자, 우리 해줄 수 없는 일의 이은
1: 박효신 씨의 1집 후속곡.
0: 후속곡이에요. 후속곡.
1: 진짜 이거는 가창력 본자라는 얘기를 듣는 진짜 최고의 분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1: 이 동료 가수들이 박효신 씨의 노래를 들은 소감을 얘기하는 거 들어도 진짜 완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0: 뭐 김범수 씨는 그냥 괴물 같다.
1: 그 이적 씨는 고등학교 때 노래를 듣고 와, 너 나이 속이고 있지?
0: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 이석훈 씨가 박효신 씨를 보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1: 아, 우와.
0: 그 이석훈 어마어마하네요. 씨도 보컬 쪽에서는 꽤
1: 최고인데.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와. 우리 또 심진아 씨는 어때요? 조금 약간 댓글이나 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또 심진아 씨가.
1: 저는 제가 또 다 달아요. 저 진짜 심진한테요. 아닙니다. 어, 이건 맞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기사감사,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답니다.
0: 진짜 댓글을 다 봐요. 예.
1: 그러면은 제 거가 어느새 배풀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기사에 배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진아 씨는 꼭 댓글을 보시던데 우리 선풀해요. 뭐 이런 게 또 배풀이 돼 있어요.
0: 진짜? 예.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말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요?
0: 아니면 댓글 보고 울었던 적?
1: 댓글 보고 울었던 적?
0: 네.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있지 않을까?
1: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 한 분이 다른 분하고 싸우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0: 아.
1: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뚱뚱하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0: 예, 예.
1: 실제로 보면 예쁘다. 실제로 보면 괜찮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살로 얘기가 많더라고요.
0: 어,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예. 해피하게 살면 또 해피하잖아요. 사실.
1: 예, 해피해요.
0: 근데 저와 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심진아 씨는 예뻐요.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1: 뭐예요, 갑자기?
0: 깜짝깜짝 놀래요. 저, 아, 진짜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1: 예. 진짜예요?
0: 이제 그만
1: 네.
0: 나가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아, 진짜 피부 예쁘고
1: 감사합니다.
0: 네, 예쁘게 생겼어요. 그게 또 심진아다.
1: 아,
0: 심진아 씨의 매력이다.
1: 아, 왜 이러죠?
0: 얼굴이 작아요. 공룡 같아요. 얼굴이 작잖아요. 조식 공룡처럼 얼굴 진짜 작고 몸이 커서 그렇지.
1: 칭찬이에요?
0: 칭찬이에요.
1: 예, 알겠어요.
0: 예, 예쁘다. 또 예. 말씀드리고 4위 갑니다. 아우, 이 노래 나왔다.
1: 제2의 어제처럼.

0: 들어야 돼, 알지?
1: 어려워, 근데 노래가, 사실은.
0: 아, 근데
1: 이게 듣는 거랑 부르는 거랑.
0: 제가 지금 너무 아까 웃음이 새어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심진아 씨가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배워서
1: 8년을 배웠어.
0: 해외에서 Excuse me, can I get? 이걸 계속 하거든요. Toilet, restroom, 막 발음 막 난리 나는데 지금 프라이데이 나이부터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8년 배워놓고.
1: 예, 죄송합니다. 영어는 네. 자신감인데 예, 노래로 부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0: 리딩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0: 오케이. 야. 스피킹이
1: 예,
0: 강해요.
1: 스피킹. 예, 예. A little speaking English. Yeah, 네. I have a little no problem. Yeah.
0: 오케이. 항상 okay, no problem. 나가면.

0: 네, 리딩이 있으니까.
1: 스피킹이 괜찮아요. 리딩이
0: 라이팅은 잘하잖아요. 라이팅.
1: 아니, 라이팅이 너무 못하고 리딩도 못하는데 스피킹은 잘해요.
0: 우리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1: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오케이. 말씀드리고 이제 2위 갈게요.
1: 예.
0: 아, 아니구나.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구나. 그럼 노래는 어제처럼 예. 우리 또 제이의 노래.
1: 아니 근데 우리 제이 언니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0: 이미 당황해가지고. 3만 번 했어요. 3만 번.
1: 3만 번 했죠. 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제이의 어제처럼 갈게요.

0: 와우! 원조 미녀 개그우먼 심진아 씨와 함께 yeah. 추억의 탑 yeah. 달려보고 있고요. 2000년 5월 마지막 주. 자 이제
1: 3입니다.
0: 이집트 가볼게요.
1: 이정현의 NO!

0: 세계 들어봐.
1: 아 근데 우리 제작진 진짜 못됐다.
0: 어 진짜 이게
1: 못해 처먹었다 정말.
0: 이거는 원래 첫 부분이 아, 좋은데.
1: 저 죄송한데 다른 사람이 DJ 되면 쌍욕해요 이거. 이거 고속 가면 처음부터 가야지.
0: 그래 이 노래는 원래 반주부터 딴딴딴 따라다란 딴딴
1: 이걸 가야지 진짜 못됐다 진짜 사람 말이다.

0: 네, 됐습니다. 예예. 예. 아 우리 슈트 씨.
1: 아니 근데 솔직히 예. 말해서 예? 이 노래가 지금 우리 제작진 여러분 마음도 이해 가요. 예? 이 마지막에 정말 경고하듯이.
0: 이 세상에 막. 아 근데 여기가 서사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예.
1: 아 진짜 너무 이 노래는. 그래. 와, 이 이정현 씨의 너는 다른 노래도 다 좋았지만 이게 정말 주옥 같았어요.
0: 주옥 같았다. 왜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1: 그렇죠. 쫙 이렇게 나와가지고
0: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와. 뮤직비디오를 찍은 사람이 이정현이에요.
1: 와 진짜.
0: 예, 진짜로.
1: 와, 정말 와 진짜 클레오파트라로 변신한 이 모습.
0: 그 왜 손가락 가운데
1: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
0: 나를 울리지 마. 아우. 요거 있었어.
1: 와, 기억력이 너무 좋네요.
0: 아 뭐 사실 한국에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미국의 이정현이에요.
1: 맞습니다. 저도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0: 이거 원조예요 사실.
1: 그리고 또 노래도 너무 잘했고
0: 컨셉.
1: 이런 컨셉과 진짜 이런 도전력을 그럼. 인정해주고 완전
0: 바꿔대 여전사 있잖아요.
1: 아 최고지.
0: 예, 바꿔
1: 모든 걸 다 바꿔.
0: 예, 예. 예. 이렇게 움직이는데
1: 그러다가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0: 줄래 바비 인형
1: 어 완전 그 노란 맞아. 가발 쓰고 예. 하늘색 그 원피스 딱
0: 맞아
1: 입고. 와
0: 그리고 이제 미쳐 마법사 아. 너 때문에 미쳤을 때 네. 미쳐 요거 있었어요.
1: 그래도 제일 최고는 와 아니겠습니까? 와
0: 와 말고 저는 아. 약간 저 줄래
1: 아 줄래
0: 짜장짱짱짱짱짱 아 저 반
1: 아 반
0: 반 가야지
1: 아 최고지 최고지
0: 우리 맨날 저기 3분 남겨놓고
1: 아, 맞아
0: 반 와 너 다 때리잖아요. 이정현 거의 뭐 리미티드 아, 한정판으로
1: 나 진짜 너무 좋아해요.
0: 한 글자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반 와 너
1: 근데 진짜 이걸로. 이정현 씨 노래는 다 이제 한 글자님 두 글자
0: 그렇죠.
1: 예, 네. 너무 좋았던 이게 기억이 약간 나네요.
0: 성대 결절 코스예요.
1: 아 맞아요.
0: 성대 결절 코스
1: 그리고 마지막 거. 코스가 이 너였는데 대단하다.
0: 네. 거의 뭐
1: 거의 웅변이었어요.
0: 이 세상에 막 꼬마는
1: 여자들이네. 한마디만 하고 싶어 새겨들어.
0: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얼마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이거 예. 진짜 드러눕는 노래죠. 예. 예. 대단했어요.
0: 어 지금 잠시만요. 우리 진아 씨가 이정현 씨 남편분을 방송에서
1: 어,
0: 만났어요.
1: 만났어요. 같이 방송했어요.
0: 기사가 났어요. 심진아는 이정현의 히트곡을 부르며 박유정을 반겼고 과한 움직임 점점점. 아, 예. 예. 우리 또 남편분이 박유정님.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목을 막 이렇게 썼더니 어, 예. 목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0: 네, 그 네. 디스코 해야 된다. 또 조심하시고.
1: 예, 와를 불렀었던 기억이 아, 나네요.
0: 예. 2위 예. 갑니다.
1: 와 2위입니다. 신화의 Only One.
0: She's Only One. 차지하고 싶어. Come on. 끝까지 포기 못해. 하지 마세요. 고소도
1: 아, 진짜.
0: 야, 이때 신화의 파워.
1: 정말
0: 진짜.
1: 저는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이 군무돌과 짐승돌의 원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약간 그런 남자의 상탈 꿈을 꾼 게 김동완 씨.
0: 와.
1: 저 진짜
0: 화보집 봤구나.
1: 아니 그러니까
0: 화보집
1: 꿈에 그게 나와가지고
0: 그래.
1: 다음 날부터

0: 진짜 김동완 씨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저 그거 잊을 수 없어. 지금도 컬러야.
1: 우리가 고등학교 때
0: 생생해.
1: 어릴 때잖아.
0: 맞아요, 맞아요.
1: 순수했을 때 와. 화보집을 봤는데 와. 그게 너무 잔상이 남는 거야. 계속 그것만 생각해.
0: 진짜 네. 충격적이었고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1: 저 아버지 아직 있어요.
0: 네. 네. 아
1: 진짜
0: 정말
1: 너덜너덜해요.
0: 그리고 그때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이라는 맞아. 프로그램에 신화 코너가 따로 있었거든요.
1: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0: 그, 아 진짜 저는 진짜 너무 열심히 봤던 또 그 기억이 나네요. 와.
1: 이거는 일단은 신화 창조. 그러니까 누구를 정말 아무런 그 욕심 없이 네.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 진짜 대단하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 신화의 온리원 듣고 올게요.
0: 좋아요.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6: 훅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갓의 아래 넓은 부분인 양태를 만들며 부르는 갓 만드는 소리입니다.
1: 우리 어멍 이 양태랑 못 먹음인 어느 제
0: 내일 모레 장에 내다 팔 양태를 아직 다 짜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을까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3: 와! 정의 망고 투엘이 함께 원추억의 탑. 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에요. 와. 벌써. 예.
4: 네, 벌써 마지막 1위죠. 예. 대망의 1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망의 1위 곡이 있어. 바로 김현정의 마!

0: 흥분했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이거 진짜
1: 아니, 심지어
0: 이거 다 외웠는데도 봤죠. 이렇게까지 가사가 기억이
1: 너 안 나.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네. 이건데 너 꼭꼭꼭 사람 꼭꼭 만나 꼬르르 꼬르르 뭐야 꼬를.
0: 저 진짜 최애곡 중 하나거든요.
1: 다음 이거는 도전 성공 나와도
0: 예.
1: 심연 씨 요즘에 더 빡빡한 세대이기 때문에
0: 네, 그러면 옆에서 춤을 출게요. 도전 성공이 아. 생긴 다음에 김신영 씨 옆에서 예.
1: 아유, 같이 안 나갈 거예요. 저 원효영 부랑 나갈 거예요.
0: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롱다리 미녀 가수 김현정 씨.
1: 맞아요.
0: 이게 3집 앨범 타이틀곡인데
1: 그렇죠.
0: 다 돌려나 할 때 이 머리 위로 이렇게 돌리던 그 춤.
1: 지금도 다 돌려나면 다 돌리잖아요.
0: 다 돌리죠. 다 돌리죠.
1: 대박났죠.
0: 그때 김현정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1밤 MBC 1밤 게릴라 콘서트 울릉도에서 했어요.
1: 맞아.
0: 울릉도에서 했는데 울릉도 인구가 만 명이었는데 김현정 씨 단독으로 2천 명을 모았대요.
1: 그 동네 20%를 그냥 다
0: 온 거예요. 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네.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1: 그렇죠.
0: 와.
1: 그 얼마 전에 히든싱어에도 나왔었잖아요.
0: 나 너무 좋았어요.
1: 네.
0: 아, 나 나갔어야 되는데.
1: 그 나갔어야 되는데.
0: 히든싱어에 나 안 불렀지?
1: 파리가 있었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예.
0: 제가 진짜 그 그녀와의 이별부터 시작해가지고
1: 그럼.
0: 되돌아온 이별.
1: 그렇지.
0: 진짜 혼자만 사랑. 사랑.
1: 예. 혼자만 사랑이 아니고 혼자만 사랑.
0: 예. 정말 너무
1: 너 정말.
0: 좋아했어. 너 정말.
1: 예. 다 있지. 떠난 너. 막 이런 거 다 있었지.
0: 진짜 좋아했어요.
1: 아, 다음에 진짜 우리가
0: 예.
1: 정말 우리 약간 밤사 느낌으로다가
0: 아, 너무 좋아요.
1: 예, 저 한번 또 조만간 만들게요.
0: 좋아요,
1: 예,
0: 조만간, 좋아요. 벌써 예. 끝났나요?
1: 네, 예,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0: 예. 아, 서운하네요.
1: 어, 또 우리 엔지니어 국장님이 일어난 이유가 나가주세요. 예, 또.
0: 죄송합니다.
1: 예, 제작국 국장님께서.
0: 예, 알겠습니다.
1: 예, 나가주세요.
0: 예, 또 오늘 말씀드리고.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예, 우리 또 만나가지고 우리는
0: 그럼요.
1: 노래만 가면 되죠. 뭐.
0: 아이, 좋습니다. 예.
1: 그래서 오늘 또 진짜 마칠 시간인데 오늘 예. 토크 만족도 몇 점 만점이세요?
0: 아, 오늘 진짜 최악이었네요.
1: 아, 너무 많이 했는데
0: 예,
1: 토크를
0: 진짜 파리 갔다 와가지고 애가 너무 들떠가지고 안 되겠네요.
1: 그래요.
0: 예.
1: 그 와인 먹고 뽀뽀하고
0: 네. 예. 뽀뽀를 그만하겠습니다.
1: 도자리 피고 뽀뽀하고 꽃들 예, 뽀뽀하고
0: 정호의만 곡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집중 좀 해주시기 예. 바라면서 다음 월간 심진아를 기대해보면서
0: 네.
1: 오늘의 끝고 롱드레 미녀 가수의 김현정 멍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0: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1: 그래서 원효 씨 예. 만났잖아요.
0: 예.
1: 예, 지금까지 청호의 희망곡 김신영
0: 심진아였습니다. 생일!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적혀있는 경고 문구죠. 실제로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거리를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크게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작게 하찮게 보는 경향 있죠. 근데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들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허물없이 지내는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내 가까이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저 멀리 방치돼 있던 진짜 내 사람들, 오늘은 함께 해보시죠. 5월 30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체인스모커스 피처링 할시의 클로저 듣고 오셨고요. 앞서서 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뭐 두 말도 않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엄마한테 잘합시다. 어? 우리

0: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그 바깥 생활에서와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이 엄마 아니겠습니까? 밖에선 그렇게 친절해. 세상 친절해. 근데 또 엄마랑 통화할 때 왜? 뭐? 뭐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가까운 우리 엄마한테 잘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고스란히 당하더라고요. 제 자식한테 제가 또 당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세상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른 거야. 세상에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 한 만큼 당하게 되는구나. 다 돋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가까운 엄마 내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자, 토요일 오후 누구와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서 누구랑 뭘 하고 계시는지 소식 전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혼자 들어도 함께 들어도 귀에 착착 감기는 명곡들로 쭉쭉 이어가 볼게요. 채널 고정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 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세요.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으치 바으 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5월 27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첫 곡은요, 바이은 차트에서 눈에 띈 태양의 신곡 Live Fast Die Slow입니다.

아, 요거를 저는 얼마 전에 라이브라고 읽었었는데. 아, 이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심지어 두댕이도 아무 말 없었는데요? 와, 이제 두댕이들도 안영미화 되는 거예요? 자, 3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 태양. 정규 앨범으로는 약 9년 만에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Live Fast, Die Slow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빠르게 살고 천천히 죽는다 이런 뜻이고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되 그 잔상은 오래도록 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요거 완전 본인 소개 아닌가요? 태양 씨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한테 레전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정말 태양이니까 태양만이 소화할 수 있는 노래네요. Live Fast, Die Slow 듣고 올게요.

대통합 차트 태양의 리페스 다이스 로우 듣고 오셨고요. 이거죠. 빅뱅 갬성, 태양 갬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젠지 갬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중독되라고 아예 대놓고 만든 노래들 고막에 한번 꽂아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모든 차트를 꽉 잡고 있는 두 곡이에요. 코르티스의 Red Red 그리고 아일리스의 It's Me. 요즘 대세죠, 대세. 대학 축제도 여심도 꽉 잡고 있는 그룹 코르티스의 Red Red. 코르티스만이 낼 수 있는 날것의 매력이 뿜뿜하는 노래입니다. 그 매력에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 푹 빠져들었죠. 각종 음원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에서 1위도 기록했고요. 음악 방송에서는 무려 9관왕을 차지했습니다. 4세대와 5세대 보이그룹을 통틀어서 코르티스가 최초의 기록을 세운 거죠. 이런 아이돌이 또 얼마 만입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일리도 지금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It's me 덕분에 테크노 붐이 거세게 불고 있죠. 테크노계의 원조 퀸 이정현 씨도 와 활동 때 착장을 그대로 입고서 It's me 챌린지에 참여를 했고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It's me 챌린지 영상을 올려서 아주 화제가 됐더랬습니다.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마성의 노래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두 대통합 차트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에 이어서 아일리스의 이치미에 또 이어서 네 개 차트의 탑10에 위치한 예나의 캐치 캐치 듣고 왔습니다. 레드 레드 캐치 캐치 단어를 두 번 반복한 노래들이 잘 되나 봐요. 예나의 캐치 캐치도 지금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캐치 캐치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콩 콘서트에서 홍콩 팬들의 마음을 캐치 캐치 했고요. 중국의 유명한 쇼폰 플랫폼에서도 이 챌린지 조회수가 나 정말 이제 놀랍지도 않다. 9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저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많이 늦었는데? 와 이거 레드레드랑 캐치캐치 이거 챌린지 나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면 진짜 뒷북 쳤다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다시 마카레나 춤이나 춰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냐? 아니면 아무 노래나 춰야 되나? 짓고. 자, 다음은 세계 차트에서 눈에 띈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블루 발렌타인 이후로 엔믹스의 색깔이 더 확고해진 곡이죠. 엔믹스 회원이 여러 번 팬이라고 언급한 한노로가 단독 작사했다는 소식에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이번 기회로 한노로와 회원이 헤비 세레나데를 듀엣으로 부르게 돼서 팬들의 마음에 굿밥을 쏟아뜨렸죠. 자, 마음은 묵직하게 고막은 또 더 황홀하게 해주는 엔믹스의 사랑 노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이미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를 넘어섰고요. 강릉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은 30도까지,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햇살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아졌는데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에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수요일 선거날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9km 구간 짧은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 김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성우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성우표를 들여다봤고요. 5월 30일에 선곡된 글렌 체크의 16th Cardin부터 가볼게요. 대한민국의 일렉트로니카 밴드 그룹 글렌 체크의 정규 1집 수록곡이고요. 카드 광고의 BGM으로도 쓰이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삽입됐었죠. 두댕이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일 겁니다. 특히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더 기가 막히는 노래 글렌 체크의 16th Cardin 듣고 올게요.

글렌체크의 16스 카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19년 5월 31일과 6월 3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그리고 화사의 멍청이. 정말 무수한 히트곡을 갖고 있는 블랙핑크지만 뚜두뚜두는요 K-POP 역사상 가장 성공한 노래로 꼽힐 만큼 레전드입니다. 차트나 음악방송에서 1위한 건 줄줄 품보 입 아플 정도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제외하고선 K-POP 아이돌 중에서 최초로 최단기간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20억 뷰를 달성한 노래입니다. 요즘 무조건 억이다 억. 뚜두뚜두의 포인트 안무인 손가락 총 안무 요것도 안 쓴 사람이 없었고요. 레전드 역사를 쓴 곡 여기 또 있죠. 화사의 멍청이. 멍청이도 솔로 퀸 화사를 탄생시킨 화사의 솔로 데뷔곡이지 않습니까? 사실 화사 씨는 솔로 데뷔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억 뷰를 돌파했고요. 빌보드가 선정한 2019년 최고의 K-POP엔 8위로 선정이 됐더랬죠. K-POP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곡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화사의 멍청이 띄워드릴게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그리고 화사의 멍청이에 이어서 2019년 6월 4일에 선곡된 선미의 사이렌까지 듣고 왔습니다. 선미의 자작곡이자 가시나와 주인공이 이은 3부작 프로젝트의 완결송이죠. 이 곡으로 역대 여자 솔로 여솔 중에 네 번째로 음원차트 퍼펙트 올킬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렌이 원래는 원더걸스가 밴드 활동할 때 불렀던 Why So Lonely와 같이 타이틀곡 후보로 올랐었대요. 밴드 편곡이랑 안 어울려서 선정되지 못했지만 될로 될, 될 노래는 어떻게든 되나 봅니다. 자, 다음은 6월 5일에 선곡된 Imagine Dragons의 Thunder 소개할게요. 썬더도 한번 들으면 바로 중독되는 후크송이에요.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썬더 썬더 하고 노래 부르게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막내 작가가 직접 세어본 결과 썬더가 77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어? 77번이나 내 귀에다 때려박는데 이거를 안 읊을 수가 있겠냐고. 자, 요 노래도 광고에 자주 삽입돼서 두댕이들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Imagine Dragons의 썬더 같이 한번 세알려 보자고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Slimway.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회사의 한계를 넘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자, 2부 끝곡은 2019년 6월 3일에 선곡된 이하이 피처링 비하이의 누구 없소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우리가 아는 요 노래랑은 좀 다른 거예요. 아셨죠? 자, 이하이 씨 말에 따르면 한영희 씨의 누구 없소를 리메이크하기엔 소화를 못할 것 같았대요. 그 대신에 오마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하이 피처링 비하이의 누구 없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9년 6월 1일에 선곡됐던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듣고 왔습니다. 아, 요거 소개할 때 항상 목이 말라.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세역근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대 예전 성우프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9년 5월 30일부터 일주일 성우프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6월 4일에 선곡된 모모랜드의 뿜뿜입니다. 모모랜드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린 메가 히트곡이죠. 뿜뿜으로 데뷔 후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첫 1위도 거머쥐었고요. 뿜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선거 유세송으로도 쓰였었고요. 장기자랑 무대에서 꼭 선곡됐었더랬죠. 강타씨가 말하길 그의 SM 연습생들이 자체 평가 오디션에서 제일 많이 들고 온 노래도 뿜뿜이었대요. 자, 모모랜드의 어마어마한 대표곡 뿜뿜 나갑니다.

밴드의 뿜뿜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봐야죠. 다음 순서는 2019년 6월 4일과 5월 30일에 선곡된 샤크라의 난 너에게, 그리고 015B의 단발머리입니다. 난 너에게는 2004년에 발매된 샤크라의 정규 4집 타이틀곡이자 샤크라가 마지막으로 낸 음반이고요. 올해 1월에 종영한 프로그램 싱어게인 시즌4에 출연한 샤크라의 멤버 보나씨가 약 18년 만에 혼자서 난 너에게를 부른 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무대를 보고 많은 팬들이 라떼 추억에 젖었더랬죠. 015B의 단발머리도 라떼로 돌아가게 만드는 타임머신 송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급이 다른 우리 가왕 조용필 씨가 1979년에 발매한 단발머리를 1994년에 015B가 리메이크한 음원인데요.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명곡들, 샤크라의 난 너에게 그리고 015B의 단발머리 듣고 올게요.

샤크라의 난 너에게 015의 단발머리에 이어서 2019년 6월 1일에 선곡된 토이의 뜨거운 안녕까지 듣고 왔습니다. MZ세대 중에선 싸이씨 앨범에 수록된 리메이크 버전 때문에 성시경씨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듣고 온 곡이 이지영씨가 부른 버전 원곡이고요. 2007년 발매 당시에도 음악방송에서 1위 할 만큼 히트를 쳤었더랬죠. 이제 발보드 차트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5월 31일에 들려드렸던 더더의 이치유입니다. 큰 사랑을 받았던 더더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메인 보컬이었던 박혜경 씨의 파워풀하면서도 청아한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노래방 애창곡 자리를 차지했던 더더의 이치유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햇볕이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은 29도, 강릉 32.5도까지 기온이 올라 있는데요. 내일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높아져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의 사고입니다. 성남 구간 사고 때문에 3km 구간에서 정체고 또 장수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흥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11km 구간에서 많이 어렵고요. 중앙선에도 사고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안동휴게소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8: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9: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1970년대까지 넘나드는 두 대만의 차트 다시 2026년으로 돌아와 볼게요.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을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5월 마지막 주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룹 우리 품으로 돌아온 지 한 주 만에 다섯 개 5월 차트를 싹 쓸어버린 IOI의 갑자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완전체로 돌아온 IOI의 신곡이죠.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난 목요일 IOI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M사의 음악 방송에서 성황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눈물의 막방이었다고 하는데 아 정말 아니 좀만 더 활동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또 돌아올 거라 믿고요. 예, 그리고 축하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IOI가 어제부터 또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자, 콘서트 시작 당일인 어제 각종 음원 차트에서 갑자기가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들의 소녀 IOI의 갑자기 갑자기 더 갑자기 갑자기 듣고 올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IOI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두 대통합 차트에 새로 등장한 두 곡입니다. 곤충 차트의 10위, 20위권에 나란히 진입한 엔더블의

큐리어스 그리고 아이디스의 플라이 들어볼게요. 그룹부터 생소한 두댕이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엔더블은요, 지난 화요일에 갓 데뷔한 신인 그룹이래요. 아직 응애응애 갓 태어난 아기들이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다면 그게 또 정답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에서 데뷔한 제로 베이스원의 멤버가 무려 4명이나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새로운 챕터를 같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엔더블의 따끈따끈한 데뷔곡 큐리어스 같이 들어보시고요. 아이디스는 우리 K오빠 K윌 이사님이 속해 있는 스타쉽 회사의 데뷔 1년 차인 신인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요 친구들이 지난 수요일에 발매한 신곡이 플라이, 신인 그룹답게 소년미가 넘치는 곡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엔더블의 큐리어스 그리고 아이디스의 플라이 같이 듣고 오시죠.

엔더블의 큐리어스 그리고 아이디스의 플라이에 이어서 두 개의 차트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듣고 왔습니다. 이승기의 원곡을 로이킴만의 매력을 담아서 리메이크한 곡이죠. 로이킴이 요 리메이크 앨범을 내기 전에 이미 본인 너튜브 채널에서 다시 불러봄이라는 콘텐츠로 스마일보이를 불렀었다고 해요. 그 영상을 본 팬들이 제발 음원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 염원이 이루어진 거죠. 진짜 옛날 노래 중에 명곡들 정말 많은데 이렇게 다시 또 빛을 볼 때 뿌듯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셀럽5 셔터 한번 로이킴 씨가 불러주세요. 자, 다음은 4개 차트에 자리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어볼게요. 제목과 가사가 참 아름답죠. 기쁨 뒤에 슬픔이 찾아오는 그 감정도 결국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잔잔한 멜로디와 악뮤의 담백한 보컬이 많은 리스너들의 심금을 울리는데요. 찬혁 씨는 어쩜 또 이렇게 이런 깊은 생각을 할고 매주 악뮤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제가 감사드리면서 부모님 꼭 우리 두 대에 꼭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1: 두쉐데이트 안영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곤충 차트 20위권에 새로 진입한 알파드라이브원의 OMG 들려드릴게요. 알파드라이브원은 올해 1월에 데뷔한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투 플래닛에서 결성된 그룹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온 프리갈람도 좋다고 했었는데 요번에도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끝곡으로 알파드라이브원의 OMG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잠깐 막간의 스포를 하자면, 다음 주에 초대해서 게스트로 나오니까 두댕이들도 우리 같이 한번 예습해봅시다. 그럼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서호공원.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만들 때 함께 조성한 서호 저수지가 있는 공원인데요. 저수지 한가운데 있는 인공섬에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와 물가를 따라 새 구경하며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서호공원은 이맘때면 저수지 둘레를 따라 노란 금개구기 가득 피어있는 곳인데요. 넓은 잔디광장에 앉아 쉬다 보면 철새들이 물가를 오가는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서호 낙조라 불린 만큼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라 저녁 무렵이면 한참을 머물게 된다고 하네요. 여긴 오후 늦게 서서히 기우는 해를 벗삼아 걷기 좋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르헨티나의 혼성 듀오죠. 아인다의 애니멀 들으셨어요. 저도 이 아인다라는 팀을 예전부터 좋아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굉장히 미니멀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아기자기한 편곡을 주로 하면서 귀여운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곡도 굉장히 깔끔한 편곡에 귀여운 스타일의 곡인 것 같습니다. 아주 듣기가 좋아요. 8877 쓰시는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음악을 만날지 기대하며 완화 청취 시작합니다. 라고 출첵을 해주셨어요. 완벽한 하루에서는 좀 익숙한 곡들도 많이 나오지만 좀 새로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또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듣기 좋은 새로운 곡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M4U 음악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악 위주로 하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많이 좋은 음악 들으러 청취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8459 쓰시는 분 토요일 2주의 노래가 있는 날 함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2주의 노래 2부부터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8: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7: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8: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들으셨습니다. 잔나비의 곡은 언제나 저는 이 잔나비의 곡이 항상 들을 때마다 뭔가 빈티지 사운드가 너무너무 좋아서 참 제 스타일이에요. 이 최정훈 씨도 보면은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 빈티지한 악기, 또 이 사람 자체가 빈티지 옷도 많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참 음악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좋아하는 거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수영님, 순디 4시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고향 가는 길인데 한참 전에 출발해서 이제 곧 대구 도착합니다. 순디 라디오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아이고, 아주 고향 가는 길이 참 차가 좀 막히나 봐요. 주말이라 아무래도 차가 좀 막히겠죠. 차 막힐 때 좀 힘들겠지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좀 그냥 슬슬 간다. 이렇게 여유 있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2538 쓰시는 분이 와이프가 상순영님 왕팬입니다. 라디오 틀어놓고 식당 영업 중이에요. 저희는 해리단길에서 파스타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해리단길이 어디죠? 경리단길? 요즘에 이 리단길이 너무 많아서 뭐 경주에도 무슨 길이 있고 길이 너무 있고 많아서 어딘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식당 영업 중이라니 손님들까지 기분 좋은 음악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김현철의 노래입니다. 32도의 여름.

김현철의 32도의 여름 들으셨고요. 32도씨의 여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치즈의 마이 로맨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까 해리단길에서 파스타 가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 제가 완벽한 하루에서 또 오프닝 때 소개했던 거를 또 까먹었네요. 해운대라고 합니다. 아, 부산의 해리단. 요즘에 이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주는 황리단길이죠. 거기도 뭐 카페들이 굉장히 좋은 카페가 많다고 얘기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034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엄마와 함께 복분자 밭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무지무지 아프지만 힘들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좋은 음악들 부탁드립니다. 순디라고 보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라디오를 볼륨을 착 크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72 쓰시는 분. 오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봤어요. 고등학교 올라간 아들과 2주 남짓 같이 공부했는데 가채점 결과 2급이네요. 1급이 아닌 게 좀 아쉽지만 쉰이 다 돼서 하는 공부 너무 힘들었네요. 아, 2급이 뭐 저도 뭐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거 시험을 안 봐봐서 모르겠지만 2급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요? 한국사군요. 죄송합니다. 한국 언 줄 알았는데 한국사, 한국 역사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셨군요. 어려울 것 같아요. 2급이라도 잘한 것입니다. 예. 자,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642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이에요.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죠. 페더 엘리아스의 Hide and Seek 들어드리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I got some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이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차량 많아지는 가운데 사고도 있습니다. 광명역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정체가 심하고요. 그 전으로도 서평택에서 발안, 매송휴게소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나서 서 있고요. 정체는 시흥에서 서운분기점,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터널, 동수원, 또 부곡에서 반월터널, 월곡분기점으로 밀리고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화도 구간에서 지체됩니다. 최수연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0: 이제 뭐 벌써 5월이 다 끝나갑니다.
1: 네. 근데 6월 되면은 이제 여름 준비 뭐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렇죠. 집안 정리도 그렇고 준비를 하는데 네.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0: 너무 덥죠?
1: 네. 그냥 5월
0: 5월도 5월부터 여름이에요.
1: 네, 그 숫자 생각하지 말고 더워지면 네. 그냥 아 여름이 왔구나.
0: 아, 맞아요. 네. 이제는 이런 뭐 날짜가 뭐 몇 월 달이 여름이다 이런 게 네, 의미가 많이
1: 정말
0: 없는 것 같고
1: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0: 봄이 아니라 겨울 끝나면 바로 여름이라는 네. 느낌이 돼가지고
1: 그렇게 하셨는데 겨울 봄 여름
0: 가을겨울 네. 이렇게 맞아요. 너무 봄 가을이 짧아져서 네. 아 참 그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참 너무 저는 서울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1: 아 지금 기온의 변화를 네.
0: 이게 이제 제주에 살 때랑 이 기온의 변화가 정말 심해져가지고 아. 겨울에는 너무 춥고 네. 여름에

0: 너무 덥고
1: 너무 덥고.
0: 이게 왜냐면 제주에서는 좀 더울 때 바닷가 같은 데 가거나 숲에 들어가면 좀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1: 네.
0: 그럴 때가 좀 숨을 때가 있는데
1: 네.
0: 와, 서울은 정말 아스팔트에 그 더위가 정말
1: 그렇죠. 열을 또 머금고 있으니까.
0: 대단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시원한 음악을 좀 들려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음악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오늘 좀 시원한 노래들이 좀 나오나요?
1: 네, 일단 비트가 좀 있는 곡이긴
0: 아,
1: 한데요.
0: 그렇군요.
1: 제목은 상큼하진 않네요.
0: 그래요?
1: 메시라는 곡인데, 엉망이라는 뜻이죠.
0: 엉망진창.
1: 요즘 날씨 같아요.
0: 아, 맞아요. 네. 누구의 노래인가요?
1: 네, 롤라 영이라는
0: 아,
1: 영국
0: 네네.
1: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작년 이맘때, 뭐 작년 한해 가장 핫한 신인이 누구냐 이러면 다들 롤라 영 얘기를
0: 아,
1: 했었어요.
0: 그래요?
1: 네, 뭐 올리비아 딘도
0: 그렇죠.
1: 있지만, 네, 롤라 영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24년 이맘때 이제 앨범을 새로 내면서
0: 네.
1: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라는 곡이
0: 메시.
1: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아, 롤라 영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0: 네.
1: 일단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같은 예술학교 출신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영국에서는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얘기가 같이 많이 된대요. 근데 사실 그만큼 출중한 실력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0: 그런 또 학교가 있었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아델 매니저 했던 분, 그리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처음 계약해서 발굴해서 계약했던 분, 이분들이랑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0: 그렇다면 뭐 실력은
1: 네,
0: 보장돼 있다 이렇게
1: 그쵸.
0: 보면 되겠군요.
1: 이 메시라는 곡이 제목도 엉망이지만
0: 네.
1: 내용을 들여다봐도 아, 이 사람이 좀 혼란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노랜데,
0: 네네.
1: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남자친구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좀
0: 네.
1: 마음대로 안 되는 성격이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0: 자기
1: 성격인데,
0: 자신이.
1: 그쵸. 그래서 내가 메시인 건 아는데 내가 그래도 노력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거를 몰라주냐 이렇게 좀 토로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쓸때 실제로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들 좀 좋지 않았던 기억들 플러스 이제 음악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는 취직은 언제 하냐.
0: 거기도 똑같군요.
1: 네, 그래서 또 집에 늦게 들어오면 그럼 또 어딜 갔다 왔냐 이런 가사들이 다 들어 있어요. 네,
0: 그래요.
1: 하지만 좀 다른 거는 그렇지만 나는 되게 당당하고 내가 좀 뭐랄까 자세가 달라요.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클린할 때 굉장히 클린한 사람이고 좀 자존감이 있는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고 사실 뭐 자존감 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노래가 많긴 했어요. 나는 나야 이런 스타일의 노래.
0: 네네.
1: 네, 근데 완전 반대의 노래도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90년대 레디오헤드의
0: 네.
1: 크립. 네,
0: 아.
1: 그 바닥, 자존감의 바닥은 어딘가.
0: 그렇죠.
1: 나 같은 사람은 너를 만나선 안 돼. 너는 너무 천사 같고 아름답고 나는 완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안될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자존감 바닥치는 노래여서 사람들이 아 중2병 노래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준 노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그 노래 사실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죠.
0: 그렇죠.
1: 네
0: 아, 뭐 음악 뭐 가사도 그렇지만 음악 자체가 너무 멋있는 음악이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1: 네 네.
0: 같습니다.
1: 사실 이 크립을 이제 톰 요크 보컬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본인의 경험이래요.
0: 아,
1: 자주
0: 그래요?
1: 가는 펍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한테 반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사람은 나랑 참안 어울릴 것 같다. 근데 너무 푹 빠져가지고 계속 쫓아다녔대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노래입니다.
0: 야, 또 다르게 들리겠는데요?
1: 그쵸?
0: 그촥 하는 그 기타는 도대체
1: 네.
0: 어떤 의미로
1: 네.
0: 그렇게 했는지. 그 얘기는 또 나도 살짝 들은 건 있었는데,
1: 네.
0: 약간 이 곡을 좀 망쳐보려고
1: 맞아요. 노래
0: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1: 녹음할 때
0: 네.
1: 계속 연주하다가 너무 짜증나서 마음대로 팍 쳤는데 이제
0: 네.
1: 그게 오히려 이제 포인트가 됐죠.
0: 맞아요.
1: 네.
0: 그렇다면은 로라영의 메시
1: 네.
0: 그리고 레디오헤드의 크립 이렇게 두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로라 영의 메시와 레디오헤드의 크립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크립은 정말 언제 들어도 사실 네. 너무 멋있어요.
1: 네. 근데 뭐랄까 라이브에서 듣기는 쉽지 않죠.
0: 그렇죠.
1: 그 멤버들이 이 노래를 이제 만들고 나서 아마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네. 본인들도 그냥 그렇게 작업을 했을 텐데 사실 그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레디오헤드 크립 그렇죠. 열광을 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0: 맞아요.
1: 그래서 멤버들이 아 레디오헤드는 크립이다. 이 얘기가 듣기 싫어서 일부러 뭐랄까 의식적으로 좀 피했대요.
0: 공연에 이 곡을 안 한다.
1: 네, 안 하고 그리고 요청이 들어와도 계속 꺼리고 뭐 그렇게 점점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 레디오헤드가 크립을 싫어한대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0: 네네.
1: 근데 처음에는 물론 계속 같은 노래를 반복해야 되니까 너무 싫어서 안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연주도 조금씩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아 뭐 그렇게 안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디오헤드 곡 중에 멤버들이 진짜 진심으로 싫어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0: 뭔가요?
1: 그 라디오에서 많이 나온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 앤 드라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1: 네. 그 노래를 진심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0: 아, 왜 그걸 싫어할까요?
1: 그 뭐랄까 좀 대중성이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냥 뭐 원래 만들었던 곡을 이제 나중에 그냥 앨범에 넣긴 했는데 지금도 후회한대요. 내가 왜 이거를 여기다 앨범을 넣었을까.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싫어서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0: 아,
1: 라이브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1: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혹시 뭐 만날 일이 있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네. 만나시면 저 크립 좋아해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이엔드라이 좋아합니다는 하지 마세요.
0: 아, 안 되겠네요.
1: 네.
0: H도 끝내면 안 되겠네요. H도.
1: 네.
0: 하도 끝내면. 하이 이것도 안 되겠네요.

0: 자, 이렇게 두 곡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주의 노래 이어갈게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네. 광고 전에 들려드렸던 곡이 레디오헤드의 크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 좀 싫어하는 곡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곡 하나.
1: 그래요?
2: 네, 준비했습니다.
1: 어떤?
2: 키스.
1: 키스.
2: 네, 락 밴드 키스 하면 떠오르는 곡 아시죠?
1: 네네. 네,
2: I was made for loving you.
1: 이걸 또 싫어요?
2: 네.
1: 자기 곡들을 그렇게 싫어할까?
2: 데이트곡.
1: 그래요?
2: 네,
1: 참.
2: 이 곡이 락 밴드가 낸 곡이긴 하지만 사실 네네. 디스코 리듬이잖아요. 그리고 만들 때도 그 당시에 이제 79년 곡인데 디스코가 워낙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히트곡 하나 만들어 보지 이러면서 약간 반발심이 생겨서 이제 만들어서 낸 곡인데 이것도 너무 그냥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디스코 리듬이어서 좀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싫어하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노래 시작하고 나서 그 가성으로 코러스 나오죠. 두두두두두두두 이 부분이 싫대요.
1: 그래요? 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2: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남자가 부르기에는 키도 높고 뭔가 좀 박력이 안 느껴져서 싫다.
1: 공연 때 또 부르려면 좀 약간 좀 표정도 좀 이상해지고 좀 별로다.
2: 네.
1: 그래도 이것 때문에 키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앨범 들었다가 깜짝 놀래고.
1: 그렇죠. 외모를 보고 또 깜짝 놀래고.
2: 아니 저 까만 분장은 뭘까?
1: 그러니까. 그런데 그 뭐 좀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참 이 곡에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2: 그럼요. 그리고 레디오헤드랑 좀 다른 거는 그 레디오헤드는 다른 앨범들을 계속 내면서 이 곡을 좀 피했어요. 크립을. 근데 키스는 지금도 열심히 공연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1: 싫지만.
2: 네, 싫지만 부르고요. 뭐 3년 전에 해산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또 투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좀 하면 또 이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1: 이 곡이 키스의 그 멤버들을 아직까지 이제 가족들도 학교도 보내고.
2: 그러니까요.
1: 이렇게 그런 곡인데 참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네, 본인 잘 아실 겁니다.
1: 네. 네. 그럼 이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키스의 I was made for loving you. 이 곡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0: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의 장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토요일의 코너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 첫 곡, 뭐 이 곡을 네. 모르시는 분들도 네. 목소리를 들으면 아 스팅이구나 네. 이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목소리예요. 스팅의 이 창법도 그렇고 네. 이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더 폴리스의 곡이고요. 폴리스의 멤버까지 스팅이 있죠.
0: 그죠.
1: 네,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법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0: 멋있어요.
1: 네, 이 곡은 뭐 폴리스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 네. 2007년에 폴리스가 재결합을 했습니다.
0: 2007년에?
1: 네. 그러니까 87년에 86년, 87년쯤에 네. 해체를 하고요. 네네.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0: 신일로.
1: 재결합 투어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좀 바쁘면 이렇게 네. 만나자 해도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어떤 기획사에서 이제 크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투어합시다. 그래서 멤버들이 오케이 하면 이제 투어가 되는 건데 굉장히 크게 했어요. 한 1년 3개월 이상 투어를 했고 네네. 공연만 한 150회 정도 굉장히 크게 투어를 했고 워낙에 히트곡도 많고 그래서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그 사이 스팅이 정말 거장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스팅이 네. 예전에 활동했던 그 밴드들 모습 다시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공연 티켓이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0: 대단하네요. 네. 스팅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스팅을 좋아하시면은 이제 폴리스의 음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폴리스의 어떤 스팅의 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스팅 솔로 콘서트도 제가 가본 적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도 폴리스 노래를 같이 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이게 폴리스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거 진짜 보고 싶다.
0: 또 다를 수 있죠.
1: 네. 그래서 내년이 결성 또 50주년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래요?
1: 네.
0: 50주년이라니.
1: 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했으니까 30주년으로. 네.
0: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볼만 하네요.
1: 네.
0: 자, 폴리스의 곡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0: 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토요일의 코너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그 폴리스가 재결성, 재결합 공연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래 들려드렸었는데 네. 사실 그 뭐 대형 기획사나 아니면 음악 페스티벌 이런 데서는 그 예전에 활동했던 밴드들 재결합 공연이 우리 페스티벌에서 되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 점점 주목받고 있는 코첼라 네네. 뮤직 페스티벌에서도 뭐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나 이런 네. 팀들이 이제 재결합 공연을 하거든요. 했고 그리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요맘때 또 네.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네. 그 토킹헤즈 네. 네. 영국 밴드 토킹헤즈가 재결합할 수도 있겠다. 그거를 이제 뭔가 물밑 작업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네. 토킹헤즈가 옛날에 80년대에 냈던 네. 그 공연 실황 네. 그 영화로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영화가 정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네. 다 사람들이 이제 모르던 사람들도 네. 토킹헤즈가 뭐 어떤 밴드길래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기획사에서 이제 갔어요. 이제 코첼라에서 가서 네.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코첼라에서 재결합 공연 한번 해주시고 네. 2024년 얘기입니다. 네. 해주시고 우리가 한 120억, 150억 정도 드리면 되지 않겠냐. 정말 엄청난
0: 그렇죠. 엄청난,
1: 엄청난 네. 금액이잖아요.
0: 네. 한번 공연해.
1: 네, 한번 공연. 코첼라 재결합 공연 단발로 네, 네. 네, 150억 드리겠다. 네. 근데 멤버들이 거절했어요.
0: 아, 왜죠?
1: 이거는 이제 토킹헤즈 멤버들의 문제인데요. 네, 네. 멤버가 4명이거든요. 네. 4명인데 그 데이비 번이 리더고 나머지 3명이 이제 있어요. 근데 1대 3으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0: 아, 그 리더가 데이빗 번 말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네. 아, 그렇군요.
1: 알고 보니까 이 데이빗 번이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곡 쓰는 것들 요건 요 스타일로 해야 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대 연출이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이런 거는 좀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요건 요렇게 해야 돼.

0: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했어.
1: 너무 강했던 거죠. 아. 그래서 활동하는 내내 그렇게 다툼이 되게 그래요. 심했다고 하고
0: 네, 그럴 수 있어요.
1: 그 뒤로 이제 각자 활동하면서 이미 너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폴리스 같은 경우는 스팅이랑 멤버들이 계속 투닥투닥 했대요. 네네. 재결합 공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끝냈는데 이 멤버들은 그게 이제 안 되는 사이. 아, 그래서
0: 너무 안 좋.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돈이 뭐 얼마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어, 돈이 얼마나 지금 먹고 살만한데 네. 어, 그거 뭐 준다고 뭐 맞아요. 그렇다면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떤 곡을 들어야 될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토킹헤즈의 재결합 공연을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거나 올해 코첼라 때 데이비 번이 그래서 솔로로 무대를 했어요.
0: 그렇군요.
1: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고 네네. 그런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0: 그래서
1: 내한 공연 8월에 한다고 해서요. 어, 제가 데이비 번의 솔로 앨범이 작년에 나와서 그 앨범에 들어있는 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Everybody Laughs라는 곡입니다.
0: 같이 들어보죠.
2: One. Two, one, two, three, and...

데이비 번의 Everybody Left 들으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벌써 아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구나. 네. 그때

0: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댄스는 네. 아, 무리겠다.
1: 스탑 메이킹 센스라는 네. 다큐멘터리인데요.
0: 맞아요.
1: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네. 근데 뭐 이번 코첼라 무대에서도 이제 혼자 무대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제 데이비드 번 솔로 무대이긴 한데 네네. 크루가 되게 많았거든요.

0: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참 기대되네요. 네. 데이브완이 또 한국에 온다는 거.
0: 네. 50년 만에 처음이래요.
1: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주의 노래 선곡한 마지막 곡이죠.
0: 네.
1: 국내 아티스트의 곡을 들을 차례인가요?
0: 네. 오늘은 좀 마지막 곡을 차분하게 골라봤습니다.
1: 네.
0: 뭐 전진희 씨나 강하솔 씨 네. 이런 분의 피아노 연주와 조용한 목소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설아.
1: 이설아.
0: 네. 이분의 음악도 아마 취향에 맞으실 거예요.
1: 네.
0: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금상 수상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EP가 나왔는데요.
1: 네네.
0: EP 제목이 목류장입니다.
1: 목류장.
0: 네. 정류장에서 앞에서 몽, 꿈을 붙이는 거예요.
1: 몽류장.
0: 네, 몽류장. 그래서 그렇군요. 꿈이 머무는 자리, 뭐 약간 이런 느낌.
1: 아.
0: 네, 앨범인데요. 여섯 네. 곡이 들어있고, 현실과 꿈의 경계에 있는 어떤 곳, 이게 배경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 뭔가 좀 붕 떠있는 느낌이 좀 군데군데 있습니다.
1: 분위기가 굉장히
0: 네.
1: 몽환적인. 네. 느낌이 많을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이 꽤 있어요. 그리고
1: 네.
0: 뭐 신나는 음악을 듣더라도 뭔가 좀 차분하게 좀 누워서 서늘한 바람 맞으면서 듣고 싶다 할 때 이런
1: 네.
0: 앨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1: 네.
0: 제가 월명호수라는 곡을 가지고 왔거든요.
1: 네.
0: 네. 실제로 있는 곳인데 여기서 산책을 한 건지 꿈에서 본 건지 모르겠다는 설정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설아의 월명호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월명호수 오늘 이주의 노래 마지막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1: 네.
0: 참 이런 사실은 이런 음악을 좀 아 집에서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들어보자라고 자칫 틀었다가
1: 네.
0: 너무 그 집중을 하게 돼서
1: 오히려 쉬지 못하고
0: 오히려 쉬지 못하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네.
0: 아 이런 그리고 사람을 되게 멍하게 만드는 네. 그런 사운드. 아 이분도 참 사운드가 되게 집중하게 만드는 사운드네요.
1: 네, 공간감도 있고
0: 맞아요.
1: 뭐랄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물멍하는 느낌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아 정말 물소리도 살짝 네, 들리고 네.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른 곡들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요?
1: 조금 고저가 있지만 거의 대체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자, 이설아의 월명호수 들으셨고요. 이설아 씨의 다른 음악들도 좀 네. 많이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주의 노래 선곡된 곡을 다 들어봤고요. 오늘도 좋은 곡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1: 네.
0: 또 좋은 곡 부탁드릴게요.
1: 네, 신나는 곡 여러 가지 섞어서 오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주아름 작가 보내드리면서 5210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유희열 피처링 신재평의 여름날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고속도로 수도권에서 차량 움직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구간에서 길게 밀리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판교와 성남 일대, 그리고 시흥에서 서운 분기점으로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에서 발안,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일찍에서 금천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데 속도가 떨어지고요. 중부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하남 방향으로 중부 1터널에서 사고 나면서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에서도 사고입니다. 양양 쪽으로 밀리고 있진 않지만 미사터널 1차로에 사고 차량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번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85년 오늘 5월 30일은 서울의 랜드마크 63빌딩이 준공된 날이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요. 보통 고층 건물을 보면 4층을 4 대신 F로 표시한 경우가 많죠. 숫자 4가 가진 불길한 이미지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63빌딩에는 숫자 4가 두 번 들어가는 44층이 아예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예 없다는 거는 그럼 43층 다음에 45층이란 얘기인가요? 그래요? FF가 아니라 45. 그러면 63빌딩이 사실은 62빌딩인가요? 62층, 62층. 44층이 없으니까 43, 45, 46, 47, 48 이렇게 하면서 63층이면 사실은 62층 빌딩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62층이라고, 아, 그렇다고 62층이라고 할 수는 없죠. 63층이라고 해야죠. 오! 맞다.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지만 여기에 또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 44층이 없고 43층 다음에 45층이다. 야 이것도 저도 어릴 때 63빌딩 여러 번 갔어요. 그 엘리베이터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망대 올라가는 게 유료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따라 갔었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옛날이라. 저는 5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63빌딩에는 숫자 4가 두 번 들어가는 44층이 아예 없다. 5X.

상승 퀴즈에 이어서 패시업 보이즈의 Did You See Me Coming?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상승 퀴즈 좀 알쏭달쏭한 문제였어요. 63빌딩에는 숫자 4가 두 번 들어가는 44층이 아예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그러면 43층 다음에 45층이다. 예전에 그 존 말코비치 대기라는 영화에는 뭐 예를 들면 3과 2분의 1층 이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컨셉이었는데 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약간 틀릴 것 같지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5로 되겠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오, 진짜예요? 63 빌딩에는 숫자 4가 두 번 들어가는 44층이 아예 없습니다. 63 빌딩은 지하 3층부터 오, 지하를 샜군요. 지상 60층까지 총 6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43층 다음은 44층이 아니라 45층으로 표시됩니다. 숫자 4를 불길하게 여기는 문화가 반영된 독특한 층수 구조인데요. 그래서 63 빌딩의 실제 꼭대기 층은 60층이 아니라 61층입니다. 오. 네? 실제 꼭대기 층은 60층이 아니라 61층이다. 왜요? 60, 44층, 3 다음 45니까 한 층이 빠져서 지하 3층을 빼면 59층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뭐 이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5였습니다. 아, 참 저는 참 상승 퀴즈는 주말에 강해. 주말 상승 퀴즈는 아주 날라다닙니다. 아,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노래 듣죠. 김성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하이 피처링 크러쉬의 For You.

이하이 피처링 크러쉬의 For You 들으셨고요. 그 뒤로 태양 피처링 The Kid LAROI의 Open Up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아까 그 상승 퀴즈 63빌딩 63빌딩이 실제 꼭대기 층은 60층이라 아니라 61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AI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고 무슨 말인지 한번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틀어 드릴 테니까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1561 쓰시는 분 그리고 지영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에요. 리사 오노의 곡입니다. 가로타지 이파네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차승우의 모모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시대의 남녀 7세 부동석은 어리석은 관습이었습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닌데 따로따로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인류가 유사일에 수많았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힘은 늘 서로 다름과 어울림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르다며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어울렸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다양성은 무엇보다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남자들만 있는 그룹에선 종종 위험을 간과하기 쉬운데 여자들이 그 그룹에 합세하면 균형과 조화가 생겨납니다. 당연히 위험을 경계하게 도와줍니다. 서로 다른 라이프 코드. 거기엔 우열은 없고 각각의 장단점만 있어서 잘만 다루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여름 정원에서 서로 다른 라이프 코드를 가진 식물들을 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정원을 갖고 나가는 꽃과 풀과 나무들. 다양성의 힘이 여름을 화려하게 꾸며줍니다. 자,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로버트 파머, Every Kind of People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인종이 다르다고 배척, 국가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성별이 다르다고 배척, 나이가 다르다고 배척, 뭐 좋아하는 기호 식품이 다르다고 배척,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엔 자기 혼자 남는 거죠. 예. 아 외로워요. 예. 외롭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죠. 예. 로버트 파머, Every Kind of People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3: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베이시티 롤러스 세르데이 나잇 들었습니다. 예. 70년대 한때 진짜 인기 있었던 스코틀랜드 밴드입니다. 스코틀랜드 밴드인데 아이돌이에요. 이 당시 70년대에는 예. 지금처럼 지금 같은 보이 밴드들은 없었고요. 이때는 정말 락 밴드의 전성기라 아이돌도 락 밴드예요. 예. 베이시티 롤러스. 다들 나이도 어리고 아주 잘생기고 예, 인기 있었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했던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같은 팀이에요. 밴드인데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오. 권용현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시티 롤러스 세르디 나잇. 자, 50대 백캠 청취자입니다. 5652번으로. 팝계의 제임스 딘, 코리 하트. 이거 누가 붙인 거예요? 예, 처음 듣는데. 아, 코리 하트는 예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한번 출연했었어요. 그때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애처가더라고요. 부인하고 함께 왔어요. 코리 하트, Sunglasses at Night.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네, U2의 Beautiful Day. 176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예. 코리 하트의 Sunglasses at Night. 네. 우리는 보통 그냥 선글라스라고 그러잖아요. 선글라스. 근데 선글라스는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왜냐면 안경알이 두 개잖아요. 선글라스가 예. 그냥 선글라스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날씨가 좋을 때는 선글라스를 사실 안 끼고 바라보는 세상에도 예쁠 텐데 요즘은 자외선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얘기 드렸을걸요? 처음에 1985년에 미국에 공연하러 갔었는데 공연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막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폼으로 진짜 무지하게 끼고 다니는 거였는데 거기 한 이틀 있어 보니까 선글라스가 이게 저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이에요. 안 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눈이 얼마나 시린지.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저랑 친한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문정일 박사라고. 그 양반이 요즘에는 자외선 다 심해가지고 다들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게 좋다고. 그래서 농촌에 있는 그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무료로 선글라스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하대요, 진짜. 예. 그래야지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도 예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폼이 아니라 선글라스가 햇살이 강한 날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예. 자, 김경희 씨가 청해 주신 음악. 단 헨리. 단 헨리는 이글스의 드러머이자 리드 보컬. 단 헨리의 Dirty Laundry.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0: 일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라이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고속도로 충청권으로는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아직 아닙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 경인고속도로가 부천에서 서운분기점, 부평에서 서인천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석수에서 광명터널, 안현분기점에서 신천, 또 남동 구간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역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인데요. 판교 방향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구간, 반대 일산 방향은 성남에서 청계터널, 평촌 구간, 또 시흥에서 송내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R.E.M. 나이스 스위밍 들었습니다. 최재광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R.E.M.의 나이스 스위밍. 최재광 씨는 지금 혼자 텐트 치고 백캠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한탄강 옆에 계시대요. 오, 이야. 밤에 수영하시는 건 아니죠? 캠핑 잘하고 오시고요. 예, 최재광 씨. 자, 정무선 씨가 청해 주신 음악. 노라 존스. Don't know why.

Don't dream it's over. 다이나 크롤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다이나 크롤은 백햄 친구 아니에요. 아, 백햄 친구라 다이나 크롤 버전으로 틀은 게 아니고 1874번으로 다이나 크롤 버전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튼 겁니다. Don't dream it's over. 앞에 들으신 음악은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아, 오랜만에 로맨틱한 음악 신청합니다 하고 김홍섭 씨, 베이비 페이스 피처링 케니 G가 색소폰 연주했고요. 머라이어 캐리 등장합니다. Every time I close my eyes.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30킬 왔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대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의 Inside Looking Out.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0: 마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였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는 드레이크로 완전히 도배가 됐는데요.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백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연 씨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가 1위로 데뷔를 하면서 지금 드레이크의 싱글 차트 14번째 1위 곡이 됐는데요. 지금 솔로 가수 중에서는 19곡의 머라이어 캐리가 1등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비틀즈가 20곡을 갖고 있으니까 1등이긴 한데 솔로 가수만 치면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지금 드레이크는 리아나, 테일러 스위프트랑 같이 동률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가수 중에서는 1위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13곡의 마이클 잭슨입니다. 야.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클 잭슨 기록을 넘어섰다고 굉장히 기사가 크게 났었습니다.
6: 아, 그래요?
7: 네. 네. 자, 이번 주 10위는 드레이크의 Make Them Pay가 올라왔고요. 이번 주 9위도 드레이크의 Too Hard for the Radio가 9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앨범을 대거 발표하면서 여러 곡이 차트에 올라있는데요. 네네. 8위도 그래서 드레이크의 Dust라는 곡이 8위로 진입을 했고요. 이번 주 7위도 7위로 데뷔한 드레이크의 Make Them Cry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조금 우리에게는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기가 이제 어렵게 성공하고 뭐 그다음 캔드링 라마랑 불화를 겪었던 뭐 이런 얘기 쭉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알려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는데 마치 BTS 같은 기분이다 이런 표현을 가사에 쓴 거예요.
6: 그래요?
7: 예, 그래서 그 BTS랑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BTS의 노력과 위상을 드레이크가 인정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BTS의 멤버 V씨가요 자기 SNS에 이 가사에 자기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담은 또 영상을 답으로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6: 자, 그럼 들어야죠. 7위 곡. 예. 드레이크, Make Them Cry.
8: Yeah. Ice. Yeah.

0: 네, 미국 싱글 차트 7위로 데뷔한 드레이크의 Make Them Cry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6위도 6위로 데뷔한 드레이크의 곡

0: 곡인데요. National Treasures라는 곡이고요. 이번 주 5위, 지난주까지 10주간 1위를 달렸는데요. 네.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가 4계단 하락했습니다. 이 곡을 엘라 랭리랑 미란다 램버트를 비롯해서 4명이 같이 만들었거든요. 예. 이 4명이 속한 단체 메시지방 이름이 추진이래요. 그래서 Choose in Texas에 대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여기서 다 공유한다고 합니다.
1: 다음 주에 다시 1위에 오를 확률도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번 주 5위 엘라 랭리 추징 텍사스.

0: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 5위 곡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4위도 드레이크의 곡인데요. 셔뱅이 4위로 진입했습니다.
0: 자, 3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5년으로 갑니다. 1965년 이번 주 1위 The Beach Boys, Help Me, Rhonda.

Freddy Fender의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1975년이면 주 1위. 자, 1985년으로 갑니다. 1985년이면 주 1위. Wham! Everything She Wants.

Everything She Wants. 1985년 이번 주 1위. 자, 1995년으로 갑니다. 몬텔 조던. This is how we do.

This is how we do it. 몬텔 조던. 1995년이면 GD. 자, 2005년으로 갑니다. 그웬 스테파니, 할로백 걸.

Wiz Khalifa featuring Charlie Puth, See You Again. 2015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3위. 역시 Drake, Whisper My Name.

0: Okay.
1: MBC FM for you.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0: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내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강릉이 33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야외 활동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여유로이 되찾았습니다. 짧은 구간에서만 지체되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3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이 일산 방향으로 장수에서 송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로 6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이번 주 2위도 드레이크 피처링 퓨처 앤 몰리 산타나의 Rent to Atlanta가 2위로 데뷔를 했고요.
6: 네.
7: 1위는 드레이크의 Janis STFU가 1위로 진입했습니다.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5월 22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6계단 하락했습니다. 이 공식 뮤직비디오를 베르사유 궁전에서 주로 촬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사에 사랑에 빠진 상대를 묘사하는데 베르사유 궁전의 벽화에 있는 천사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대요.
6: 네.
7: 그래서 거기 가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6: 자, 12곡을 듣겠습니다. 영국 싱글 차트 10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Drop Dead.

0: 네, 영국 싱글 차트 10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였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잇이 4계단 하락했고요.
0: 네.
1: 8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가 2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7위 제자리 걸

0: 흐름 중인데요. 케미컬 브라더스의 Go고요. 이번 주 6위, 6위로 데뷔한 곡인데요. 드레이크의 Make Them Cry입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3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4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1계단 하락했습니다. 지금 스트리밍 이용량이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마이클 잭슨 노래들이. 그런데 이게 기존 팬들이 듣는 것보다 처음 접하는 새로운 팬들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대요. 개봉 그 영화 개봉 첫 주 관객의 58%는 35세 미만이었고요. 18세에서 34세 관객이 한 55%를 차지했는데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신곡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 영화 마이클의 흥행이 영국에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1: 자, 영국 싱글 차트 4위 마이클 잭슨 빌리진.

0: 네, 영국 싱글 차트 4위 마이클 잭슨 빌리진이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노아 카한의 The Great Divide가 지난주 3위에서 두 계단 내려왔고요.
0: 네.
1: 이번 주 4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riller가 한 계단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3위,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지난주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고요. 이번 주 2위, 지난주 1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지금 4위에 Thriller가 있고 8위에 Bad 앨범이 있고요. Off the Wall 앨범이 37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했는데요. 드레이크의 아이스맨입니다. 지금 드레이크의 영국 앨범 차트 7번째 1위 앨범이고요. 지금 탑10 안에 3장의 그 새 앨범이 다 올라 있습니다.
0: 네. 자, 영국 앨범 차트 2위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중에서 휴먼 네이처 듣겠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2위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에서 Human Nature 들었고요.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국 앨범 차트 12위는 BTS의 아리랑. 9위가 힙합 뮤지션이죠. 미국 출신의 힙합 뮤지션 럭키, Drugs Are Bad. 8위는 마이클 잭슨의 넘버 원스. 7위도 마이클 잭슨 드릴러. 6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미국 앨범 차트 5위 엘라 랭리의 Dandelion. 4위는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3위, 2위, 1위 모두 드레이크 앨범이에요. 3위는 드레이크의 Made of Honor. 2위가 드레이크의 Habib T. 1위는 드레이크의 Iceman. 자, 지금부터 그의 신곡이 싱글 차트에서도 2위에 있는 퓨처와 몰리 산타나가 피처링한 Rent to Atlanta입니다.

R&B 힙합송 차트는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가 1위고요. 스트리밍 송도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 팝의 플레이 1위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 오더네리. 핫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입니다.

0: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8: 하이엠솔루텍.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드레이크의 곡인데요. 내셔널 트레저스가 3위로 데뷔했고요. 네. 2위도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 1위 12주째 1위인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입니다. Rain Me In.
10: 자, 전준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1: 네, 안녕히 계세요.
10: 자,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예전에는 공백기가 길어지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일하는 시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작품이 끝난 뒤엔 배우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챙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쉼 없이 달리는 것만큼이나 멈춰서서 나를 돌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죠.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는 그 빈칸들이 다음 챕터를 더 잘 써내려갈 에너지가 되어줄 테니까요.

0: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문장 중에 단어 하나만 외국어로 바꿔 말하기, 다른 사람의 제스처 따라하기, 평소에 가지 않는 길로 퇴근하기 등인데요. 이게 다 어렵다면 예스맨이 될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새로운 제안에 네 라고 하는 것만으로 혼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도 그럴 거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보이,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0: 연구하는 어느 심리학 교수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행복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와, 근데 30년 동안 행복을 연구했다라는 게 일단 좀 행복하셨을까? 30년 동안 행복을 연구하셨다고? 그리고 이 교수님이 와 진짜 장난 1도 안 치면서 사셨구나. 아니 장난이 어떻게 문장 중에 단어나 외국어로 바꿔 말하기 다른 사람 제스처 따라하기 솔직히 이제 소신발언이 좀 약간 좀 노잼 약간 재미가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걸로 봐서 교수님이 연구하시느라 장난이랑 거리가 멀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스맨이 되는 거는 진짜 이 영화로도 한번 제작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게 현실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러다가 뭐 보이스피싱이라도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 지금 예스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싶지만 이 뜻의 요지는 내가 항상 나는 이런 게 좋아. 이게 맞아. 이걸 잘해. 이런 거 말고 나는 이런 건 절대 안 해. 저건 내 스타일 절대 아니야 하는 거를 해보는 거. 그게 진짜로 행복해지는 것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항상 루틴화되어 있는 나의 어떤 선택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3, 4부는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Speak Now 듣고 오셨습니다. 4349님께서요. 낮에 딸내미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큰 딸은 다시 회사 들어가고 작은 딸은 남자친구 만나고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야 해서 금방 헤어졌죠. 세월이 후딱 지나가서 벌써 제 나이 반백살. 인생을 잘 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잘 커져서 그건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그거면 너무 잘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탈하고 평온한 일상이 그냥 나의 평범한 하루인 거? 그거야말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9325님은 SNS에서 몇 년 전 사진이라고 띄워줘서 보는데 6년 전 오늘 친한 언니랑 밤새 걷던 그날이더라고요. 당시에 서로의 고민거리, 집안 얘기 다 꺼내다 보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장장 4시간을 걸었죠. 한강다리도 건너고 컵라면과 맥주로 마무리했던 그날 오랜만에 언니한테 얘기하니 그때 생각난다고 그날 정말 좋았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오, 이런 건 진짜 SNS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가끔은 좀 눈치 없이 왜 이 사진 안 지웠지? 이런 걸 띄울 때가 있지만은 저도 가끔 그게 뜨는데 대체로 다행히 좀 미소 짓게 만드는 기억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앨범은 어떻습니까? 김경민님, 5월의 마지막이네요. 집 주변을 걷는데 코스모스가 피었더라고요. 이상기후 때문인 건지 가을 코스모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나 봐요. 오늘은 감나무 밭에 익어가고 있는 보리수를 수확해서 지인들에게 나눔을 했어요.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 같아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볼 때 오프닝에 그 행복학

교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행복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김경민님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코스모스가 언젠가부터 여름에 코스모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었는데 좀 그거 서운하거든요. 코스모스는 가을인데 아 이러다가 이거 봄꽃 되겠어요 진짜.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조정석의 아로하.

조정석의 아로하 이어서 김수영의 그대 내게 다시 듣고 오셨고요. 0111님께서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면 나를 만만히 여기고 덜 잘해주면 까칠하다 생각하고 인간 공부 참 어렵네요. 아, 그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제일 어려운 게 인간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저는 갈수록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다는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관계의 정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게 실망도 너무 하지 않고 너무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또 너무 싫은 마음도 그렇게까지 증폭되지 않게 해주는 저만의 어떤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건데 뭐 여전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3732님, 전 지금 시골집에 와 있어요. 휴대폰 데이터는 부족하고 TV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디오를 찾아 듣게 됐는데 이나 씨 방송이 나오네요. 어머나, 이종환 씨가 하던 별밤 들으면서 한글로 팝송 가사 따라 적곤 했는데 와, 그런 3732님께 진짜 너무 반가운 별밤이겠어요. 저는 이제 이문세 별밤 너무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문세의 별밤 기억해 주시지만 꽤나 또 이종원의 별밤 이야기도 많이 도착을 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놀러와 주시면 좋겠어요. 김소연님, 듬직한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인 30살 직장인입니다. 양가 부모님도 다 뵙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필 둘 다 최근에 이직하면서 2주에 한 번 만나는 장거리 연애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언젠가 아이도 낳고 싶은데 그렇다고 어렵게 쌓은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사랑도 일도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장거리 연애 중인 분들 계시면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시기 오셨군요. 근데 또 이 와중에 좋은 인연을 만난다라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긴 하지요. 그리고 제가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항상 회의적이었지만 사연으로 장거리 연애하고 성공하신 분들 얘기 너무 많아요. 네. 실패의 사례가 더 많이 알려져서 그런 거지 성공한 분들은 그냥 잘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 당연히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좋게 작동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현명한 또 인생 선배 부엉이들의 고견을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또 올게요.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만나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5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가 32도, 강릉 33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더불어 햇볕까지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야외 활동할 때 모자나 양산,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체가 풀리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체가 짧게 남은 곳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으로 2km 구간 지체고 경부선 부산 쪽 잠원에서 서초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마스건의 Pots of Gold 들으면서 별밤 2부 시작했고요.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부엉이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상욱님, 안녕하세요. 퇴근길마다 라디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5월 30일은 제 여자친구 생일이자 저희가 만난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커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연락해주고 일상을 나눠주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선물 대신 조금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이 사람과 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루가 따뜻해지는 사람이니까요. 혜림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한 달 된 것도 축하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그 웃음 사이에 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혜림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청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라고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대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연륜답게 한 달이 되었지만 그 어떤 들뜸과 설렘의 무게가 쏠려있기보다는 어떤 고요한 확신이 느껴져서 이 사연이 저한테는 약간 어떤 프로포즈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아, 두 분 좀 어떻게 좋은 소식 좀 언젠가 들을 수 있으면은 저마저도 기쁠 것 같은데요. 혜림 씨의 생일 저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들을게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천천히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0072님이요. 차를 정비소에 맡기는 바람에 이번 주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오랜만에 교통카드 찍고 타는 기분도 좋고 버스 안에서 이것저것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운 좋게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으면 커다란 창으로 기사님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운전하듯 갈 수 있다는 것도 색다른 재미더라고요. 차를 되찾더라도 종종 버스 타고 다닐까 봐요. 아, 이게 진짜 운전 오랫동안 하고 다니신 분들, 대중교통은 한동안 이용 못 해보신 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한번 대중교통 오랜만에 겪어보면은 맞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만큼 운전이 집중을 은근히 요하는 일이라서 그걸로부터만 해방이 되어도 이렇게 어딘가 오가는 길에 조용히 사색도 하게 되고 아, 이 동네 마저 이런 풍경이었지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님 바로 뒷자리는 진짜 그렇게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거리를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경험이 없잖아요. 요거 아주 명단까지 자리 잡으셨었군요. 4842님, 저는 남편 퇴직 후 전국의 자연 휴양림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는 충북 괴산에 가려고 예약했는데 남편에게 일 제의가 들어왔네요. 6월부터 출근하면 좋겠다는데 저는 고민이에요. 어떤 분들은 활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몇 년 더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집에서 쉬면서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남편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래도 뭔가 어떤 선택지가 있다라는 건 정말 다행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분 말씀도 맞죠. 이게 육체적으로는 쉬는 게 맞는 경우가 많지만 또 생각보다 퇴직을 할 나이가 오히려 내가 어떤 사회적인 쓸모가 있을 때 활력을 얻기도 하거든요. 아, 두 분 잘 고민해 보시고 근데 무엇보다 보통은 남편 퇴직하고 다시 일한다 그러면 기뻐할 분들이 많은데 난 우리 남편 좀 더 쉬었으면 좋겠어. 이거 많은 남편 또는 아내분들이 너무 퇴직했을 때 듣고 싶은 말 1위 아닐까 싶어요. 이것만으로 이미 반은 저 행복의 어떤 쟁취자 같은 사연입니다.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됐든 맞는 결정일 거니까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늘 그대.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9692님께서요. 얼마 전에 손 재봉틀을 사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중이에요. 실력이 쌓이면 예쁜 파우치를 만들어서 동료들에게 선물할까 싶은데 그때까지 열심히 실력 키워야겠어요. 바느질 할 때 라디오만한 친구가 없네요. 고마워요 별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느질, 뜨개질, 뭐 자수 이런 취미 활동하면서 라디오 들어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참 라디오를 듣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할 수 있는 제일 예쁜 그림인 것 같아요. 예쁜 선물 또 주변에 많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사진으로 저도 한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2부 마무리하면서 션 멘데스의 Fallin' All In You 듣고요.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전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 있게 들어와요?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1: 아니 사실 괜찮은 오늘
0: 왜?
1: 아니 제가 오늘 오전 그 스케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지쳤어요. 살쪘어. 네네네.
0: 그리고 오늘
1: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0: 꽃단장도 있어 오늘.
1: 아 맞아요. 네,
0: 단장도 네. 되어 단장이 네. 되어 있는 날 우리는 왜 때문인지 가장 지쳐 있죠.
1: 근데 감히 여기서 지친 티를 내? 이거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0: 아니요,
1: 죄송합니다.
0: 어울려요. 지쳐 있을 때는 지친 티도 내야죠. 지친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0: 그래요. 억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디오는 네네. 그날그날의 컨디션을 부엉이들과 함께 좀 공유해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1: 네.
0: 자, 아무튼 오늘은 약간의 피곤한 후이지만 네. 그래도 요새도 계속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1: 아, 요즘에도 그 내일의 나에게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의 활동들도 좀 있었고 또 좀 새롭게 제가 이렇게 도전해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0: 또 뭐요? 또 뭐?
1: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0: 비밀이에요?
1: 네, 비밀인데.

0: 보디빌딩? 아니면 그런... 뭐 마라톤?
1: 뭐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요.
0: 아, 뭘까? 네,
1: 새로운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또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0: 그 조만간 알려져요?
1: 잘 되면 알려지고 못 되면 안 알려지는.
0: 어허허, 뭘까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영화에 출연하나? 아무튼.
1: 네.
0: 그리고 우리 후이 씨. 가 나온 초등학교,
1: 네네,
0: 그 문헌초등학교가
1: 문헌초등학교
0: 명문인지 네.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1: 그렇습니다.
0: 후이 씨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우리 별밤 왔던 오존 씨,
1: 준호 형, 네.
0: 그리고 배우 쪽에 허남준 씨,
1: 아 네 남준님, 네 그 어렸을 때 어릴 적 저랑 친구인데. 요즘에는 못 뵌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지금 약간 존칭을 좀 쓰는데. 못 뵌 지는 한 10년, 13년?
0: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공통 분모 가지고 뜬금없이 네. 모이게 되는 날이 온다.
1: 아, 그러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네. 그러면은 별 또 그게 뭐라고 되게 또 유대감을 느끼기도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그런 날이 좀 왔으면은 좋겠고요.
1: 네.
0: 자,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이의 Maybe.

0: 후이의 메이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에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김유경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에 맞아서 향수 공방에 가서 저만의 향수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한 날을 오래 기억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향을 맡으면 특정한 순간이나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음악도 그날의 감정과 기억을 남겨주는 매개체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향수 만들면서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를 추천받고 싶어요. 나중에 다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오늘 불어온 바람의 잔향, 행복했던 기억까지 함께 떠오를 수 있게 말이죠. 후이님, 아카시아 향처럼 은은하게 오래 남을 플레이리스트 부탁드려요.
0: 향기처럼 오래 기억에 남을 노래들 듣고 싶다는 김유경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네. 아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성함이 나와가지고
0: 김유경 씨.
1: 예, 후엉이 중에 한 분.
0: 아 후엉이세요?
1: 예예예. 근데
0: 아,
1: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뵀던.
0: 김유 씨도 네. 이렇게 왜 마치 나는 뭐 후이가 해주는 거 좋은데 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사연을 또 잘 써주셨습니다.
1: 네, 아주 뭐 센스가 동명이인이실 수도 있지만
0: 그럴 수 있지만 네, 네. 아무튼 아주 센스가 좋아요.
1: 그렇죠. 네네네.
0: 자, 우리 후이 씨도 향수 좋아하세요?
1: 저는 한때 그 나만의 향이라는 그치. 것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시향을 하러 다녔다가 요즘에는 그 섬유유연제가 가장
0: 아, 그래요?
1: 자연스럽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자주 어울리다는... 애용하진 않고 아, 네.
0: 저는 완전 향 덕후인데
1: 아 그러세요?
0: 근데 제가 엄청 많이 뿌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네. 나는 내가 맡으려고 좀 아. 사서 자기 전에 많이 뿌리고
1: 아.
0: 내가 있는 공간에 많이 뿌리고
1: 네네.
0: 근데 진짜 계속 늘 끝끝내 찾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내 인생 향을
1: 아, 아직도 없으세요?
0: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는 잘 안 나오고 왜냐면 니치 향수라고 해서 요새는
1: 네.
0: 되게 그 뭐랄까 레이어라고 하죠.
1: 네네네.
0: 좀 여러 개가 있고
1: 네.
0: 되게 고급스러워졌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직선적으로 한 두세 개의 감정선으로 끝나는 그런 향기들 좋아하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런 게 잘 없어. 그 조금 옛날식 향수긴 해요.
1: 아.
0: 근데 그래도 찾으니까 조금 있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계속 찾아요 저는 무조건.
1: 근데 이게 향이 사실 저도 그때 저는 향을 진짜 모르는데 그때 당시 저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GD 선배님께서
0: 아, 그 F4에 쓰신...
1: 네네 네. 거기를 갔는데 이야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
0: 아이고.
1: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큰맘 먹고 네. 큰 거는 못 사고 이제 작은 친구로 작은 샀는데 근데 한 10번을 채 못 뿌리고 지금 그냥 고이 모셔놓고 있는
0: 왜 그렇게 됐대? 저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지드래곤이랑 절친이잖아요.
1: 아,
0: 아삼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1: 아삼육이요?
0: 그 데이지 버전
1: 네.
0: 그거 버전도 저 집에 있어요.
1: 우와
0: 아무래도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1: 그것은 진짜 참 부러운 그럼 그 향도 직접 셀렉하신 향으로 되어
0: 셀렉하신
1: 있는
0: 셀렉하신 거죠. 한 번도 안 뿌렸어요.
1: 아, 그거 못 듣죠. 아쉬워서. 근데 아삼육이시라고 하셨는데.
0: 아,
1: 소장은
0: 아니,
1: 그러니까, 또 하시고.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뭐,
1: 알겠습니다.
0: 굳이 뭐 지용 씨가 준 거 뭐. 자, 김유경님을 위해 은은하게 오래 남을 플레이리스트 하나씩 만나보죠. 첫 번째 노래 소개해주세요.
1: 네, 저희 첫 번째 곡은요. 마크론슨과 레이의 수잔입니다. 그냥 사실 그 이 사연을 딱 받았을 때 약간 향수가 느껴지는 어떤 향이 느껴지는 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참 열심히 디깅을 했어요.

0: 근데 제가 기존에 알던 곡은 아니고 저도 찾다가 이제 딱 우와 이 노래다 하고 고른 곡인데 약간 스모키하면서도 아, 조금 장미향이 좀 들어갈 것 같은
1: 약간 어른스러운
0: 맞아요 있어. 맞아요 그런 향이 좀 느껴지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또 이 노래의 내용도 약간 그런 어떤 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주된 배경이 되어지는 곡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향이 또 그런 어른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1: 맞아요. 근데 베이스는 마크론 쓴 곡이라 그런지 좀 여전히 힙하고
0: 맞아요.
1: 세련됐는데 그 위에 얹어진 정서가 네.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후이 씨. 진짜 네. 기가 막히게 선곡하셨다.
0: 참 네. 약간 우연치 않게 네.
1: 이 우연이 지금 몇 번째 매주 지속되는 거죠?
0: 아 근데 사실은 디깅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요. 한 그래도 선곡하는데 제가 기존에 알던 것들과 모르는 곡 섞어서 하니까 막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막 이러니까
1: 아니 근데 이 느낌을
0: 듣는 거죠 이제
1: 이 그 향기의 느낌이 네. 설명하신 거랑 곡 느낌이랑 너무 맞는
0: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 노래를 사실 순서도 저 되게 조심히 그 상세히 생각하거든요. 와, 몇 번으로 할까? 멋있다. 근데 이 노래가 딱 1번이다. 오케이. 이거 해야 이번 플레이리스트는 향수네. 이 느낌이 딱 날 것 같아서 넣어왔어요.
1: 약간 스모키 그리고 장미라면은 거의 약간 진짜 어른들 네. 그리고 왜 전문직 남녀가 네. 어울리고 있는 바가 연상이 됩니다.
0: 근데 여기에 가사 중에는 그 초록색 네일을 바르셨다고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초록색 네일은 자주는 못 뵌
1: 제 스타일 아예 그거는 너무 개구리 느낌 나고 좀 그런데
0: 그렇습니다.
1: 오케이 그럼 뭐 취향 존중하겠고요. 네. 마크 론슨과 레이의 수잔 듣고 올게요.

0: 마크론슨 그리고 레이 예수젠 들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고급스러운 향기가 느껴지는 네. 노래였어요.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두 번째 추천곡은 약간 다른 향이 느껴지는 곡으로 들고 왔는데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라는 곡입니다.
0: 완전 향수지.
1: 맞아요.
0: 사실 하이노트. 아.
1: 맞습니다. 이 노래는 뭔가 약간 시트러스한 계열의.
0: 아 정말 아니 조향사세요? 그루누이가 약간 그 소설 향수의 주인공 네네. 그루누이가 아니라 네. 그루후이가 아닌가.
1: 아 저는 향을 정말 모르는데.
0: 모르는데 왜 이래?
1: 모르죠. 그냥 근데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아 이 노래는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좀 시원한 향이겠다 싶었고 사실 이 노래를 골라온 또 하나의 이유가 최근에 이제 서재패가 있었지 맞아.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백예린님께서 이 노래를 이제 커버를 하셨어요.
0: 이걸 다 해서 그 음들을 다 냈어요, 그럼?
1: 아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아, 이 휘슬은 오케이. 이제 휘슬. 안 하셨는데 예, 예. 사실 그 휘슬은 뭐 정말 어려운 또 스킬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 노래를 저 근데 이제 이 곡을 우연치 않게 이 곡을 그렇게 연결이 된 이유는 사실 저한테는 그 백예린님 또한 약간 그런 어떤 향이 좀 느껴지는 있어. 아티스트
0: 약간 그린 플로랄
1: 네 맞아요
0: 있어
1: 네네 그래서 그냥 이 여러 가지들이 저에게 되게 향처럼 다가온 음악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0: 조향사 후이와 혹시 후이의 후가 네. 호각할 후 아닌가요?
1: 아, 뭐,
0: 후이 그쵸, 그쵸. 냄새를 맡는 네, 이라는 네, 뜻 아닌가?
1: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코가 조금 개코인 편이긴 합니다.
0: 이따가 좀 네. 킁킁거리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이 노래가요 재밌는 게 우리는 지금이야 우리에게 머라이어 캐리는 뭐 라이브의 여왕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노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거 라이브를 못한다고
1: 아~
0: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이브를 해버린 거죠.
1: 와~
0: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디바 이미지가 네, 네. 이제 딱 각인이 됐다고 해요.
1: 그러니까요.
0: 저걸 라이브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2025년도 공연 영상을 봤는데 똑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0: 아직도요?
1: 아직도
0: 뭐 깐 거 아닐까?
1: 아 이거 안 깔려 계셨어요.
0: 휘슬은
1: 확실하게
0: 한번 되면 그냥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는 무언가인가?
1: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 소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거 잠깐 제가 분석해보자면 정확하지 않지만 약간 성대가 살짝 벌어지면서 그 빈틈으로 나는 약간 쇳소리 비슷한 그치. 소리인 것 같은데
0: 그치.
1: 그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몽골분들께서 목소리 두 개 내시는 그거
0: 아,
1: 약간 그런 비슷한 어떤 또 다른 발성의
0: 죄송해요.
1: 네. 또 다른 발성의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점. 네.
0: 그 몽골 소리 낼 줄 아세요?
1: 아, 아예 못 됩니다. 참 정말 두 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0: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후이 씨 계속 왜
1: 외면하냐고요.
0: 네, 부끄러우신가 봐요.
1: 아,
0: 저 근데 아무튼 놀라운 곡이고요. 아주 이것은 향 중에서도 좀 이게 높은 네. 계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향을 상징하는 곡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머라이어 캐리의 Emotions.

0: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아, 약간 좀 경이롭죠?
1: 네,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네. 좀 이게 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 프로듀서가 머라이어 캐리한테 올인할 때란 말이에요.
1: 네.
0: 둘이 실제로 나중에 결혼했나 뭐 그랬을 텐데. 아~ 근데 제작자가 네. 와, 근데 이게 좀 노래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네. 이게 어떻게 사람한테 뭐
1: 나올 수 있는
0: 이게 노래 이게 말이 돼? 좀 이런 느낌으로.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 뭐 프로듀서분들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야, 이 소리 한번 내봐. 근데 이 소리 내봐가 그렇죠, 어떤 이게... 음을 치면서 4옥타브를 치면 야, 이 소리 한번 내볼래? 이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0: 그렇지. 아, 아무튼 대단한 네. 곡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선곡 이어갈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 이야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펜타곤 후이의 후자는 후각의 후입니다. 아주 향 전문가로서 김유경님이 향수를 만들면서 듣고 싶은 향기 같은 노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곡. 뭐죠?
2: 네, 세 번째 저의 추천곡은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입니다. 사실은
1: 조금 아니란 선곡이 아니었나 좀. 아,
2: 너무 뻔하디 뻔한
1: 농담이고요.
2: 근데 소개해 주시죠. 왜냐면은 그냥 이거는 정말 전적인 저의 취향인데 요즘에 저의 취향에서는 맞아. 어떤 향수도 너무 좋지만 그냥 샴푸 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1: 그래 아까도 네. 그랬잖아. 네, 섬유유연제.
2: 맞아요.
1: 근데 후이 씨한테 어울리는 건 섬유유연제 계열은 아닌데.
2: 그래요?
1: 향수를 뿌리는 사람일 것 같아요.
2: 오.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사실 진짜 갖고 싶어요. 그 제가 원래 아 갑자기 너무 제 고민 상담을
1: 아니 하는데. 지금 다 향기 얘기하고
2: 네,
1: 있으니까
2: 그 제가 어떤 그 시사 있어요 시사 어? 크리라고 되는
1: 네네
2: 그
1: 아 알죠 알죠
2: 엄청 유명해
1: 막 약간 왕족 느낌
2: 맞아요 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검정색 병이 있는데
1: 아 뭔지 알죠
2: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굉장히
1: 그거
2: 대중적인
1: 안 어울려요
2: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굉장히 오래 썼는데. 이게 걸어가다가 저분 나랑 똑같은 거
1: 그게 너무 많이 쓰지
2: 저분도 나랑 똑같은 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뭔가를 찾고 싶었는데 여전히 못 찾아서 그냥 섬유유연제로 그냥 정착한 게 아닐까
1: 그 냄새 너무 좋은데 네. 그거 약간 근데 좀 저한테 오는 이미지는 그건 좀 수염이
2: 아, 네,
1: 면도
2: 맞아요,
1: 했는데
2: 맞아요.
1: 저녁에 시커매져 있는 좀 그런 느낌을 주는데
2: 아, 약간 좀 그쵸
1: 네, 네, 네, 후이 씨는 네. 조금 더 프레쉬한 계열이 어울릴 것 같긴 해. 저도 한번 그런 게 있으면은 네. 반드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찾기가.
1: 어려워. 네, 그리고 네. 또 향이라는 거는 너무 이 개인 취향적인 거라
2: 맞습니다.
1: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좋은데 딴 사람은 이게 왜 좋지? 막 이런 경우도 그쵸.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오이 베이스 아세요?
2: 오이
1: 향수
2: 베이스?
1: 중에 여러 가지 베이스들이 있거든요. 뭐 네. 네롤리 뭐 이렇게 대표적인 향기 계열들이 있어요.
2: 네.
1: 오이가 뭐야 웬 오이 하는데 오이가 들어간 유명한 향수 진짜 많거든요.
2: 아~
1: 근데 그 계열이 조금 맞아요.
2: 그래요?
1: 제가 볼 때는 아~ 다음에 한번
2: 네 한번 제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네, 예, 예. 가서 오이 향수
1: 아니 아니 그렇게 물어보지 아, 그렇게, 마시고요.
2: 아 그럼 안 되네.
1: 그 아니고 좀 기다려 보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그래요. 후이 씨가 요즘 추구하는 네, 네, 굉장히 네. 내추럴한 향기를 상징하는 곡입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0: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왔어요. 네. 근데 세상 이거 제목 진짜 잘 지었다.
1: 그렇죠.
0: 장범준 씨가 되게 무심하게 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무심한 캐릭터.
1: 네.
0: 근데 가끔 이런 감성이 네. 그냥 고양이가 헤어볼 뱉듯이 캭 하고 그냥 갖고 이런 걸 뱉을 때가 있어. 참.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의 네 번째 추천곡은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입니다.
0: 나 이런 리듬 너무 좋아.
1: 그렇죠. 이 노래 딱 이제 요즘 듣기 너무 좋은 느낌의 음악이고 사실 이 노래를 골라온 이유는 저는 커피 향 정말 좋아합니다.
0: 그렇죠.
1: 네. 커피를 못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0: 뭐야?
1: 집에 그 커피 머신을 사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 마시고 그냥 뽑고
0: 냄새 그냥 나고 싶어서.
1: 네, 네. 집에서 느껴지는 맞아. 그 커피 향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이 에스프레소라는 이 노래가 너 나를 보면 못 잊을 걸? 나는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니까 너 나 때문에 잠을 못 잘 거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유경님께서 딱 한 번 꽂히면 절대 잊지 못할 그런 향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네요.
0: 맞아. 네. 그래서 후이 씨한테 딱 맞는 향을 만들 수도 있어.
1: 네.
0: 좋아요. 아주 분위기 커피 향기만큼 호불호 안 갈리는 냄새도 없을 거예요.
1: 그렇죠.
0: 꽃 냄새도
1: 네.
0: 모두가 좋아하는 꽃 냄새라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1: 네네네.
0: 생각보다.
1: 네.
0: 근데 커피 냄새만큼은
1: 네.
0: 뭐 희한하게 모든 이들에게 좀
1: 그쵸.
0: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커피를 자주 드시나요 혹시 누나는?
0: 전 하루 한 잔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막 따지지는 않고 그냥 네네네. 카페인을 들이부는 느낌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따뜻하게 마시는 거 좋아요. 그 향기 맡으려. 좋아요.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입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0: 아, 커피. 지금 이 말미의 에스프레소를 향기를
1: 네네.
0: 맡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잠다 깨게.
1: 그러니까요.
0: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였고요.
1: 네네.
0: 다음 향기
1: 네,
0: 소개해 주세요.
1: 마지막 곡은요. 제가 정말 특별한 곡을 들고 왔는데요. 마지막 추천곡은 피에르 드 마리의 주 방스 아부입니다. 네, 일단 이 노래를 골라온 이유는 제가 사실 이 선곡을 위하여 어떤 디깅을 했다기보다는 요즘에 제가 음악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이 노래와 이 노래에 나오는 이 인물, 그러니까 이 직접 뮤직비디오에 나오셨는데 그 인물이 너무 영상미도 좋고 그냥 레퍼런스로 저에게 너무 큰딱 그런 재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쟁여놓고 있었는데 이 선곡이 딱, 그러니까 이 사연이 오는 순간 뭔가 제가 돌이켜 봤을 때 향수 가게를 가거나 하면 향수 이름이 대부분 이런 느낌의 이름들이 많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0: 무슨 부,
1: 예, 뭐
0: 생생부.
1: 약간 뭐 무슨 땜무 뭐 약간 뭐 그래서 약간 향수 이름 같은 노래 제목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도 또 새로운 아티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마음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0: 생소해.
1: 생소하게 들어보실 곡인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0: 와, 근데 시대가늠이 안 되는 게 이게 완전 올해 발표된 곡이네요?
1: 나온 지가 정말 한달 됐나요?
0: 어머.
1: 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0: 근데 사운드가 얘
1: 네.
0: 그 뿅뿅뿅
1: 맞아요,
0: 이거 완전
1: 맞아요, 맞아요.
0: 80년대 정서인데.
1: 맞아요. 근데 이분의 음악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톤앤 매너가 좀 이렇게 레트로한 톤으로 아예 가시는 건 아니고
0: 아, 그래요?
1: 그런지 않은 곡들도 있지만 추구하시는 방향성은 약간 일렉트로닉 팝 계열의 곡들을 좀 추구하고 계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그냥 이 어떤 발음에서 오는 프랑스어에서 오는
0: 맞아.
1: 그런 특유의 끄듬 처리들이 좀 있도록 약간 약간 즈 약간 이런 느낌의 끄듬 처리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확실히 확연히 약간 팝송이나 혹은 뭐 국내 가요와랑은 다른
0: 완전 달라.
1: 매력으로 네 다가오는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기본적으로 약간 비염기가 있는
1: 조금 그런 그 맞아요. 네.
0: 이런 게 발성도 특이하고.
1: 네.
0: 근데 이참이 프랑스어에 대한 환상이
1: 네.
0: 저도 어릴 때 되게 많았고
1: 네.
0: 여전히 있고요. 약간 좀 멜로디 같잖아요.
1: 그쵸, 맞아요.
0: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긴데 요즘 한국어가 해외에서 제2외국어로
1: 네.
0: 그렇게 이 선택지를 많이
1: 아.
0: 선택한대요. 근데 프랑스어가 노래 가사로는 쓰기에 그렇게 좋은 어감이 아닌데
1: 네.
0: 프랑스어가 되게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그 나라의 문화가
1: 네.
0: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그 언어가 그렇게 들린대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어도 요새 그렇게 들린대요.
1: K-POP이나 뭐 K
0: 네.
1: 문화들이 워낙 또 글로벌하니까.
0: 그러면 그 언어가 되게 좋게 들리는 현상이 심리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1: 와, 사실 이건 소신 있게 말한다면 한국 그한 글자는 좀 각져 있는 발음들이
0: 맞아요.
1: 많아서 연음 처리하거나 하기가 조금 어렵은
0: 어렵지.
1: 부분들이 있거든요.
0: 있죠. 근데도 그게 안 그렇게 들린다는 게 사실 프랑스어도 잘 들으면 그렇게 효율적인 발음들은 아니에요. 호흡도 되게 막, 막 자꾸 막 가래를 뱉어야 되나 이런 막 소리들도 있고
1: 네.
0: 근데도 뭔가 그것까지도 뭔가 신비롭게 들리고
1: 그쵸,
0: 그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이미지라는 거지. 요새 한국어가
1: 한국어가 대세네요.
0: 위상이
1: 네.
0: 그렇습니다.

0: 지금 우리 말이
1: 뭔가 이게 과학적으로 엄청 뛰어난 언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0: 아,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1: 네?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되게 이렇게까지 그 소리를 네. 글자화한 것이고요. 네, 네, 네, 네. 또 어떤 학습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1: 맞아요,
0: 거라는
1: 맞아요.
0: 거에서 언어에
1: 그렇습니다.
0: 있어서는 제일 좀 우월한 측면이죠, 기능적으로.
1: 네, 네.
0: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갑자기 또 뜻밖의 언어 이야기까지 나누었고요.
1: 네.
0: 이 향기롭게 느껴지는 언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네. 적절한 선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유경님을 위한 선곡표 완성이 되었는데 유경님 노래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을지도 궁금하고요. 좋아하는 분께 마음에 드는 향수 선물하셨으면 좋겠는데 후회 아니야?
1: 저에게요?
0: 후이 아닐까. 김유경님이 생각하는 후이에게.
1: 오이 향수.
0: 후이는 아 근데 이게 취향을 탈 수 있으니까
1: 아, 네.
0: 유경님이 생각하는 어울리는 거 뭔지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별파 홈페이지 노래에 기대든 마음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추천곡이죠. 피에르드 마리의 주 빵사부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반려견을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게 합니다. 개에겐 무리 생활을 하던 본능이 남아있어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개와 함께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자는 걸 넘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30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6091님께서 다시 별밤 처음으로 되감기 하고 싶어요. 별밤 끝날 때까지 과제 끝내기로 저랑 약속했는데 그냥 별밤만 들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료 다 찾아놨으니까 절반은 한 거라고 해주세요. 다 한 거 아닙니까? 자료 찾아놨으면 끝난 거죠 사실. 이거 뭐 정리 취합하는 거야. 에휴. 중요한 거 하셨으니까 됐어요. 별밤은 들었잖아요. 오늘 끝곡으로 브론즈 그리고 우효의 위터스타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예전에는 공백기가 길어지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일하는 시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작품이 끝난 뒤엔 배우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챙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쉼 없이 달리는 것만큼이나 멈춰서서 나를 돌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죠.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는 그 빈칸들이 다음 챕터를 더 잘 써내려갈 에너지가 되어줄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5: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 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랑이들은 생각지 못하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누군가 다정한 말을 건넬 때 혹은 공감가는 노래를 만났을 때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저 에디와 함께하는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차르르 풀리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돌랑이들 마음의 열쇠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Adola Loves 돌랑이.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Love. 우린 이미 선을 넘었어. 러브선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텐션이 아주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밥 잘 먹고 왔어요? 아니에요? 네, 오늘 텐션 좋은 모습 아주 보기 좋은데 오늘 또 이제 게스트분들이 엄청난 깐난하기 친구들이에요. 막 이제 신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제 큰 환호와 응원을 해주시면

또 친구들에게 힘이 될 테니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랑이의 명예 강아지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키비럽과 함께 돌아올게요.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여러분은 뭘 할 때 진실의 미간이 나오시나요? 아, 저는 보통 이제 실력 좋은 신인 그룹을 볼 때 주로 그렇습니다. 어? 이 친구들 봐라?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좋은 의미로요. 오늘도 이분들 덕분에 진실의 미간이 발동될 예정입니다. 잘하겠습니다가 말버릇인 진짜 잘하는 신인 그룹 키빌업 여러분 어서오세요. 먼저 화이팅 넘치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키빌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개인 인사 들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밀고 있는 그 동물을 좀 수식어로 붙여서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
3: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소중한 더비만의 강아지 에디입니다.
0: 네, 제가 하면 살짝 안 귀여운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귀여우시니까 네, 귀엽게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현민 씨부터.
4: 네. 저는 여러분들만의 아기 북극곰 현민입니다. 네,
0: 북극곰 현민 씨.
5: 네, 저는 미소년 판다 세나입니다.
0: 판다 세나 씨.
6: 네, 저는 키빌업에서 옆태가 가장 날렵한 키빌업의 늑대 제인입니다.
0: 늑대 제인 씨.
7: 저는 에너지 넘치는 아기 끼끼 루키아입니다.
0: 아기 끼끼?
7: 원숭이에요.
0: 아 끼끼가 원숭이에요.
7: Yes, yes, sir.
0: 아 좋습니다. 자 태환 씨.
8: 여우가 되고 싶은 토끼 태환입니다.
0: 여우가 되고 싶은 토끼 태환 씨. 네. 그 끼끼가 원숭이에요?
9: 저 원숭이에요.
0: 아 혹시 일본어로 끼끼가 원숭인가요?
9: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원숭이.
10: 원숭이가 우끼끼.
9: 내가 우끼끼.
0: 아 우끼끼. 아 혹시 일본어로 그럼 원숭이는 뭐예요?
9: 사루.
0: 사루.
9: 네.
0: 아 사루. 전혀 다르군요 끼끼랑.
9: 네 맞아요.
0: 좋습니다.
9: 네.
0: 자 뭐 미소년 판다도 있었어요.
8: 네.
0: 세나 씨.
8: 네.
0: 어떻게 하다 판다를

0: 왜 고르게 되셨나요?
1: 사실 제가 판다 닮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0: 네.
1: 그 회사에서 루키아랑 그 생형이라는 그 회사에 같은 연습생을 했었던 형이 그 판다 닮았다고 계속
0: 네.
1: 해가지고 제가 그 팬분들 앞에 그거를 말하다가 팬분들끼리에서 제가 판다 엄청 닮았다고 계속 해가지고 제가 판다 닮았다고 했습니다.
0: 네. 아니,
2: 긴장했어.
0: 판다보다 훨씬 잘생겼죠, 또, 세나씨가.
1: 감사합니다.
2: 미소년
0: 네. 우리도 귀여운 면도 있으시고, 세나씨.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으신 거 맞죠?
3: 괜찮죠, 완전.
4: 네,
0: 괜찮습니다.
4: 네,
0: 괜찮습니다. 네,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4: 네.
0: 저 잡아먹지 않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마음 편하게,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본격적으로 킵잇업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우선 여러분께 이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데뷔 축하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사실 또 데뷔라는 게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된다고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뷔까지 오기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우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데뷔 후에 첫 라디오가 여기 바로 오늘 아이돌 라디오라고 들었어요. 맞죠?
4: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좀 긴장도 되고 떨릴 법하지만 일단 선배로서 말씀해 드리지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신인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게스트로 나왔을 때 저는 여기서 울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아, 장난이야. 진짜 울었어요. 저는
4: 진짜요?
0: 진짜로 저는 울었어요. 막 오열을 했어요. 이게 한 몇 년 전이죠? 한 7년 전? 7, 8년 전인데 그때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충분히 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5: 감사합니다.
0: 너무 긴장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이제 이렇게 뭐 씩씩하고 재밌는 키비럽이라는 그룹을 또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 우선 그룹명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6: 네, 저희 키비럽이라는 그룹명은 키, 바이탈, 그리고 업의 합성어인데요. 키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겠다는 그런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0: 네.
6: 바이탈은 생명력, 그리고 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상승하고 높이 올라가겠다는 그런 강한 포부와 자신감을 담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0: 아, 그래가지고 그 단어들을 좀 합친 게 이제
6: 네.
0: 키빗업인 거네요.
6: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멋진 이름으로 데뷔한 키빗업인데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한 그 여러분의 데뷔 앨범도 소개해볼까요? 자, 우선 키빗업의 첫 미니 앨범 키빗업 발매를 축하합니다. 네,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7: 네, 저희 이번 앨범 미니 앨범 키빗업은 저희 정답이 약간 정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 키빗업만의 선택과 신념으로 새로운 약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좀 자신감을 많이 담은 앨범입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래도 데뷔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키빗업 먼저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4: 네,
0: 주세요.
4: 네. 네.
0: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저희 키빗업은 키빗업의 시작을 알리고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곡으로 이제 올드스쿨 힙합 장르의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제인 씨도 잘 외우셨네요.
8: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이 데모곡 처음 들었을 때 다 같이 들었겠죠?
8: 네.
0: 좀 어떠셨어요? 이 곡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
7: 이게 처음에 키빗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0: 네.
7: 이 녹음을 저희가 바로
8: 데모 자체도 저희가 녹음을 네. 해서 아~ 이제 녹음실에서 다 같이 이제 작곡가님과 녹음을 끝내고 이제 그렇게 들어봤었거든요.
0: 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러면 좀 네. 데모가 완성이 된 거네요.
7: 네, 그 자리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0: 그러면 파트도 그러면 그때 데모를 여러분들 녹음한 그 파트 그대로 가져갔어요? 아니면 좀 수정이 됐어요?
7: 거의 틀은 가져갔는데
8: 거의 다.
0: 아, 진짜요?
7: 네.
0: 근데 멤버 모두가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7: 네.
0: 그 소감은 좀 어떠세요?
8: 너무 영광,
7: 네.
8: 너무 영광이고
7: 네. 첫 데뷔 앨범인데 사실
0: 네.
7: 이 작사를 참여하게 됐다는 게 진짜 너무
8: 맞아요.
7: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0: 근데 사실 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뭐 컴백할 때는 또 다른 곡들의 수많은 곡들의 여러분이 뭐 작사뿐만 아니라 작곡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4: 네. 네.
0: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 궁금한 게 이 여러분들이 아마 쓰셨으니까 좀 가사가 좀 가장 좀 빠르게 나왔던 그 부분이 있을까요?
8: 저는 이제 벌스의 그 Get up in the sky, ready, go, we're high 이런 부분이 있는데
0: 네.
8: 그 부분이 조금 빠르게 나왔어요.
0: 그거 누가 썼어요?
8: 제가 조금
0: 아 제인 씨가 쓴 부분인데
8: 파트이다 보니까 아~ 네, 그렇게

0: 썼는데 좀 잘 나와.
1: 영어를 잘하시네요.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0: 어,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어릴 때 잠깐 살았었습니다.
1: 아, 진짜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0: 어.
2: Yeah, where are you from?
3: Korea.
2: Korea, me too.
3: Yeah.
2: 한국, you're from. Yeah.
1: 네, 좋습니다. 아, 영어 발음도 너무 좋고.
0: 네.
1: 보통 영어로 그렇게 가사를 좀 쫙 쓰기가 사실 영어 하는 사람 아니면 쓰기 힘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할 줄 모르시는 분, 루키아 씨 영어로 가사 쓸 수 있어요?
4: 이제
1: 하려면 하시겠죠 또.
4: 번역기 써가지고.
1: 번역기 써서 그 잘하면 하시겠죠. 근데 제니 씨는 번역기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쓰신 걸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사실 이제 그게 또 영어를 잘하는 이제 제니 씨나 저 같은 사람의 이제 특기죠, 장점.
0: 맞습니다. 네,
1: 앞으로 많이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또 피비럽의 녹음 비하인드가 공개됐는데 무려 25분 동안 여러분의 생생한 라이브를 맛볼 수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 영상 나온 거 좀 보셨어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녹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좀 어때요?
0: 뭐 부끄럽더라고요, 좀.
1: 아, 그래요?
0: 네, 뭔가 진짜 그때 당시는 어쨌든 데뷔 전이니까 카메라 의식 같은 것도 잘 없이
1: 네.
0: 그냥 진짜 녹음만 집중하다 보니까 봤을 때 뭐 표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막
1: 너무 날것이다
0: 너무 날것이다 보니까 네. 와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 보면.
1: 그렇죠. 근데 사실 팬분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또 막 고음 내는 부분에서 표정이 좀 못생기게 네. 좀 약간 좀 일그러지고 뭐 삑사리도 한번 났다가 막 이런 날것의 모습들을 굉장히 또 팬분들은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약간 음이탈 이런 거 나온 분 계세요?
5: 그 아, 영상 도중에서요?
1: 뭐 영상에 혹시 나온 게 있나요?
5: 아 영상에서 음이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 아 회사가 또 잘 편집해서 편집.
5: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네. 사랑합니다.
1: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첫 녹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렉터님의 피드백을 정말 여러분이 찰떡같이 이렇게 소화해 주시더라고요.
0: 네.
1: 네. 그럼에도 뭐 디렉팅 받으면서 좀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좀 식은땀이 났던 파트가 있나요? 아, 나 이 부분 좀 고생했다.
5: 키비럽에서 이제 브릿지에 네. 고음 파트가 있는데
1: 네.
5: 아무래도 고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듦이 있었거든요.
1: 아, 태원 씨가 그 고음 담당이신가요?
5: 아, 네, 맞습니다.
1: 아. 또 다른 분은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절에 랩 파트가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숨 쉴 그 구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한 호흡으로 가야 되는 파트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2절, 1절을 끝내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녹음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1: 아, 그쵸.
0: 네.
1: 근데 녹음할 땐 좀 끊어서 가도 되잖아요.
0: 네, 근데 이제 연습하거나 그럴 때
1: 라이브 연습하는
0: 거 네.
1: 좀 가다 보니까 그쵸, 힘들죠 한 호흡이. 그냥 반대로 좀 그러면 하면서 아, 나 이 파트 좀 너무 잘했는데 녹음을 했던 부분 있나요? 세나 씨 있어요?
3: 어 키비럽의 녹음이죠.
1: 네.
3: 키비럽 할 때는 그 잘했던 부분이 그 1절 그 천람의 이게
1: 네.
3: 그 할 때 뭔가 발음 같은 건 처음에 어려웠었는데 점점 연습하다가
1: 네.
3: 자연스러워지고 결과물은 만족스러운 걸로 됐습니다.
1: 네. 발음 같은 거는 뭐 태환 씨나 제인 씨나 현민 씨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네. 봐주나요?
0: 네, 네.
4: 어,
0: 네.
4: 서로 이렇게.
1: 근데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루키아 씨도 그렇고 태나 씨도 그렇고
3: 감사합니다.
1: 한국어 발음이 저보다 좋아요.
3: 어.
1: 여기 DJ 하실래요?
4: 네, 네, 네.
1: 나중에 또 언젠가는 이 자리에 앉으시길.
0: 오, 감사합니다.
1: 근데 이제 키비럽은 듣자마자 정말 멋있는 곡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서로 탐나는 파트가 혹시 있을까요?
0: 오. 세나.
3: 어, 세나.
1: 아, 세나 씨 좋아요.
3: 그 키비럽 브릿지 네, Always say I'm lucky I'm falling를 너무 멋있게 해. 했었어가지고
1: 네
3: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브릿지
5: 네, 제인이의 네. 파트
1: 제인 씨 파트 혹시 제인 씨 그 파트 불러주실 수 있나요 살짝?
0: 네
3: They always say I'm lucky I found it I got it
1: 아 이 네, 부분을 세나 씨가 탐내고 있어요.
3: 네
1: 아 어때 제인 씨 이 파트를 세나 씨에게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0: 지켜내겠습니다 제 파트니까.
1: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박력 좋습니다. 보니까 키비럽 여러분의 첫 번째 앨범명도 키비럽이고 타이틀곡이 뭐 더블 타이틀이지만 또 타이틀곡도 키비럽이고 그럼 키비럽의 첫 번째 앨범 키비럽의 타이틀곡 키비럽!
0: 아, 네.
1: 아 정말
0: 맞습니다.
1: 꿈에도 나올 것 같네요. 아닐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키비럽을 완곡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키비럽 분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의자를 넣어주시고 무대로 이동
5: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1: 네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킵잇업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

0: 기빌업의 데뷔곡 기빌업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 여러분 그 혹시 밖에서는 그 발소리가 안 들리죠? 들려요? 잘 들려요? 여기서는 진짜 너무 잘 들리는데 발소리가 진짜 하나예요, 하나. 완전 칼군무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ASMR로 듣고 싶을 정도로 이 발소리가 딱딱딱 이 다섯 명 모두가 맞는 그 쾌감이 좀 있네요, 여러분. 완전 칼군무.
1: 감사합니다.
2: 너무너무
0: 감사합니다. 네. 무대 장인입니다, 이분들은. 자, 돌랑이들의 댓글도 한번 만나볼게요. 0927님께서 달달하다, 신인의 맛, 엄청 떨더니 퍼포먼스는 하나도 긴장 안 하고 프로답게 잘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근데 이렇게 뭐 토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으시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할 때 긴장이 좀 안 되시죠? 그래도.
3: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역시 프로입니다. 네, 또 나사랑님께서는 이제 2주차라고 다들 여유로움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킴님께서는 완성형 실력파 신인 아이돌 키빌업 더더더 대박나길.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번엔 앞서 보고 온 이제 키빌업 퍼포먼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네.
0: 안무 연습은 그럼 혹시 얼마나 하셨나요?
3: 이 노래를 처음 듣고 계속 아마 했던 것 같은데
5: 8개월?
3: 한 8개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현미 씨.
3: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8개월 정도요?
3: 네,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연습하셨네요. 근데 포인트 안무가 좀 많은 것 같던데 이렇게 보니까 뭐
3: 네.
0: 다 같이 뭐 손동작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고.
4: 아, 네, 맞습니다.
0: 네, 혹시 포인트 안무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6: 네, 이제 저희 포인트 안무는 코러스를 할 때 이제 어깨를 으쓱거리는 파트가 있는데
0: 네.
6: 그때 이제 약간 내가 최고다 이런 느낌으로 춤을 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아까 그 자기소개할 때 개인 소개할 때 제인 씨 어깨가 51cm라고 했던 것 같은데
6: 맞습니다.
0: 그래서 제인 씨가 그 파트 때 센터를 쓰시는 거군요. 어깨가 이제 어깨 깡패다 보니까
6: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제인 씨가 딱 센터에서 내 어깨 봐라. 네, 어깨 좁으신 분들은 이 춤 추면 안 되겠네요.
3: 아닙니다.
4: 그래서 제가 센터에
0: 충분히 돼요?
6: 네, 가능합니다.
0: 알겠습니다.
4: 가능합니다.
0: 네, 그럼 저도 한번 열심히 이따 쳐볼게요. 네, 이 외에도 또 멤버들이 좀 좋아하는 안무가 있나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마지막에 마지막 사비에 다다랐을 때 네. 제인이 이제 속삭이면서 이제 안무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때 네. 다 같이 확 제인이한테 모여서 귀를 대고 이제 V.I.T.O.K.E 할 때가 뭔가 제일 좀 쾌감이 있는 것 같아서
0: 아.
3: 그 파트를 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까 저도 봤는데 그 파트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0: 유도.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8개월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하셨는데 8개월이면 또 짧지는 않은 시간인데
1: 네.
0: 좀 연습하면서 가장 좀 화이팅 넘치는 멤버.
1: 화이팅.
2: 아무래도 키아인 것 같습니다.
1: 네, 루키아 막내.
0: 아, 키아 씨.
3: 네.
0: 역시 젊은 친구들이 좀 화이팅 넘쳐요. 항상 그렇게 많긴 합니다.
1: 그렇죠.
0: 네, 저도 팀에서 제가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화이팅 넘치거든요. 네, 키아 씨 말고는요. 세나 씨는 어때요?
1: 오히려 세나는 되게 조용한
0: 진짜요?
1: 네네, 편인 것 같아요.
0: ENFJ들이 좀 약간 화이팅 넘치지 않아요? 연습할 때? 아닌가?
4: 근데 컨디션에 따라
0: 컨디션에 따라 네
4: 바뀌기
0: 좋습니다. 반대로 좀 호랑이 선생님 같은 멤버도 있나요?
1: 근데 저희의 뭔가 팀의 목적이라 해야 되나? 저희 팀이 뭔가 생각을 했을 때 혼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뭔가 물론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럴
0: 그쵸.
1: 때도 있지만 최대한 대화로 뭔가
0: 그쵸.
1: 착하게 말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0: 너무 너무
1: 네
0: 좋죠.
1: 그런 네 호랑이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좀
1: 아직까지는.
0: 이 퍼포먼스를 좀 이끄는 멤버는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데좀 맞춰보자, 이런 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뭐 메인 댄서가 보통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1: 네.
0: 그 멤버가 누구예요?
1: 저희 팀에서는 보통 이제 루키아랑 제인이 이런 친구들이나 이제 사실 거의 다 같이 하는 느낌이긴 해요. 워낙
0: 같이
1: 네,
0: 너무
1: 뭔가
0: 좋네요.
1: 네,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0: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이제 간식차가 올 건데 여러분 편하게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저희는 킵잇업의 또 다른 타이틀곡이죠. 바로 레전더리 듣고 오겠습니다.
5: 레전더리. Yeah, The status looking dead.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해프미 에디!
3: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4: Are you Prince On?
3: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5: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6: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전원 올라운더를 향해 달려가는 그룹 키빌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키빌업의 레전더리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 타임 잘 즐기셨나요?
7: 네. 네.
6: 아닌 것 같아요.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은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직 밖에 계신 팬분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7: 맞습니다.
6: 팬분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또 이제 나머지 곡들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볼 건데 1번 트랙 베스트 1부터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해주세요.

0: 제가 좀 성공개 했던 노래죠?
1: 네.
0: 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게스트원은 이제 저희만의 퍼포먼스가 아주 좀 잘 돋보이는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가사에서 보도, 가사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베스트원, 너가 가장 최고다 이런 의미를, 너도 최고고, 그리고 가사에도 유로유로 베스트원, 그리고 위로위로 베스트원, 너도 최고고 나도 최고고, 우리 모두가 최고니까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좀 서로가 모두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되게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노래입니다. 네.
0: 좋습니다. 근데 이 작사에 참여한 멤버가 세 분이나 계세요. 바로 태환씨, 루키아씨, 그리고 제인씨.
3: 네. 네.
0: 혹시 어떻게 하다 이 곡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작사에? 네.
3: 사실 이 곡은 이제 저희 키비럽은 전체가 다 같이 작사에 참여를 했지만,
0: 네,
3: 베스트원은 이제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혹시 내가 썼지만 좀 마음에 든다, 잘 썼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사?
1: 자, 하나씩 말해볼까 한번? 과연?
3: 전 지금 나오는 이 파트입니다. 제 파트인데, 네, 내 디더 남다른 방향의 무브, 막 이런 파트인데,
0: 네,
3: 네, 그거를 썼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듣고 온 더블 타이틀곡 바로 레전더리죠. 네, 들어볼게요. 노래 주세요. Come with me, cool. You see I'm about to make a real fall. Let's keep it true.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제 레전더리는 노래에서 들었다시피 레전더리, 그리고 가사에서도 레전더리가 나오는 만큼 저희 키비럽이 레전드가 돼서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는 그런 포부와 자신감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또 타이틀이 두 곡이라 다른 느낌을, 네, 주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녹음하면서 좀 애쓴 파트가 있나요?
4: 이제 저랑 제인이 형 그 1절 벌스 때,
0: 네,
4: 약간 진짜 이 곡에 맞는 느낌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좀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더블 타이틀이잖아요.
3: 맞습니다. 네.
0: 저희 더보이즈는 더블 타이틀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3: 아,
0: 멤버마다 어쨌든 좀 애착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곡이 있을 것 같긴 해요.
3: 네네.
0: 자, 그러면 잠깐 이 자리에서 눈을 여러분들이 잠깐 감고,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자, 익명의 투표로, 네, 키비럽과 레전드를 둘 중에 하나를 딱 골라볼게요.
3: 네.
0: 자, 손은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요.
3: 네.
0: 그러니까 잘 고민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나는 키비럽이다. 손. 자, 그럼 나는 레전드이다. 손. 네. 두 번 드신 분도 계시긴 한데, 네, 둘 다 좋다는 거겠죠.
3: 아,
0: 자, 네, 방송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누가 나와 마음이 맞았는지,
1: 두 번을,
0: 네, 누가 나와 취향이 좀 다른지, 네, 그건 방송으로 결과를 확인해 주시고요.
3: 알겠습니다.
0: 네, 이외에도 또 키비럽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록곡 바로 Show Me Something과 폴라로이드가 담겨 있으니까, 네, 이번 앨범 여러분 전체 재생으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뭐 이렇게 노래를 살짝만 들어도 멤버들의 실력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키비럽을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바로 키비럽의 가방을 잠금 해제! 네, 멤버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거나 아끼는 애장품을 공개하는 코너입니다. 그러면 현민씨,
3: 네,
0: 부터 한번 무대로 가볼까요?
3: 알겠습니다.
5: 히포.
1: 히포의 애장품.
5: 히포 애장품. 나가볼래?
2: 네, 안녕하세요, 현민입니다. 저의 첫 번째 애장품은 이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카프입니다.
0: 오,
2: 스카프인데,
0: 네,
2: 제가 이제 어쨌든 선배님도 똑같으시겠지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0: 네,
2: 목을 좀 항상 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살짝 스카프가 되게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0: 네,
2: 두 가지의 효능을 같이 볼 겸, 네,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사실 무언가를 살 때 되게 고민을 오래 한 스타일이라 이 아이템도 한 2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0: 2개월이요?
2: 네, 이걸 살까 말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품절이 됐었어요, 한번.
0: 아이고.
2: 그래서 아, 그냥 살 걸 했는데 딱 때마침 다시 들어왔길래 바로 그냥 사버린 그런 저의 살짝 애장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항상 쓰고 있습니다.
0: 이거 어떻게 했어요? 좀 한번 보여주세요.
2: 저도 아직 조금 공부 중인데 그냥 이렇게 목을 감싸서 좀 하는 편이에요.
0: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패션이랑.

0: 진짜요?
1: 네, 약간 가을 남자 느낌. 아,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1: 자, 두 번째 네 그 애착 아이템. 아이고.
0: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팬분들이라면은 저희의 컨텐츠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다른 이제 곧 데뷔할 팀에 있는 센이라는 멤버와 같이 맞춘 우정링인데, 오, 이걸 저희가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네. 저는 이제 형한테 만들어드리고 저는 형에게 만들어드려서 이제 서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우정링인데, 제가 액세서리가 원래 되게 없었다가 이때 거의 처음으로 반지를 제 반지를 맞추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 웬만하면은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 우정링을 맞출 형이면 정말 굉장히 친한가 봐요?
0: 네, 친하기도 하고 형이 워낙 착하셔가지고 네. 진짜 가끔 이렇게 마주쳐도 너무나도 제가 보기만 해도 되게 힘이 되는 느낌의 진짜요? 형인 것 같아요. 네.
1: 아, 정말 소울메이트네요. 네. 근데 그 형도 이 반지를 잘 간직하고 있겠죠?
0: 네, 그 형이 항상 이제 저는 조금 연습을 할 때는 액세서리를 많이 빼놓는 편인데 네. 그 형은 어떤 상황이어도 항상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현민아 오늘 왜 안 꼈어?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열심히 껴야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또 내 팔찌 친누나 분께서 네. 이번에 데뷔의 축하 선물로 네. 사준 팔찌라고 들었어요.
0: 데뷔 선물로 이제 누나가 팔찌를 팔찌와 손편지를 같이 줬는데 그 뒤로 제가 이 팔찌를 제가 거의 안 빼고 항상 차고 다니다가
1: 진짜요?
0: 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뺐던 것 같습니다.
1: 와, 진짜 우리 누나 뭐 하냐? 야! 야! 저도 누나가 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저 데뷔했을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0: 그래도 네. 마음속으로는
1: 마음속으로는 네. 뭐 응원은 했겠죠.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누나네요.
0: 감사합니다.
1: 누구 누나는 바라기만 하고 네,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무튼 좋은 누나에게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오.
0: 보고 있나? 누나가 준 팔찌 내가 진짜 잘 쓰고 있으니까 끊어질 때까지 쓸게. 끊어지면 또 사줘요. 사랑해.
1: 오, so sweet.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0: 네. 네.
1: 또 현민 씨 누나분께서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어요. 동생이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기특하겠네요, 정말. 자. 다음은 우리 세나 씨.
0: 세나. 네?
1: 세나 씨의 애장품을 만나보겠습니다.
2: 아이고.
1: 네. 본인의 애장품 공개해 주세요. 네.
3: 저의 첫 번째 애장품은 이거 작건 때도 올라왔지만 저희 TV럽에 다 같이 맞추는 팔찌고 다 같이 있었죠. 오. 예, 그 저희가 데뷔하는 이틀 전인가?
0: 데뷔하기 전에
3: 선물해 주셨고 저희가 항상 주목하고 진짜 아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애장품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이 엄마가 한국에 가기 전에 엄마가 사주신 건데, 우리 가족 다 맞추고 이거 똑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상 쓰면서 가족이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 있고 힘이 잘 받아요.
1: 그럼 애장품 두 개를 고르셨는데 두 개 다 팔찌예요.
3: 네.
1: 팔찌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키비런 멤버들과의 어떻게 보면 팀 팔찌, 우정 팔찌. 하나는 우리 가족과 같이 하는 팔찌인데. 네. 평상시에 그럼 좀 액세서리 좀 뭐 팔찌를 좀 좋아하세요?
3: 근데 사실 저 팔찌가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1: 아, 진짜? 왜냐면은
3: 이 두 개 빼고는 뭔가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1: 네.
3: 그 우리 팀도 웬만하면은 가족 같은 느낌이고
1: 그쵸.
3: 그 진짜로 가족이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아, 근데 정말 뭐 팔찌가 딱 저게 끝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팔찌를 막 저처럼 막 좋아하는 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3: 네.
1: 근데 애장품으로 고를 정도면 정말 그만큼 가족과 키비럽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건데
3: 네.
1: 멤버들 모두가 애장품으로 이 팔찌를 얘기하시긴 했어요. 그 팀의 팔찌를.
4: 네, 맞습니다.
1: 근데 세나 씨가 가장 먼저 답변을 먼저 보내가지고 네네. 팔찌라고 이제 세나 씨로 선정이 됐대요.
4: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팔찌를 맞춘 뒤로 멤버들과 좀 마음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3: 네.
1: 최근에 좀 언제

0: 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
1: 저희가 아까 했었던 야 있잖아요. 네. 하면서 여기에 버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2: 아, 오른손으로 네. 이렇게
1: 보면서 우리가 아 우리 팀이 됐구나 이거를 많이 그렇죠. 느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멤버들과 또 같이 맞춰보고 싶은 뭐 우정템이 있나요?
1: 근데 저 반지를 반지 해보고 싶습니다.
0: 반지 반지 좋거든요.
1: 네.
0: 근데 개인적으로 엄청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저도 있어요.
3: 오? 오.
0: 멤버들의 우와. 멤버 팔찌와 이제 우리 팬분들 팔찌가 이렇게 있는데
1: 대박. 네.
0: 저는 그래서 콘서트 할 때마다 저는 거의 매일 끼는데 콘서트 할 때 이거 끼고 하거든요.
1: 네.
0: 매버릭 할 때 그 땅 찍는 그 동작 있죠.
3: 아프.
0: 와. 그거를 너무 많이 해서 반지를 끼고 반지가 이제 동그라미가 아닌 납작해졌어요. 진짜로. 와.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반지만 여러 개 있어요. 왜냐면 아, 이제 네. 이걸 끼고 춤추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찌그러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찌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팔찌도 했었고 반지도 했었고
1: 팔찌는
0: 다 있었는데 팔찌가 네. 최고.
1: 네, 팔찌.
0: 팔찌. 반지도 좋고요.
1: 네.
0: 참고하세요, 여러분.
2: 네. 네. 네.
0: 좋습니다. 또 가족분들이 세나 씨의 활동을 일본에서 그렇죠? 잘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방송을 기회로 영상 편지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일본어로 해주셔도 됩니다.
1: 민나 미테마스카? こんなところまで来ちゃったよ。 もっと成長した姿見せれるように頑張るから ずっと見守っててね。
0: 그친가요?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 한번 통역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1: 엄마, 아버지 잘 지켜와 주시고 있나요? 저희는 앞으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0: 좋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4: 아리가또.
0: 다이스키다요.
3: 다이스키다요.
0: 감사합니다, 세나 씨. 자리로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아마 정말 그 세나 씨의 가족분들도 일본에서 엄청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랑스럽다가 뭐예요, 일본어로?
1: 호코라시.
0: 호코라시. 세나 쿤. 호코라시.
4: 호코라시.
0: 호코라시.
4: 호코라시.
0: 좋습니다. 우리 호코라시랑 또 제인 씨. 그대로 이동 한번 해볼까요?
2: 가보겠습니다.
3: 어깨.
2: 와,
0: 어깨 51cm. 네, 애장품 한번 골라 주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네, 첫 번째 제 애장품. 지금 브랜드명은 가려져 있는데 아실 분들은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향수이고요. 제가 향을 좀 민감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첫 번째 애장품을 향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0: 네. 그 다음에 다음 애장품도 있지 않을까요?
5: 네. 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인형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0: 네. 굉장히 잘생기진 않았네요.
5: 네. 네. 잘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이런 얼굴에서 나오는 좀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게 조금 확실히 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요즘은 제가 이 친구를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혹시 그 안에 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5: 안에 입 안에요?
0: 아니요 입 안에요. 뒤에 지퍼 같은 게 있어요?
5: 아 지퍼는 없고 이거 키링 같은.
0: 키링 같은 다는 거예요?
5: 네.
0: 아까 제가 좀 잘생기지 않다고 했는데 솔직히 하면 좀 못생겼네요.
5: 네. 못생긴 거에 근데... 가까운.
0: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흔히 끌려요. 막 그쵸? 매력이 있어.
5: 그쵸?
0: 네, 뭔가 중독성 있고 막 정들었어요. 저 벌써 정들었어요. 네.
4: 정정.
0: 아무튼 또 향수에 네.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5: 네.
0: 그 조땡론이죠?
5: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조땡론.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향수인데 좀 어떤 향이에요, 저거는?
2: 이 향수 같은.
0: 네, 어떤 향인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5: 조금은 처음에 딱 냄새를 맡자마자 드는 느낌이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과일 같이 조금 네 그런 상큼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0: 네.
5: 근데 이제 조금 끝에 가고 잔향으로 남았을 때 조금 묵직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좀
0: 제인 씨랑 굉장히 어울리네요.
5: 감사합니다.
0: 제가 근데 저 브랜드 조땡론의 향수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향이 네. 아무튼 좋아하는 향이 있거든요?
5: 네.
0: 혹시 저랑 같은 거면 진짜 소름이니까 한번 제가 봐봐도 될까요?
5: 네 알겠습니다.
0: 아 설마 이건 제 최애 향은 네. 여기에 브랜드의 향수 중에 Black

0: and Bay라는 게 있어요.
1: 영어를 좀
0: 아세요? Black and Bay 향이 있는데
2: 저 그거 전에 썼었어요.
0: 진짜요?
2: 네.
0: 와. 그거 제 최애 향수예요.
2: 아.
0: 네. 그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저는.
2: 네.
0: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뭐 향수가 나왔으니까 향수 뿌리면서 그러니까 광고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까요?
3: 알겠습니다.
0: 네, 아직 뭐 데뷔 2주차지만
4: 보여주자.
0: 광고주님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멋있으면 향수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4: 오, 섹시하게 한번 하죠. 섹시하게 한번 하죠.
0: 자, 노래 드릴게요.
3: 네.
0: 오호호. 표정 살짝 웃지 말고 살짝 진지하게 시크하게.
2: 아, 향 끝에.
0: 네, 제이씨. 그 멘트 때문에 살짝 아쉬웠어요.
2: 아.
0: 네, 멘트가 살짝 아쉬웠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
2: 너무 잘 어울려요.
0: 그러니까 피지컬과 얼굴과 이 모든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모레쯤에 전화 올 거예요. 광고주님한테. 좋습니다.
4: 아, 향 끝에.
0: 네. 뭐, 자료 일단 돌아와 주시고요.
3: 네.
0: 이렇게 해서 애착템으로는 이제 향수와 저 못생긴 키링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막내 가볼까요?
5: 네,
4: 가자.
5: 네,
0: 막내 루키아 씨. 네, 애착템, 애장품.
5: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의 아이템은 후드 주법인데.
0: 오, 잘 어울려요.
5: 감사합니다. 이걸 옛날에 연습생 하면서 어떤 형이 이걸 입었었는데 그걸 보고 딱 나도 가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0: 네.
5: 엄마한테 제가 바로 말해가지고 사주셔서 계속
0: 어머니가.
5: 입고 있습니다. 네, 계속.
0: 네. 두 번째 애장품은 뭐죠?
5: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귀걸이예요.
0: 귀걸이.
5: 제가 귀걸이에 관심이 좀 많아서 예뻐가지고 이것도 말했는데 사주셨어요.
0: 아, 어머니한테 말했는데 어머니가 또 사주셨어요?
5: 네.
0: 그럼 혹시 그 어머니한테 저도 갖고 싶은 거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5: 어, 네네. 네.
0: 어머니가 저도 사주시려나요?
5: 아마도.
0: 장난입니다. 네. 아, 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후드티부터 얘기해 볼게요.
5: 네.
0: 그 후드집업 저도 알거든요. 왜냐, 저도 신인 때
5: 오.
0: 제가 신인 때 저 후드티를 엄청 갖고 싶어했어요. 너무 비쌌어요.
5: 아, 네.
0: 너무 비싸요 저거.
5: 네.
0: 실제로 비싸서 저는 갖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5: 네.
0: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도 안 사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사주더라고요.
5: 아, 네.
0: 네. 그래서 저도 하나 입거든요.
5: 아, 네.
0: 연습생 때 그러면 저거 많이 입고 다녔어요?
5: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걸 입고 있는 영상이 좀 많을 거예요.
0: 그래요. 그리고 저거 그 얼굴 끝까지
5: 네, 맞아요. 끝까지.
0: 싶어.
5: 네.
0: 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5: 네.
0: 아, 진짜요? 네. 그거 사진 찍은 것도 있나요?
5: 아, 그거는 아직 없는.
0: 기회가 되면 또 귀여운 사진 찍어서 또 팬분들에게 또 공유 부탁드릴게요.
5: 알겠습니다.
0: 네, 또 이제 피어싱 얘기가 나오는데
5: 네.
0: 그 귀 피어싱은 혹시 언제 처음 뚫었어요, 귀를?
5: 제가 중1 때 처음 네, 했는데 하나 했거든요, 그때.
0: 네.
5: 그때 하나를 했는데 하나를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진 거예요.
0: 네.
5: 그래서 바로 한 6개인가 했었는데.
0: 6개?
5: 네.
0: 지금 그건 몇 개예요?
5: 지금은 3개밖에 없어요.
0: 왜? 왜 3개밖에 없어요?
5: 시간 지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0: 빼가지고 지금은 딱 3개?
5: 맞아요, 맞습니다.
0: 아, 그럼 중1 때 처음 뚫은 거예요?
5: 네.
0: 굉장히 와. 좀 어린 나이에 뚫긴 했네요.
5: 맞습니다.
0: 저는 중2 때 처음 뚫었거든요. 중2인가 중3인가?
5: 비슷해요.
0: 그때 엄마 몰래 뚫었어요.
5: 아, 네.
0: 근데
5: 아.
0: 어머니 미국에 계시고 저는 한국에 계시고
5: 아.
0: 그래서 모를 줄 알고 몰래 뚫었다가 또 어떻게 알게 돼서 엄마가 한국까지 쫓아와서 저를 혼내면
2: 와.
0: 네. 무튼 모든 걸 다 사주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가볼까요? 네.
1: 와.
0: 네, 일본어로.
1: 우는 거 아니야?
5: 일본어로요?
4: 놀지 마.
0: 뭐 다 좋습니다.
5: 응.
4: 울지 마.
5: 엄마, 나 데뷔했어.
0: 오, 잠깐만.
5: 나 엄마 아빠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
4: 잠깐 내 거잖아.
5: 이거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0: 아, 실시간으로요?
5: 네.
0: 아, 진짜요?
5: 나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도 열심히 해볼게.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할 테니까 바로 사주세요.
0: 근데 혹시 루키 씨 어머니 한국어 잘하세요?
5: 아니요.
0: 근데 한국어 어머니 이해 못하시잖아요.
1: 일본어로.
0: 니혼고 니혼고니 오네가이시마스. 루키아군
5: 센슈모

0: 와, 그 가습기 효과가 좋나 봐요. 굉장히 촉촉하네요 목소리가.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그 아까 잠버릇이 좀 심해서 거의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현민 씨가 말씀하셨죠. 네네네. 태환 씨가 제가 봤을 때 춘식이 때문에 그래요. 아, 너무 커요. 아, 네. 춘식이랑 같이 자니까 춘식한테 침대 다 뺏기는 거예요.
1: 아니요, 그 자고 일어나면 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친구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아,
0: 제가 봤을 때 한 조만간 이제 태환 씨도 같이 떨어질 춘식이랑
2: 바닥에서 같이 앉고 네. 있어요.
0: 조심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다시 모실게요. 네. 다섯 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애장품을 잘 살펴봤습니다. 네, 키비럿 분들이 취향을 좀 더 알게 돼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소중한 애장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둘라 와서 공개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돌 라디오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자, 오늘 소감. 오늘 소감은 누구한테 들어볼까요? 오늘 소감은 제인 씨.
3: 네.
2: 아돌라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3: 사실 이제 제가 연습생 때 이제 매체를 통해서만 아이돌 라디오를 봤었는데 이제 그걸 제가 데뷔하고 실제로 나온다니까 네.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올라올 때 선배님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었거든요.
2: 그래서 아, 저 알아보셨어요? 저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3: 네. 아 근데 그때부터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얼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

0: 님께서 다행히도 너무 잘 풀어주셔서 열심히 잘 즐기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항상 키비러블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현미 씨가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엄청 늦은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또 저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에서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까 밖에 잠깐 나갔을 때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저희 앞으로 이제 날씨가 계속 바뀔 때까지 매번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많이 좋아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키비러블 여러분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름명처럼 더 위로 계속 올라가시길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의 마음을 담아 끝곡으로는 키비러블의 타이틀곡 키비러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키비럽도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여러분 준비됐죠?
3: 네.
4: 네. 네.
1: 준비됐죠?
5: 네.
1: 아 착하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디도.
6: 키비럽도.
5: 돌랑이도.
1: 아이돌 라디오
6: 사랑해.
1: 감사합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8: 고생하셨습니다. I'm a jet setter, I'm a jet setter. Up in the sky, ready, go.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책에 삶의 폭풍을 함께 이겨낸 사람은 오래도록 마음에 기억된다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일수록 더 애틋하고 끌리게 되는데 저랑 여러분이 좀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제 삶에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돌랑이들과 함께 같이 한번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힘든 일이 생기면 늘 제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좀 해주시고 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솔직하게 넌 숨겨놨어 내게 닿지 않게 그리고 찾아온 검은 내일을 혼자 견뎌 달아버린 모든 것이 보란 듯이 태엽에 감기듯 전부 흘러갈 때 보란 듯이 태엽에 감기듯 전부 흘러갈 때 한 번 쳐다보지 않게

네, 아이돌 라디오 첫 곡 제 친구는 이제 또 원위 기우기가 프로듀싱한 선우의 광합성을 한번 들으셨고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좋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안녕. 예. 자,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 못... 저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막 낮이 밤 같고 밤이 낮 같고 이제 뭔가 이 날짜가

0: 아둘라 하는 날 아니면은 무슨 요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며칠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좀 빨리 뭔가 좀 돼서 좀 뭔가 좀 일을 좀 하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며칠 전 더비들은 이제 실없어 보이지만 나름 논리적인 좀 다양한 논쟁들을 조금 했는데요. 주제가 이제 스크린 타임과 뭐 맞춤법 그리고 ABC송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대화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놀았었죠. 아돌라에서도 이제 밖에 계신 돌랑이들이랑 같이 한번 논쟁 타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다 좀 논쟁 같은 거 좋아하세요?
1: 네.
0: 막 토론 좋아하세요?
1: 네.
0: 그런 거 특집하면 좋겠다. 이제 말 잘하시는 분들 조금 이런 논쟁 좋아하시는 아이돌 분들 모셔가지고 다 같이 토론을 하는 거지 밖에 계신 분들이랑 논쟁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열띤 토론, 토론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됩니다.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아니구나 10시부터 12시까지 주회수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U에서 방송이 되고요.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플레어 유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carry on, huh?자, 이번엔 김돌랑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떤디, 저는 미남을 좋아하는 김돌랑인데요. 연휴 끝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잘생긴 남자 둘이 노래하는 모습을 봐야 정신이 들 것 같아요. 네, 힘든 돌랑이들에게 떤디가 이분들을 처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보컬 듀오입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어서오세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우와. 예스.
0: 그 이번에 여러분이 좀 팀에서 맡은 네. 그런 좀 역할과 함께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막내 선우고요. 팀에서 뭐 랩을 맡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 네. 네.
0: 맡은 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어 유의 예쁨을 맡고 있는 조류입니다.
0: 아, 예쁨을 맡고
2: 이쁘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또 우리 우지 씨는?
3: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어 유에서 키를 담당하고 있는 강우진입니다.
0: 아, 키를?
3: 네.
0: 키가 좀 어떻게 되시죠?
3: 키가 조금 큰 편입니다. 85에서 88 정도 되는 그런
0: 진짜요?
3: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부럽다. 아,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의사가 88까지 큰다고 거짓말 쳤거든요. 아, 근데 78까지밖에 안 큰 것 같고.
1: 78도 큰 편이에요.
0: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0: 리브 씨는 또 어떻게 되세요?
1: 저 비슷합니다. 저 80이에요.

0: 80이에요?
1: 네.
0: 네. 자, 아우다 우리 우진 씨는 또 오늘이 두 번째고 리브 씨는 세 번째예요.
2: 네.
0: 벌써 또 그렇게 됐는데 오늘도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2: 네.
3: 네.
0: 축하부터 할게요. 플레이어의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뷔일이 언제셨어요?
2: 5월 13일에 했습니다.
0: 5월 13일?
2: 네.
0: 오늘은 27일이네. 7일이네요.
2: 네.
0: 딱 2주 정도 되셨구나.
2: 네, 맞습니다.
0: 우진 씨 데뷔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3: 아, 저는 사실 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뭔가 저희 둘 다 서바를 나왔잖아요.
0: 네.
3: 근데 이제 형은 데뷔를 먼저 했었고 저는 연습생 신분이었다 보니까 저는 아돌라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0: 그죠.
3: 이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저한테 조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감인 것 같아요.
0: 뿌듯하고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하다.
3: 네.
0: 그럼 또 우리 우진 씨는 본격적인 음방 활동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리브 씨는 또 해봤던 선배시고
2: 네. 네.
0: 좀 많이 도와줬어요? 아니면 뭐 알려주거나?
3: 그러니까
0: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뭐
4: 없으면 어떻게 해요?
3: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4: 맞아, 크게는 네. 그래서 워낙 잘하니까. 네.
0: 그리고 또 뭐 조금 해봤다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4: 뭐 이제 뭐 하는지 그거만 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3: 그런 거 이제
4: 뭐 전출이다, 이제 생방이다. 뭐 그네 전출기는 뭐냐 그런 게
3: 여기 서서 이렇게 가면 돼 뭐 이런 거.
4: 네.
3: 짜잘짜잘한
4: 사소한
3: 거.
4: 네.
0: 사소한 것들을 네. 인사 선창은 리브 씨가 하는데 플레이어 유는 또 리더가 없다고 들었어요.
2: 네.
0: 두 분은 만족 괜찮아요? 리더가 없는 게?
4: 근데 사실 2인조라서 리더 정하는 게 그 자체도 좀 애매해서.
3: 사실 선창이 형이라서 형이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네. 많아서. 하지만
4: 나이가 많아서
3: 제가 하고 아니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0: 나이가
3: 많아요? 아니요. 저보다 많아서. 근데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을 때 가끔 둘 셋 안녕하세요 플레이어입니다 이렇게.
0: 리더 없이 그냥 오늘은 네. 내가 나서고 싶다 하면은 나 그 사람이 리더하는 걸로.
3: 찐친 바이브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0: 친구 바이브로.
3: 네.
0: 근데 리브 씨는 이제 또 원래 혼자 하셨잖아요.
2: 네.
0: 그러다 이제 둘로 좀 나눠졌잖아요.
2: 네.
0: 어때요? 뭔가?
4: 근데 훨씬 이제 혼자 할 게 좀 버거웠던 거 좀 그래도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0: 버거웠던 네. 게 좀 네. 짐을 좀 나누어서 가져가지고. 이게 또 여러분이 열심히 그러면 다 외우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풀어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자, 플레이어의 데뷔 앨범 Youth Era 발매를 축하합니다. 유스 에러 이거가 네. 어떤 뜻이죠?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4: 유스 에러.
3: 유스 에러는 틀리고 넘어지고 서로 다른 오류를 지닌 두 청춘의 기록을 담은 앨범인데요. 저희 플레이어 유 두 청춘이거든요. 그래서 두 청춘 완벽하지 않아도 둘이 만나면 빛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청춘이고 그게 가장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이 앨범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2: 네. 네.
0: 컨셉이 청춘 청량이에요. 두 분의 이미지하고 진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되게 맑은 이온 음료 같은 이미지가 네. 좀 두 분 다 계신데 두 사람이 생각하는 청춘 청량의 이미지는 어떤 거죠? 청춘 청량하면 뭐가 생각나요?
4: 뭐가 생각나요? 학교?
0: 학교. 청춘.
3: 바로 지금.
0: 지금.
3: 네.
0: 청바지.
3: 청바지. 맞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0: 청바지.
3: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타이틀곡 Way to You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2: 네.
0: 한번 음악 주세요.

0: 말이야.
1: 네, 휴대폰 진동처럼 갑자기 시작된 마음을 깨닫고 멍설임 없이 상대에게 달려가는 설렘을 담은 노래 외투입니다. 아,
2: 휴대폰 진동처럼 갑자기 시작된 마음.
1: 네. 어,
2: 휴대폰 진동처럼 이게 비유가 재밌네요. 네. 타이틀곡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3: 사실 뭔가 너무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1: 정량하고
3: 뭔가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이게 딱

0: 평균?
1: 평균? 네.
0: 제일 이제 모던하다? 아. 제일 안전? 뭐라 해야 되지?
2: 아 그런 느낌?
0: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네.
2: 완전히 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 이제 여러분이 좀 제일 잘할 수 있고
3: 딱 팬분들이 네, 원하실 것 같은 그런 아, 저희의 이미지?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2: 아 그런 걸로 해서 이 곡을 고른 거고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느낌이었고 두 분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서로의 보컬이 있잖아요.
3: 네.
2: 좀 두 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3: 네.
2: 서로의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0: 형은
2: 강점이 뭔지
0: 아 일단 형 같은 경우는 노래할 때 그 왠지 모를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언젠가 뭔가 들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와닿고 뭔가 그냥 녹음실 하면서도 형이 특히 중국어로 된 노래를 할 때 녹음하면서도 뒤에서 듣고 있으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2: 아 집중하게 만드는
0: 네, 그런 뭔가 가끔씩 톡톡톡 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굉장히 섬세하게 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0: 그러네요.
2: 그러면 리부 씨는요?
3: 저는 사실 우진의 목소리가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약간 허스키하고 막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분위기 되게 잘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그 버플 할 때도 이제 같은 숙소를 썼었거든요. 근데 거의 밤마다 우진도가 기타 들고 왔어가지고 그거 기타 치면서 노래 해달라고 했었어요.
2: 아 진짜로?
3: 네.
2: 어 정말. 네. 아 기타를 또 치시고
3: 네 맞습니다. 아
2: 서로 목소리를 좀 좋아하네요.
3: 그런 편입니다.
2: 그러면 이제 또 우진 씨는 데뷔곡 녹음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잘할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될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녹음하셨을 때 처음?
0: 잘했습니다.
2: 잘했어요.
3: 잘하긴 했어요.
0: 사실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녹음을 했던 게 저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 작가님 작가님 피드백도 많이 들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 느낀 건 조금 더 다음 녹음할 때는 더 오버해서 불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하려고 했던 표현들이 이제 믹싱 마스터가 다 내서 나오니까
2: 그치.
0: 조금씩 죽어 있더라고요.
2: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0: 네.
2: 이게 다듬어지니까 목소리가
0: 네.
2: 저도 막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녹음됐을 때 되게 저는 또 은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 보컬에는 조금씩 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또 이제 녹음 처음 해서 모니터 할 때는 또 뭐 튠 걸려서 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게 네. 들을 때가 많은데 이제 음정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까 이 느낌들을
0: 맞아요.
2: 뭐 없어지고 네. 음정에만 이렇게 맞춰서 되는데 결국 그게 믹싱이 되고 뭐 마스터링 되면 음정은 어차피 결국 더 이렇게 맞춰지는데 그 느낌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0: 맞아요.
2: 그 맛이 사라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뭐 녹음을 하거나 할 때는 음정은 뭐 당연히 신경 쓰지만 조금 샵이 되고 조금 플랫이 되더라도 그냥 느낌, 발음. 그런 거를 더 그냥 신경 써서 하면은 결국 더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좀 녹음하면서 좀 칭찬을 듣는다던가 이게 좀 어려웠다.
0: 칭찬을 듣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건 하이퍼 녹음할 때였어요. 하이퍼 노래 들어보시면 제가 평소에 부르는 뭔가 그런 소프트한 음색이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텐션을 올려 숨을 골라 이렇게 부르는 거 힘을 써서 불러야 되니까 와. 녹음을 한 번 더 했어요. 그 모니터 듣고
3: 수정을.
0: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2: 그거 한 번 더 녹음하셨고 리브 씨는?
3: 근데 저 똑같이 하이퍼가 저한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들어보면은 템포 되게 빠르고 근데도 가사가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발음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맞아.
2: 근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자꾸 외국에서 오셨다는 걸 까먹어요. 진짜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3: 아닙니다.
2: 진짜 부럽다. 그러면은 우리 두 분의 또 Way to 최애 파트 그런 거 한 소절을 좀 안 들어볼 수 없나요?

0: 네,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1: 최애 파트요?
0: 최애 파트. 뭐 각자 파트도 되고.
1: 저는 저의 브릿지 파트예요.
0: 브릿지 파트.
1: 그냥 친구라 그저 편해서 안 입너도 나와 같은 맘. 저기 제 네. 제 최애 파트입니다.
0: 야, 그냥 바로 나오네요.
1: 제 파트라서. 아,
0: 좋고. 또 우진 씨는?
2: 저는 사비가 제일 좋아요.
0: 불러주세요.
1: 지지지.

0: 네, 여기 제일 좋아합니다. 이야.
1: 퍼포먼스 무대도 궁금하게 되는데 두 분 의자 넣으시고 천천히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1: 두 분에서 하실 때 댄서분들도 같이 이렇게 네. 하고
3: 있었는데.
1: 와, 두 분이서 뭔가 무대를 채우기 좀 진짜 어려웠겠다 처음에는. 네, 자 노래를 듣는 동안 돌랑이 분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플레이어 유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샷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1: 오케이 플레이어 유의 Way to your performance 무대 만나볼게요. 보여주세요.

0: 와, 야, 플레이어 위에 웨이트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돌아와 주시고요. 아, 보고 있는데 웃음이 막 나네. 이거 흐뭇해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어. 좀 귀여워가지고 웃음이 좀 되게 계속 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돌라이 분들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 문자 소개할게요. 봄인블룸님께서 아이고 너무 귀여워. 내 아기 듀오가 너무너무 잘해요. 쓰담쓰담. 그리고 7343님, 이 병아리 아기 신인들 댄서분들 없이 무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오늘 플레어 유한테 또 반했단 말이야 라고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좋습니다. 앞서 본 퍼포먼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안무가 좀 너무 귀엽네요.
1: 네.
0: 네, 두 분이서 좀 케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 안무들인 네, 것 같은데 처음에 뭔가 이렇게 리브시를 좀 돌리는 네.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를 뜻하는 거죠?
1: 그 사실 원래 댄서분들 하시는 그 부분이었는데 원래 댄서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0: 그냥 도운 거구나.
2: 네. 이게 원래 그 쇼핑하는 거거든요. 네, 네. 원래 안무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틱 하면은 넘어가고 네. 틱 하면 넘어간 건데
0: 그러니까 뭔가 옷 되게
2: 네, 맞아요.
0: 이런 거 바뀌는 듯한 느낌의
2: 데이트룩을 정하는 그런 네.

0: 안경 네. 같은 것도 좀 나오고
1: 결국은 안경 쓰게 되고
2: 네, 안경 좋다 오뚝
0: 아, 또 리브 씨는 새로운 제스처 항상 열심히 연구하신다고.
3: 아 사실 이것도 저희 회사에서 제스처를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처음에 안무연습 할 때도 이제 제스처 때문에 많이 걸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제스처 제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뭔가 방송 송출될 때는 이제 다들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스처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또 제 음방 지금 좀 2주차 3주차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무대 하나씩 또 조금씩 다르게 하자 해서
0: 아, 네. 힘들겠다.
3: 힘들긴 한데 근데 방송 볼 때는 좀 재미있긴 했어요.
0: 아, 다 네. 팬분들도 좀 새로운 제스처 기대하게 네네. 되시고 네. 거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좋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여러분 간식차에서 맛있는 간식 골라 드시면 되고요. 그동안 플레이어의 신곡 하이퍼 아까 전에 좀 어려웠다고 네. 하신 네. 곡이죠.
3: 네.
0: 좋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소방관.
5: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갓 태어난 아기 보컬 듀오 플레어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플레어유의 하이퍼였고요. 자, 돌랑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체리브 바부님, 파스타집 가서 20만원 쓴 얘기 자세히 해주세요. 파스타집에서 20만원 나오려면 좀 뭐 회식도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뭐예요?
6: 아, 근데 이게 항상 저희 둘이 외식을 가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7: 맛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하면은 바로 시켜요.
6: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우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5: 네. 먹을 때 맛있게 먹자.
6: 네. 네.
5: 야, 그러면 둘이서?
6: 네. 근데 그때는 거의 다 먹었어.
7: 맞아, 맞아요.
5: 파스타 좋아하세요?
7: 저는 좋아해요.
6: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저는 웬만한 건 다 잘 먹습니다.
5: 아. 메뉴 통일이 근데 또 둘이 잘 안 되신다고?
6: 네.
5: 최근에 또 감자탕 먹기로 한 약속도 하셨었는데 그건 지켜졌나요?
6: 아, 자꾸 이렇게 먹으러

0: 가자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1: 아 말만 하고 파스타는 먹어줬는데 우진 씨가
0: 이걸 시켜 먹으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자. 감자탕은 24시야. 제가 그치. 알려줬는데 안 가더라고요.
2: 아니 저번에 제가 감자탕 먹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진이가 아니 나 지금 그 기분이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1: 감자탕 먹을 기분 아니라고?
0: 아니 그러니까. 세 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3: 세 번은 물어봐야 돼요?
0: 네.
3: 감자탕 먹을까요?
0: 그래요?
3: 알겠어요.
1: 감자탕 아 감자탕 먹고 싶네. 아 또 이게 뭐가 왔어요. 리브 마스크팩 쓰는 우진이님. 며칠 전에 우진이가 잠자는 리브 볼 찌부찌부한 영상 올렸잖아. 어쩌다 찍게 된 건지 리브는 그때 진짜 몰랐는지도 궁금해.
0: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 이거 사실
3: 자고 있었어요.
1: 어 이건 저도 찌부찌부 할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엽네요.
0: 형이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이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 평소에 이제 저희의 친한 사람들 사진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 확대 축소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걸 하려다가 이 볼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형을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1: 모르셨어요?
3: 네. 몰랐었어요.
0: 진짜 새삼 모르게 자더라고요.
3: 네, 진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났더니 형 이거 올려도 돼 하고 영상 보여준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고
1: 허락을 받으시고 올리셨네.
0: 네 맞습니다. 네.
1: 나중에는 그런 거 허락도 안 받고 막 올릴 때가 올 거예요.
3: 네. 안 되는데.
1: 자 이제 또 이번에는 플레이어의 보석 같은 수록곡도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방금 들은 하이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뮤직 큐. So we go hyper.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곡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은 버리고 빠르게 위로 날아오르자는 에너지 넘치는 곡인데요.
1: 굉장히 왜요? 저 어렵다고 했었는지 좀 알 것 같은 네. 느낌.
0: 그리고 이 노래는 발매 전에 플래시몹도 저희가 찍었어요. 청계 광장에서.
1: 어 진짜요?
0: 네.
1: 플래시몹 예전에 한창 엄청 유행을 옛날에 네. 했었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했구나.
0: 저 영상입니다.
3: 아, 저 그때 머리가
0: 머리가 예전에
3: 계속 날려가지고.
0: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긴 했어요. 오.
3: 오. 아 머리가 진짜. 하이퍼.
1: 와. 네. 몇 명이 계신 거예요 지금?
0: 아 그 당시에 그 각 대학의 댄스부 학생분들을 섭외를 해서
3: 같이 해주셨
0: 뒤에서 같이 해주셨어요.
1: 와 너무 감사드리네요.
0: 너무 감사했습니다. 완전 진짜.
1: 오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신 거예요?
0: 회사에서
1: 회사에서 기회를 해주셨구나.
0: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게 있다.
3: 네. 사실 이제 하이퍼랑 웨이투 딱 저희가 그 타이틀곡 정할 때 네. 약간 좀 고민됐던 노래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캐콘에서 이거 캐콘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캐콘 전에 한번 스프라이스로 한번 보여주자 해서 하이퍼를 네, 하게 됐어요.
0: 근데 진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1: 아, 그래요?
0: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이퍼 또 최애 파트 그것도 한 소절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네 해보겠습니다. 저도 싸비 전 싸비가 So,

0: 열한 있습니다.
1: 이야.
2: 좋은데요?
0: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하면서.
2: 왜? 그래서
0: 일단 노래가 숨 쉴 곳이 없고요.
1: 빠르구나.
0: 그리고 절대 약하게 불러서는 안 돼요.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1: 아, 근데 원래 우진 씨 톤이 살짝 부드럽고 감미로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좀 강하신 편인가?
0: 저는 아무래도 그 노래 들어보시면 알 텐데 이런 조금 힘 있는 소리들을 잘 안 써봤어요.
1: 아, 네. 근데 저도 그래요.
0: 네.
1: 노래 부를 때 그냥 비음이 많이 섞인 편안하고 그런 노래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또 팀곡하고 아이돌 노래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죠.
3: 맞죠, 맞죠. 네.
1: 또 이제 리부 씨는
4: 네.
1: 제 파트.
4: 제 파트요? 저는 또 저의 파트긴 한데 Go

0: 야야야
1: 여기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야
2: 어 터뜨리셨어요?
3: 막부부
4: 뭐 항상
3: 터졌어요. 아. 항상 터뜨리세요.
2: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아 좀 그런 거 좀 보고 싶어요. 좀 네. 우진 씨가 기타 잡고 이렇게 기타 치고 두 분이서 같이 좀 노래를 부르고 그런 모습 좀 많이 보고 싶은데.
4: 저희도 많이 하고. 사실 숙소에서 이렇게 가끔 하는데 이게 그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막 데뷔하는 거라 저기 숙소에서 잠만 자요. 아. 있으면. 네.
2: 그렇지 잠잘 시간이 없고 부족하니까.
4: 네.
2: 근데 그게 맞아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4: 맞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아 리브 씨도 기타를 칠 줄 아세요?
5: 저는 뭐 물론 우진이만큼 그렇게
4: 진짜 잘 쳐요.
5: 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저는 중학교 때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카악을 했었어요.
2: 아 뭐야? 그러면 두 분이서 좀 기타를 같이 들고 합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4: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칩니다.
5: 깜짝 놀랄 정도로?
4: 네, 그래 제가 5년 정도 쳤잖아요.
5: 네.
4: 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잘해요.
2: 어,
4: 이게 한 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5: 어. 여기서
2: 다음에 좀 네, 다음에 좀 오실 때 기타를 좀
4: 챙겨서
2: 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 다 세워드릴 테니까
5: 오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2: 네, 네. 불러주세요.
5: 네.
2: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 우니까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음악 네. 주세요.
5: 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울고 있는 상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진심을 전하는 곡 우니까입니다.
2: 너는 네. 충분히 사랑받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5: 네.
2: 리우 씨는 좀 잘 우시잖아요.
5: 어, 네.
2: 이번 활동에서 좀 혼자 울었거나 울 뻔하거나 이런 적 있나요?
5: 저 저번에 그 이제 첫 주 활동 마무리되고 이번 첫 주 금방 다 돌고 나서 이제 풀 그 어떤 소통 앱에서 네. 소감을 올렸었는데 그냥 저기서 올리고 나서 전 자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팬분들 그 글에다가 이제 답장을 해주신 거예요. 어. 되게 따뜻한 그런 글들
2: 말씀들.
5: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울고 잠들었어요.
2: 아 진짜? 네.
4: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보았더니 아마 저희가 그때 풀챗에 뭐 올렸었죠. 그 약간 소감 같은 걸 올렸었는데
5: 네, 하고 있었는데
4: 풀챗 게시물에 이제 팬분들이 이제 많이 올려주세요. 우진아 리브야 뭐 수고했다, 뭐 너무 고생 많았고 데뷔해줘서 고맙다, 춤추고 노래해줘서 맞아요. 고맙다 이런 걸 많이 남겨주셨는데 형이 그걸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
2: 진짜 눈물 많네요.
5: 네.
2: 좋습니다.
4: 저도 울컥했습니다.
5: 알겠어요.
4: 정말
2: 그럼요. 아 당연하죠. 그런 글들 보면은 저도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4: 네.
2: 그런 건 진심이 느껴지니까. 이번에 대표로 한 분이 최애 파트 한번 불러주세요. 어,
5: 최애 파트요? 우니까?
4: 우니까
5: 아 사 그 후렴도 좋긴 한데 그 저기 좋더라고요. 그
4: Hey 그만으로 예쁜 미소 갈려 Yeah 어 내 파트인가?
5: 맞아
4: 오.
5: 나 아. 인트로 나오자마자 딱 좋더라고요.
2: 아 그럼 어. 그 파트가 좋았고 다시 한번 또 네. 리브 씨가 한번 불러주셨으니까 파트 주인도 한번 불러주세요.
4: Hey, 오 오 마이 갓 다시 하겠습니다. Hey, 그만으로 예쁜 미소 가려. Yeah.
2: 아 근데 좀 노래 좀 길게 듣고 싶은데.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미라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 음악 주세요. 네, 곡 소개 담당 누구시죠?
4: 저입니다.
2: 오케이.
4: 네, 이거 이 곡은 미라클이라는 플레이어 유의 첫 팬송인데요. 우리 유어들과 저희가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되는 플레이어 유와 우리 팬분들의 이야기를 그린 곡입니다.
5: 아, 맞습니다.
2: 첫 앨범에 팬송이 들어갔어요.
4: 맞습니다.
2: 네. 어, 두 분 다 이 노래를 최애로 부르셨는데 네. 좀 뭔가 부르면서 감정이입이 잘 됐던 파트 같은 게 있을까요?
4: 감정이

0: 이라기보다 뭔가 노래 전체적으로 팬들을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하니까 녹음할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이게 더 까다롭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가 웬만한 다른 노래들보다 이렇게 음역이 낮잖아요. 근데도 그 낮은 음역대에서 최대한 디테일한 표현을 하려고 다른 곡들보다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1: 아, 또 팬송이다 보니까.
0: 네.
1: 팬송이라고 하면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0: 네.
1: 이게 또 한 소절 또 들어봐야 돼요. 최대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게 부르셔도 됩니다.
2: 어디서 할까요?
0: 처음이 뭐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더라?
2: 네. 그 애들이 부르시더라고.
0: 레스토랑. Some days 너무나 벅찼었던데 아, oh yeah 숨차게 달려.

0: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onds of heaven. Five, four, three, two, one, I need you 24/7. 꿈이라는 빛을 내린 miracle.
1: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0: seconds of heaven.
2: 요런 이런 노래입니다.
3: 좋네요. 계속 옆에서 노래만 시키고 싶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로 들려드리지 못한 우후 그리고 놀이터까지 플레이어의 데뷔앨범 수록곡도 정말 정말 좋으니까 꼭 전곡 재생 부탁드리고요. 자, 플레이어와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두 분은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본 지 꽤 오래되셨는데 진짜 찐으로 싸우신 적 있으세요?
4: 찐으로 싸운 적이
5: 진짜 찐으로
4: 오빈
5: 그냥 서로 좀 이제 좀 삐지는 게?
4: 네, 서로 좀 표정을
6: 서로 좀 삐지는 게?
5: 삐지는 게 좀 뭐 그 싸운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 삐진 정도?
6: 네. 진짜 찐으로 막 우 막 이렇게 싸운 적 없는 것 같아요.
3: 그럴 때 우진 씨의 사과 방법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5: 사과밥?
6: 백만 번 사과해요. 기분 풀릴 때까지.
3: 아, 그 정도로 계속 사과를 하신다고요? 리브 씨는 좀 어떻게 받아주시는 편이신가요?
5: 아니 저는 바로 받아주죠. 아.
6: 에?
5: 저는 바로 알겠어.
6: 아, 제가 진짜 바로 저는 기분이 싹 풀립니다.
3: 리브 씨는 제가 보기엔 바로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6: 한 이틀
5: 정도 가요. 저는.
3: 이틀 정도.
6: 아니, 이틀까지는 아니고. 네.
3: 근데 원래 또 가족끼리 싸우면 더 친해지잖아요.
5: 그럼요.
3: 그리고 대본이 두 분은 정말 막 진짜 그 저희 멤버들처럼 남자의 싸움으로 주먹 다짐하고 막 그럴 것 같진 않아요.
5: 저 그러면 여기 없을 것 같아요.
3: 네, 두 분은 되게 말로 천천히 이렇게 좀 싸워도 그냥 차분하게
5: 네.
3: 막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막 그럴 것 같은데
5: 맞습니다.
3: 참 좋은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두 분이 네. 잘 맞는 거죠.
5: 그렇죠, 그렇죠.
3: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죠. 바로 소개할게요. Way to Player You. 자, 사실 우정 테스트가 뭐 필요 없는 분들이지만 아돌라에서 좀 더 친해지시라고 퍼스널 스페이스를 바짝 좁히는 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공하시면 선물
5: 네.
3: 드릴게요. 선물이요? 자, 여러분의 마음 안정을 위한 각종 말랑이와 왁구볼 그리고 킥캡 키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잔뜩 있어요. 잔뜩.
6: 하나만
3: 여기 안에 뭐 말랑이, 왁구볼, 뭐 이거 다 우와. 있어요.
5: 우와. 우와. 나 그거 가지고 싶어. 우와.
3: 우리 돌라인을 가지고 싶어요?
7: 우와. 와, 진짜 말도 안 돼.
3: 우와. 오. 와, 이거 진짜 와 각종 이런 귀여운.
5: 와, 예쁘다.
3: 잠깐 만져보실 기회 드릴게요. 자, 딱 눌러만 보세요 한번.
6: 저도 왁구볼.
3: 아니 뺏어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이런 느낌스.
6: 아 좋다. 네.
3: 근데 이게 한 박스 더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드릴 거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6: 네.
3: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막 졌는데도 드릴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6: 알겠습니다.
3: 아셨죠? 자, 60초 퀴즈고요. 사전에 미리 답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문제지가 있고요. 자, 한 분씩 자신에 대한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6: 네. 네.
3: 자, 먼저 리브 씨가
6: 네.
3: 우진 씨에게 문제를 내주세요.

0: 아, 이거요? 네.
1: 자,
2: 가시죠.
1: 이거는 뭐 말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0: 네네.
1: 자, 준비되셨죠?
0: 네.
1: 초시계 주세요.
0: 첫 번째 리브가 울면서 본 영화는 타이타닉. 두 번째 리브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는
3: 플레어유.
0: 세 번째 리브의 힐링 장소는
3: 침대.
0: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는 좀 두고 갈게요. 네 번째 리브가 패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3: 색감, 색조화.
0: 네, 다섯 번째 리브가 데뷔 후 가장 기뻤던 일은
3: 케이콘.
0: 어떡해. 다음 리브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 음료는
3: 버블티. 흑당 버블티? 밀크티?
0: 네, 마지막 리브가 우진이에게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아, 이거 어렵다.
3: 이쁘다?
2: 노래 잘한다?
0: 끝인데요?
2: 정답률이.
0: 근데 제가 궁금한 게 3번 리브의 힐링 장소는 그 중에 3개이거든요? 그 하나의 숙소예요. 침대는 숙소 아닌가요?
1: 침대가 숙소 밖에 맞습니다. 있나요? 안에 있나요?
2: 안에 있죠.
1: 그럼 정답입니다.
0: 그러면 두 개
1: 맞아요. 맞췄어요.
4: 얼마나 맞추나 보자 진짜.
1: 자, 리브 씨가 울면서 본 영화 타이타닉 아니고요, 위키드였습니다.
0: 맞습니다.
4: 타이타닉 안 울었어?
0: 위키드 먼저 울었죠.
1: 아, 자,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는 중국 카메라.
4: 중국 카메라?
0: 예스.
1: 그리고 패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죠?
0: 저는 깔끔함.
4: 깔끔함 포인트.
0: 하고 밸런스.
4: 밸런스.
0: 네,
4: 알겠습니다.
1: 이해가 안 하시네요. 데뷔 후 가장 기뻤던 일.
0: 무대 하는데 리브야 드릴 때.
1: 자, 리브가 우진이에게 가장 듣고 싶은 칭찬.
0: 형이라서 할 수 있는 거야.
4: 형이라서 할 수 있는 거.
0: 맞아.
1: 형이라서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자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제 두 개 맞추셨어요.
0: 네, 두 개 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4: 맞습니다.
1: 자, 우진 씨가 리브 씨에게 문제 내주시면 됩니다.
0: 잠깐, 이거 이러다가 나는 하나도 안 맞추면 어떡해.
1: 자, 준비되셨죠?
0: 네.
1: 문제 주세요.
3: 1번 우진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0: 어플?
3: 어플, 어플리케이션.
0: 유튜브?
3: 맞아요. 2번 우진이가 잘 때 입는 옷은?
0: 보풀 트레닝복.
3: 맞아요.
4: 진짜?
3: 3번 우진이 힐링 장소는?
0: 숙소?
3: 땡.
0: 한강?
3: 땡.
0: 이거 모르겠다.
3: 4번 우진이가 본인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0: 눈 밑점.
3: 아니야?
0: 마음에 안 들어요?
3: 우진의 웨이투유 최애 파트는?
0: 왜우?
3: 맞아요. 우진의 노래방 애창곡은?
0: 호? 애쉬런? 퍼펙트.
3: 맞아요. 7번 우진이가 리브 형에게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0: 귀엽다.
3: 맞아요.
4: 봤어?
1: 뭐야?
4: 맞네.
0: 나 안 봤는데?
1: 리브 씨는 5개 맞추셨어요.
0: 와.
1: 이렇게 해서 서로의 애정이 누가 더 큰지
0: 제가 확인할 역시 형이라서 잘 챙기는 것 같아요.
1: 자, 답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잘 때 입는 옷, 보이즈 플랜의 올스타 반팔티.
4: 네, 그 별 3개가 딱딱딱 박혀있거든요.
1: 너무 좋은데요? 자, 우진 씨의 힐링 장소는?
3: 사람이 없는 시골 밤길입니다.
2: 이거 어떻게 봐?
1: 사람이 없는 시골 밤길이 힐링 장소라고요?
3: 네, 왜냐면 시골 이제 사실 그렇게 시골은 아닌데 이제 저희의 본가 가면은 그 별이 되게 많아요. 그 공기가 맑아가지고 가끔 물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소리.
4: 좋겠다.
3: 그런 데를 이렇게 걸어가면 되게
1: 무섭지
3: 좋아요.
1: 않나요?
3: 네?
1: 무섭지 않아요?
3: 가로등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1: 그래도 숲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뭔가 그런 기분은.
3: 가끔 고라니가 있어요.
1: 고라니가 또 사람 비명 소리 잖아요.
3: 이렇게 하는데요.
1: 좋지 않습니다.
3: 좋지 않습니다.
1: 우진 씨가 본인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
0: 이거 궁금하다.
3: 그냥 눈.
1: 눈이었어요.
3: 정답으로 해야 될까요?
1: 근데 눈밑점이라고 하셨나?
0: 눈밑점.
1: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네요. 리브 씨가.
3: 이건 정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러면 6개.
1: 이건 6개를 맞추셨고요.
0: 예.
1: 자, 노래방 애

0: 창곡도 맞추셨고.
1: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2: 그러니까. 이유가 난 찍었어. 그냥
1: 어떻게 이렇게.
0: 듣고 싶은 칭찬은 귀엽다라고 적으셨는데 세 글자 정확하게 맞추셨고.
1: 오이.
0: 아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우준 씨를.
2: 그래도 근데 좀 자주 보이는 그런 거라서
1: 저는 되게 사람이 되게 뭔가 파악하기 쉬운 그런 성격.
0: 아 파악하기 쉬워서.
2: 제것도 되게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
1: 되게 어려워요.
2: 네. 아 그런가?
0: 근데 우리 우진 씨는 정말 못 맞추셨고 우진 씨는 정말 잘 맞추셨고 선물로 말랑이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0: 아쉽다. 여러분이 실패했으면 제가 다 가져가는 건데. 자 언박싱 좀 해주세요. 잠깐 열어서 뭐가 있는지 한번
2: 감사합니다.
0: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와 말랑이랑
2: 우와 이거 예쁘다. 이게
1: 왁부벌 왁부벌.
0: 자 뭐 있는지 우리 팬분들에게.
1: 왁부벌
0: 왁부벌이 하나 있고요.
1: 바로 부셔봐도 되나요?
0: 아 당연하죠.
2: 오 근데 이거
1: 오오 괜찮다.
2: 이거 뭐야? 치즈 소도 없는데?
0: 너는 그냥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그냥 쥐고.
1: 이게 내 손가락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걸 부숴서 나는 소리인지.
2: 하나 더 할래.
1: 이거 되게 잘 부숴져.
2: 이거?
1: 응.
2: 어? 응?
1: 응?
2: 응?
1: 응? 응?
2: 잠깐만. 오 된다. 오
1: 이게 이름이 키캣?
0: 네네네. 네. 아, 그래서 두 분이서 그런 ASMR 컨텐츠도 좀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하고 계세요?
1: 아니요, 컨텐츠를 얻은 것 같습니다.
0: 네, 아, 두 분이서 또 조용조용 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두 분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2: 네. 좋다 좋다
1: 좋다 좋다.
0: 여러분도 갖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제가 참고하고 있을게요. 알고 있을게요.
1: 왁부벌 너무 자, 좋았어.
0: 두 분은 그거 차에서 돌아가시면서 꼬물딱 꼬물딱 되시길 바라겠고요.
2: 감사합니다.
0: 즐겁게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 아이돌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2: 벌써요?
0: 벌써 마실 시간이 왔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편하게 좀 하시다 가셨나요?
1: 아 사실 저는 전에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를 나왔을 때는 그때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0: 맞아요. 그때 엄청 좀 네. 긴장하시고
1: 선배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도 조금 긴장할 때가 긴장했었고 팬분들 보는 것도 좀 떨렸고 그랬는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2: 그리고 그때 수능이었잖아요.
1: 맞아요. 그때 다음 날이 수능이었어요. 아.
0: 수능 전날에 네. 라디오를 잘 치르셨나요?
1: 저는 친구들이 네
0: 친구들이
1: 잘 됐으면 하는 마음.
0: 당연하죠. 좋습니다. 되게 편하셨고 두 분 오늘 같이 또 꿈을 이루셨잖아요. 서로를 응원하는 한 마디씩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리브 씨가 우진 씨에게
2: 응원 한 마디요.
0: 네.
2: 와 이런 잠깐만. 이제 데뷔 전까지도 되게 많은 걸 같이 겪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는 그래도 한 번 데뷔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진이한테 아예 첫 데뷔잖아요. 진짜 첫 데뷔는 그만큼 행복하고 되게 잘 그냥 행복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도 같이 항상 얘기하듯이 저희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고 하고 싶은 음악도 많이 하고 앞으로의 시간도 저희만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 보자고요. 네. 화이팅!
0: 화이팅! 라고 해주셨고 이제 우진 씨와 리브 씨한테 부탁드립니다.
1: 우리 눈물이 많은 리브 형 이제 내가 전에 본 형의 눈물처럼 앞으로 형의 눈물들이 기쁜 눈물이었으면 좋겠어.
2: 감사합니다.
0: 네. 기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다. 네. 앞으로 두 분 다 기쁘게 많이 우시길 바라겠고요. 기쁜 일도 통해서 많이 우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응원하는 유어분들에게도 사랑을 담은 한마디 전해주세요.
1: 사랑해요.
2: 사랑해요.
3: 사랑해요.
2: 사랑해요.
3: 사랑해요.
0: 서로 사랑한다고 지금.
3: 말랑해요.
0: 자, 다시 한번 또 사랑해달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사랑해요.
0: 말씀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2: 사랑해.
0: 아, 사랑해요. 네, 자 사랑합니다.
3: 사랑합니다.
0: 네, 자 모두
2: 사랑합시다.
0: 모두 사랑합시다. 자 플레이어의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우정도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미라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던디도 하라면 이제 여러분이 플레이어 유도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외쳐볼게요. 자 던디도
2: 플레이어 유도.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군채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군채 덕분에 다시 좀비 영화에 관심이 가진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쯤에서 같이 떠올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은 좀비 영화 뭐가 있는지 매직아워 스페셜 F

그라인드하우스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이 직접 만든 곡이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라는 영화는 많이 아시는데 플래닛 테러라는 영화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죠.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묶어서 개봉했었어요. 그게 바로 그라인드하우스라는 제목이었고 그라인드하우스라는 제목 안에 이제 플래닛 테러라는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영화와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플래닛 테러라는 작품을 영국 영화 전문 매체 엠파이어가 역대 최고의 좀비 영화 25편 가운데 24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과도한 고어. 네, 우리가 보통 고어 장르라고 그러죠. 과도한 고어와 끈적거리는 특수효과는 역겹기 짝이 없으며 로즈 맥관이 연기하는 주인공 체리 달링의 잘린 다리가 기관총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지만 정말 재밌는 결말이 있는 영화.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네요. B급 영화에 대한 감독의 사랑과 그리고 오마주가 가득한 영화

0: 플래닛 테러. 네, 이게 24위. 엠파이어즈는 이게 지난해 가을에 발표한 리스트인데 20세기, 21세기를 구분하지 않고 역대 최고의 좀비 영화 25편을 뽑은 거예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그중에 21세기,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영화가 17편, 한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영화들로 한 10편 안팎의 영화를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플래닛 테러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파이어가 뽑은 25편 가운데 21세기 좀비 영화 17편 가운데 제가 뽑은 10편. 그 중에서는 10위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플래닛 테러. 이거 취향 맞으면 정신없이 재밌는 영화예요. 그라인드하우스, 플래닛 테러. 취향 안 맞으면 어차피 10분도 못 보실 겁니다. 네. 취향 안 맞으면 10분도 안 돼서 다 포기하실 거기 때문에 살아남는 분만 마치 좀비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 10분을 견디고 혹은 20분을 견디고 30분을 견뎌서 살아남는 분만 마지막까지 박장대소하며 박수치며 보는 좀비 영화죠. 플래닛 테러. 엠파이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좀비 영화라는 장르는 마치 백지 상태와 같아서 그 좀비가 등장하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의 공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원래 좀비는 느릿느릿하게 어슬렁대는 그런 살아있는 시체로 처음 등장했는데 이게 21세기 오면서부터는 달리기 시작하고 점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살아있지만 무언가에 감염된 존재로 개념이 좀 바뀌어가죠.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 원래 처음 등장할 때처럼 그렇게 시체인데 뭐 죽지 않았다 살았다라는 느낌의 좀비보다는 무언가에 감염되어서 좀비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더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21세기 좀비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영화 군체 개봉에 맞춰 영화 군체가 흥행하고 있는 이때 얼른 숟가락을 얹어서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21세기 최고의 좀비 영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뭐.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isolated system.

21세기 최고의 좀비 영화 10편 가운데 9위 월드워 Z. 월드워 Z라고 읽어야 돼요. 월드워 Z가 뭔가 더 어울리지 않나요? 월드워 Z. The Second Law, Isolated System, 뮤즈의 음악이었습니다. 원래 좀비 영화는 비주류 장르였고 저예산 영화를 만드는 장르였죠. 그게 이제 점차 주류 장르로 변해가고 급기야 블록버스터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완벽히 이 좀비 장르가 마이너했던 분야가 메이저 장르가 되었다는 그 상징이

저는 이 영화 같아요. 월드워제트. 브래드 피트라는 스타가 출연해서 마크 포스터라는 유명한 감독이 연출을 하고 대규모로 전 세계에 개봉을 하고 영화 자체도 전 세계를 옮겨다니는 그런 로케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 장르의 어떤 규모 면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영화가 저는 월드워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파이어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월드워제트는 아마도 가장 완벽한 좀비 블록버스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좀비 영화가 답답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영화는 광활한 와이드 스크린으로 야외 공간에서 좀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9위. 제가 아까 엠파이어가 뽑은 역대 최고의 좀비 영화 25편 가운데 17편이 21세기 영화라고 했고 그 중에 플래닛 테너가 이제 24위라고 했는데 지금 엠파이어 선정 리스트에서는 15위를 차지한 월드워제트를 제가 바로 다음에 소개했잖아요. 그 사이 영화도 어디 갔어 하실 텐데 제가 국내에는 좀 덜 알려져서 살짝 좀 건너뛰었습니다. 예, 상위에 랭크된 영화에 집중하려고. 자, 이제부터는 엠파이어 잡지 순위대로 이제 쭉 소개해 드릴게요. 25편 가운데는 14위지만 21세기에 한정하면 8위가 되는 영화 좀비랜드. 와, 이거 속편도 있잖아요. 좀비랜드 더블탭도 나왔죠. 좀비 장르 안에 이제 여러 하위 장르가 있는데 월드워제트는 보통 좀비 아포칼립스, 지구종말, 그리고 재난영화의 장르와 좀 결합된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라면 월드워제트는 좀비랜드는 좀비 코미디. 좀비는 어차피 그냥 좀비이기 때문에 좀비를 쏘아 죽이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냥 좀비를 사냥하는 그러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좀비 코미디 장르의 아주 대표작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좀비랜드, 좀비랜드 더블탭까지 이 속편까지 저는 다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소개하는 10편의 리스트 가운데에는 8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비 코미디 영화의 특징이 음악을 또 센 걸 쓰죠. 시원하게 좀비 사냥할 때 이런 음악들 나오죠. 영화 좀비랜드에서 골랐습니다. 메탈리카의 For Whom the Bell Tolls.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메탈리카의 For Whom the Bell Tolls, 좀비랜드 삽입곡, 이어서 지금 끝난 노래는 2004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새벽의 저주에서 The Disturbed의 Down with the Sickness 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21세기 최고의 좀비 영화 10편. 지난해 엠파이어, 영국 영화 전문 매체 엠파이어가 발표한 역대 최고의 좀비 영화 25편 가운데 21세기에 나온 영화로 한정해서 그 중에 10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두 곡이 쓰인 영화가 이제 8위하고 7위인 거죠. 8위가 좀비랜드, 7위가 새벽의 저주. 21세기 최고의 좀비 영화를 선정한 여러 리스트가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는 이 새벽의 저주가 뭐 2위, 3위 뭐 이렇게 올라가 있기도 해요. 그만큼 2004년에 나온 이 새벽의 저주가 지금의 좀비 영화 붐을 만들어내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큰 점수를 준 거죠. 물론 이 작품만의 힘은 아니고 또 다른 한편, 더 높은 순위에 조금 있다가 소개하게 될 그 두 편의 영화 덕분에 좀비 장르가 이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장르네 라고 사람들이 눈을 뜨고,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좀비 장르를 좀 새롭게 보게 되고, 이게 오락성과 대중성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두 편 이후로 이제 지금의 좀비 장르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들을 해요. 그 두 편 가운데 하나,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바로 새벽의 저주. 좀비 장르의 뭐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는 그 조지 로메로 감독의 유명한 예전 그 시리즈, 살아있는 시체 시리즈 있잖아요. 시체 시리즈. 그 중에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작품을 리메이크 한 건데, 이 리메이크 할 때 각본을 누가 썼느냐? 제임스 건이 썼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연출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마블에서 DC로 옮겨서 슈퍼맨을 연출한 그 제임스 건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누가 했느냐? 잭 스나이더가 했거든요. 잭 스나이더는 이 새벽의 저주 이후에 300을 만들고, 와치맨을 만들고,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이런 작품들을 연출하게 되는 이 잭 스나이더와 제임스 건이 지금과 같은 슈퍼스타급 연출자가 되기 전에 감독과 각본가로 손잡고 만든 영화가 바로 새벽의 저주였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새벽의 저주 안 보시면 좀비 장르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장르의 모든 좀비 장르의 요소가 새벽의 저주에 다 있습니다. 새벽의 저주,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또 한편 그 두 편의 영화에서부터 좀비가 달리기 시작하고 빨라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속도감을 담아내는 좀비 장르의 시작을 알린 영화 가운데 한 편, 새벽의 저주가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상영 중인 군체라는 영화가 일종의 새벽의 저주의 계보를 좀 이어받은 작품이에요. 한 공간에 갇혀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좀 공간을 한정하는 좀비 영화의 어떤 시작 같은 게 새벽의 저주거든요. 물론 더 시작은 조지 로메로의 원작이지만, 네. 21세기 한정하면 이 새벽의 저주로부터 그런 설정들이 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6위. 새벽의 저주보다도 높은 순위에 오른 영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탄성을 질렀죠. 맞아, 맞아. 이거 빼놓으면 안 돼. 엠파이어 25편 가운데에는 12위에 올라 있는 영화. 오늘 소개하는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한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2019년 영화. 우에다 신이치로 감독의 영화. 진정한 저예산 영화란 무엇인가? 아이디어 하나로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었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엠파이어의 이 설명이 다 정확해서 이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에다 신이치로 감독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말하면 그 안에 담긴 맛있고 유쾌한 놀라움을 망칠 수 있으니 초반 몇 분이 다소 허술한 공포 영화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의도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기발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좀비 영화의 틀을 완전히 뒤집으면서도 진심 어린 감동까지 선사합니다. 분명 장차 컬트 클래식이 될 영화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썼죠? 엠파이어가. 이게요, 2022년 칸 영화제 개막작이 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의 원작이에요. 2019년 영화를 3년 만에 프랑스에서 리메이크해서 그해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틀었어요. 그 정도로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음악은 없어서 그 리메이크한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프랑스에서도의 사운드 트랙을 골라봤습니다.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가 음악을 맡았어요. 머르드 나스미, 나스미의 죽음 듣겠습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 사운드 트랙에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모르드 나스미,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28년 후에서 영 파더스의 롤리였습니다. 2025년 영화 28년 후가 엠파이어 25편 리스트 가운데는 9위, 21세기 영화로 한정하면 5위에 올랐습니다. 28년 후 좋아하는 분 안 계세요? 저 좀 외로워요. 저만 좋아하나 봐요. 28년 후. 바로 28일 후라는 영화를 만든 그 콤비 알렉스 가랜드가 시나리오를 쓰고 데니 보일이 연출을 하고 28일 후 뒤에 나온 28주 후를 자신들은 후속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진짜 속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찬 기획으로 3부작을 목표로 시작한 첫 번째 영화가 28년 후였죠. 뭐 아까 계속 새벽의 저주 얘기할 때 잠시 뒤에 소개할 영화라면서 계속 그 작품과 함께 새벽의 저주 이 두 편이 뭐 21세기 좀비 영화를 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잠시 뒤에 소개할 영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언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28일 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28일 후가 2002년 작품이고 새벽의 저주가 2004년 작품인데 그 두 편 덕분에 21세기 좀비 영화의

붐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바로 그두편 가운데 새벽의 저주를 만든 콤비는 제임스 건과 잭 스나이더였고, 28일 후를 만든 콤비는 알렉스 가랜드와 데니 보일이었잖아요. 한쪽은 미국이고 한쪽은 영국이고, 미국과 영국이 비슷해 보이지만 또 정서가 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두 편이 조금씩 다른 색깔로 21세기 좀비 영화 붐의 시작을 연 거죠. 그리고 그 데니 보일과 알렉스 가랜드가 다시 만나서 28년 후 시리즈를 만들면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아, 이들이 또 뭔가 새로운 문을 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인간과 좀비의 대결을 지금까지 그려왔다면 28년 후에서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날까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비가 창궐하는, 정확히 말하면 감염자죠. 감염자가 창궐하는 세상이 28년이나 지속되는 동안 인간의 문명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좀비라고 불렀던 그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볼수 있진 않을까? 인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의 출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더한발더 나아가는 상상력을 28년 후에서 풀어내더라고요. 전 그래서 재밌었는데, 28년 후 뼈의 사원까지도 너무 재밌게 봤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영화 전문 매체 엠파이어는 저와 비슷하게 영국 영화라 파리 안으로 구분지는 모르겠지만 28년 후를 21세기 영화로 한정하면 5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스페인 영화입니다. REC. 이거 재밌습니다. 반갑네요. 잠시 잊고 있었네요. 2007년 영화 REC. 역시 그 새벽의 저주나 군체처럼 어떤 제한된 공간에 갇히는 설정인데, 이게 재밌는 게 뉴스를 진행하러 간 기자들이 공간에 갇히면서 그 뉴스를 촬영하러 간그 카메라를 통해서 일종의 좀 파운드 푸티지 호러 장르가 좀비 장르를 만난 거죠. 이거 REC 재밌습니다. 이거 속편도 나왔습니다. REC. 아, 재밌는 영화 고르셨네. 반갑네. 자, 그리고 3위는 무엇이냐? 여러분, 부산행입니다. 트레인 투 부산이 전체 25편 순위에서는 5위고요. 21세기로 한정한 순위에서는 3위가 됩니다. 이 리스트에서. 말하자면 이 영화는 28일 후와 새벽의 저주의 절충 같아요. 새벽의 저주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28일 후는 좀비를 피해서 계속 이동하는 얘기잖아요. 그 둘을 합쳐서 부산행은 좀비를 피해서 계속 이동은 하는데, 이동하는 공간은 또 제한된 공간이에요. 기차라는 공간. 그래서 새벽의 저주와 28일 후에 좀 장점을 합쳤달까? 거기에 한국 좀비의 그 특별한 동작들이 더해지면서, 와, 저 2016년에 칸느에서 이 영화가 처음 상영될 때의 그 열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엠파이어도 특히 정확히 한 줄을 더 쓰고 있는데, 특히 마동석이 연기한 그 캐릭터, 그 인상적인 캐릭터가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던 바로 그 영화 부산행에서 트레인 투 부산, 장영규 음악감독의 스코어 준비했습니다.

부산행에서 트레인 투 부산, 장영규 음악감독의 스코어에 이어서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리스트에서 2등이에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 2004년 작품, 에드가 라이트 감독, 사이먼 페그 주연. 뭐 영국 영화라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좀비 코미디 장르의 최고 걸작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나중에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에드가 라이트의 장편 데뷔작이 바로 새벽의 황당한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능 있는 감독들이 처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한 거예요. 좀비 장르가. 엠파이어의 분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좀비 영화의 거장 조지 로메로에다가 영국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 리처드 커티스 어바웃 타임 연출하시고 러브 액츄얼리 연출하시고 뭐 그 외 수많은 로코의 시나리오를 쓴 리처드 커티스의 영향을 합쳤다는 거죠. 조지 로메로의 리처드 커티스를 더하면 그게 좀비 장르를 만나면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된다. 로맨틱 좀비 코미디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예요. 조지 로메로 더하기 리처드 커티스 새벽의 황당한 저주. 이게 21세기 최고의 좀비 영화 가운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21세기 최고의 좀비 영화. 지난해 영국 영화 전문 매체 엠파이어가 발표한 20세기 21세기를 합쳐서 역대 최고의 좀비 영화 25편의 리스트 가운데 21세기에 한정해서 10편을 추려봤고요. 그 중에 1위, 네, 전체 리스트에서는 3위. 이거죠. 28일 후.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21세기 좀비 영화의 붐은 이 영화가 저는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의 저주도 물론 큰 기여를 하였지만 결정적으로 28일 후가 기여한 건 좀비가 시체가 아니라 감염자일 수 있다는 설정. 그게 저는 지금 좀비 영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을 맞닥뜨린 인간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그 선택과 욕망이 더 무서운 공포일 수 있다. 바로 그 영화 28일 후의 스코어죠. In the House in a Heartbeat 존 머피의 음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빨리 나와 일레드디맨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가 중천이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느지막히 눈을 떠 어두침침한 방에 노란 전구에 딸깍 불을 켜 밥이나 먹을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뭐 딱히 없네 물이나 대충 말아 먹으려는데 아차 이런 밥이 없네
1: 마저 김치 좀 주세요 냉큼 전화하고 밥 짓고 시장에 갔어요 기분 전환할게
0: 요샌 사 먹는 반찬도 좋아 5천원에 3개를 골라 감자조림 계란말이 이제 막 묻힌 듯한

0: 동그란데 배고파 급한 맘에 거스름돈 깜빡 정신을 놓고 왔네. 시장 여기저기 붕어빵과 호떡 냄새를 피해 집으로 간다. 밥도 데였겠다 반찬도 샀겠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려는데
1: 갑자기 웬 일인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 혼자 먹기가 왠지 오늘따라 너무 yeah. 싫어.
0: 그래 나 혼자 먹기 이제 질려. 그 캄캄한 침묵이 싫어.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 반겨주면 좋겠어.

0: 저녁을 걸러서 탕수육 먹고 싶은
1: 혼자 먹긴 약이 너무 많고 누굴 부르자니 시간이 안 맞고 그럴 때마다 혼자 있는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해.
0: 혼자 죽고 보다가 갑자기 배가 출출한데 치킨 한 마리나 피자 시키고 싶은데
1: 혼자 먹긴 약이 너무 많고 누굴 부르자니 시간이 안 맞고.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이나 휴일엔 아점 느낌으로 브런치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브런치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1895년 영국의 작가 가이 베링거의 유쾌한 제안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작가가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대요. 일요일 아침 일찍 무거운 밥 먹지 말고 오전 11시쯤 가볍게 먹읍시다. 그래야 토요일 밤에 술을 마셔도 늦잠을 잘 수 있고 숙취에도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130년 전 사람들도 주말엔 편히 쉬고 싶었던 걸 보면 참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 빵그리들은 어떠세요? 이미 아침 거하게 드셨나요?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느긋하고 가볍게 뭔가를 챙겨 드실 생각인가요? 5월 31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31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아침을 그렇게 자주 챙겨 먹지는 않았던 사람이라서 브런치가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근데 점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뭐라도 조금은 먹어야지 뇌가 활성화되나 봐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아침 챙겨 먹는 건 참 좋은 습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브런치도 브런치만의 매력이 있죠. 늦잠 부스스하게 자고 일어나서 느릿느릿하게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상상만 해도 좋네요. 오늘 또 마침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번 달 되돌아보면은 피크닉을 원 없이 해서 좋았어요. 이 봄을 이렇게 알차게 보내게 된 데는 우리 신지 작가님의 목도 큰 것 같고요. 또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잠시 후에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2: 와, 벌써 날이 이렇게 됐나요?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6월 하면은 이제 더워지는 거죠.
3: 그렇죠. 이제 네. 진짜 더워질 일만 남았네요.
2: 아, 올해 여름 딱히 뭐 이렇게 계획한 게 또 따로 있으신가요?
3: 아직까지는

0: 없습니다.
1: 네. 휴가 계획도 없으시고요.
0: 그렇죠. 근데 어딘가 하나 한 번쯤은 가긴 갈 것 같아요. 매년 여름 그래도 예, 항상 갔어서 어디를 갈지.
1: 워낙에 바쁘시잖아요.
0: 근데 그나마 여름은 조금 소강 상태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여름이 봄, 그나마. 가을, 그다음에 연말 이렇게 그쵸, 바쁘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이때를 좀 즐기셔야겠네요.
0: 아, 맞습니다.
1: 네. 또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작곡가 집중 탐구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달 맞아요. 됐네요. 네. 혹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음악인 김기용에 대해서 누군가 집중 탐구 할 것 같다. 그럼 어떠세요? 뭘 남기고 싶으신가요?
0: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저희가 집중 탐구할 때 5곡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 5곡지가 뭐가 될까가
1: 궁금하고.
0: 일단 윤현기 하나 들어갈 거고
1: 네.
0: 말년 하나 들어갈 거고 중간에 3개 구다리가 뭐가
1: 그쵸?
0: 들어갈지가
1: 그쵸?
0: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1: 그럼 작가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윤현기 김기용에게 어울리는 곡 뭐가 있을까요?
0: 윤현기 김기용. 윤현기에 네. 저는 좀 조금 까불었습니다. 조금 많이 까불었어서 약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뭐 카르멘 서곡 딴따라다라다라 딴따라다라다라 뭐 이런 곡들 이런 경쾌하고 밝은 곡들이 좀 떠오르네요.
1: 네, 네. 어울리네요. 네. 한번 저도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0: 좋아요. 네. 네.
1: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무엇인가요?
0: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주세페 베르디입니다.
1: 베르디군요.
0: 네. 지난주 독일 음악의 선봉에서 총체 예술의 세계를 구축한 바그너의 삶을 만나봤잖아요.
1: 네.
0: 독일에 바그너가 있었다면 이탈리아에는 이 주세페 베르디가 있었는데 실제로 둘이 동갑내기였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들인 것이죠.
1: 네.
0: 그런데 스타일은 아주 정반대였어요. 바그너가 주로 북유럽의 신화와 거대한 철학을 극으로 옮겼다면 베르디는 신이나 영웅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평범한 인간들의 감정을 이 오페라 음악에 담았던 작곡가입니다.
1: 네.
0: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자부심이 된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의 삶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다룬 음악을 많이 만들었고 또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 궁금해지는데요. 베르디의 네. 그럼 삶도 평범했나요? 어땠나요?
0: 지난주에 저희가 바그너의 삶을 다뤘잖아요.
1: 네.
0: 바그너의 삶을 다뤘다 보니까 베르디의 삶은 비교적 조금 평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그너가 워낙에 업다운이 컸으니까.
1: 네. 네.
0: 하지만 베르디 역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베르디가 일단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 가난한 여인 숙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꾸준히 음악에 관심을 보인 베르디는 이 청소년 시절 수십 곡의 관현악 작품과 종교 음악을 또 써내려가면서 그 재능을 스스로 증명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1: 네.
0: 이때 작곡된 초기 습작들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 왜요?
0: 이 베르디도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 스스로 어린 날의 그런 습작들의 흔적을 남기기 싫다면서 대부분 파기했다고 합니다.
1: 스스로가요?
0: 네, 스스로.
1: 흑역사를 안 남기겠다 이런 거
0: 약간
1: 거군요.
0: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 남아있었다면 그거대로 또
1: 네.
0: 훌륭한 그런 기록이 네. 됐을 텐데 말이죠.
1: 아쉽네요.
0: 네. 이 고향 부세토에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며 꿈을 키운 베르디. 드디어 20대 초반 밀라노 음악원에 지원했는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낙방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밀라노 음악원이 훗날 아주 먼 훗날 베르디 음악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베르디가 위대한 작곡가가 되고 나서 자기들이 떨어뜨린 베르디로 음악원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 어쩔 수가 없네요.
0: 네, 인생이 참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거죠.
0: 네. 자, 결국 학력도 배경도 없던 이 어린 날의 베르디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오직 독학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뼈대를 다져 나갔습니다.
1: 네.
0: 자, 베르디의 첫 번째 작품으로 베르디 오페라 중 초기 작품으로 꼽히는 롬바르디아인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합창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합창인데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굶주림에 지친 이탈리아 군인들이 고향의 맑은 풍경과 집을 그리워하며 신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합창곡입니다.
1: 네, 바로 감상해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롬바르디아인 중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나이까입니다.

0: 네, 베르디의 오페라 롬바르디아 인중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나이까 감상하셨는데요.
1: 네.
0: 확실히 신께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런지 좀 숭고함이 느껴지네요.
1: 그렇죠. 약간 기도문을 읊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0: 맞아요. 이 곡은 오페라 속 내용도 내용이지만 당시에 이탈리아의 현실 때문에 대박이 난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오페라가 발표된 당시에 이탈리아가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받고 있었는데 관객들이 고통받는 군인들의 마음을 담은 합창을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그렇죠. 베르디가 이런 어떤 관객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처한 현실을 작품에 좀 제대로 투영할 줄 알았던 작곡가였던 것
0: 네,
1: 같아요. 그
0: 잘
1: 감정을 좀
0: 녹여내네요.
1: 건드릴 줄 아는 작곡가였던 것 같고, 이때 외세의 지배가 이 오스트리아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앞서 밀라노 음악원에 지원했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낙방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공부?
1: 네, 밀라노 음악원 낙방의 충격을 극복하고 일어선 베르디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본격적인 중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0: 네.
1: 베르디가 사실 초반에는 정말 독학의 비율이 많았어요. 네,
0: 오.
1: 음악 정식 교육보다는

0: 베르디는 이 독학의 독학의 위대한 그런 승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신화 속 영웅이나 귀족이 아닌 곱추, 뭐 광대, 뭐 화력의 여인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평범한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베르디의 작품들이었는데요.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한 권력 속에서 비극을 맞이하는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관객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 보통 오페라라고 하면 뭐 신화의 이야기, 그렇죠. 영웅의 이야기, 뭐 공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확실히 소소한 얘기를 하니까 관객들이 더 환호를 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약간 내가 느꼈던 감정인데 그러면서
1: 공감이 되네.
0: 공감이 되죠. 네. 베르디 이전의 이탈리아 오페라는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 성악가들의 소리 자랑 대잔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스토리는 상관없고 음악성 상관없고
1: 그냥
0: 내 소리 내 소리 들어봐라 막 왁 지르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성량과 기교에 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음악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르디는 대사와 음악이 완벽하게 결합되는 진정한 드라마로 로서의 오페라를 완성해 나갔죠. 이 중기 시절부터 이미 이탈리아의 국민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1: 네, 음악 본연의 중심을 잡아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0: 네, 베르디 중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두 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자의 마음 라 돈나 에 모빌레라는 아리아와 바람둥이 공작 이 아리아는 바람둥이 공작 만토바가 부르는 경쾌하고 중독성이 강한 아리아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딱 아실만한 그런 선율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변하기 쉽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곡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가씨요. 벨라 필리아 델라 모레라는 아리아인데 네 명이 동시에 노래하는 사중창이에요. 바람둥이 만토마 공작과 그를 사랑하는 질다 그리고 질다의 아버지인 리골레토 리골레토가 만토마 공작을 죽여달라고 의뢰한 자객의 여동생까지
1: 복잡하네요.
0: 네, 막달레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기 다른 가사로 자신들의 생각을 동시에 노래하거든요. 이 오페라의 원작자인 빅토르 위고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 연극에서도 오페라처럼 동시에 네 명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준비한 음원의 이 출연진이 굉장히 또 아주 위대한데요. 마리아 칼라스 소프라노 일단 등장하고요. 티토 고삐라는 베이스 바리톤이 등장하고 주세페 디 스테파노가 이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으로 또 등장합니다.
1: 네. 어떤 곡인지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이어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시오까지 함께 들으시죠.

0: 다 수밖에 알죠. 없죠. 그렇죠. 네. 뿅뿅 마트. 나 그렇죠. 전주 네. 나오자마자 그 노랫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1: 그렇죠. 그렇죠. 시간 좀 내달라는.
0: 네. 네. 그 가사가 들어와서 아, 힘들었는데요. 여자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바람둥이인 만투아 공작이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변하기 쉽다라고 노래하는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네. 자기 본인이 바람둥이면서 그렇죠. 여자들한테 그대의 마음은 너무 변덕스러워라고 하는 게 좀 모순 아닌가요?
1: 대단한 모순이죠. 네. 실제로 작품 보시면 보통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둥이면서.
1: 네, 맞아요. 변덕스럽다고.
0: 다른 네, 여성들은 바람둥이인 거는 또 용납할 수 없는. 제대로 된 바람둥이네요.
1: 네. 네.
0: 앞서 바에르디가 이탈리아 국민 작곡가로 성장을 해갔다라고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나눠 이어가 보시죠.
1: 네,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베르디는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체가 주목하는 아주 독보적인 오페라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리골레토와 함께 베르디 중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라트라비아타 그리고 일트로바토레를 많이 꼽는데요.
0: 네.
1: 특히 라트라비아타는 화려의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서 당대 상류사회의 위선과 신분 정치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이었습니다.
0: 오.
1: 의외로 또 초연은 대실패를 겪었어요. 이 파격적인 소재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여주인공 비올레타 역을 맡은 소프라노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어서 관객들의 몰입을 아주 방해했다고 합니다.
0: 아, 중요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요. 몰입할 수 있어야죠.
1: 네, 그러니까 비올레타가 이제 죽어가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오히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터뜨렸다는 초연 기록도 또 있을 정도고요.
0: 네.
1: 네. 이후 베르디는 캐스팅을 전면 교체하고 배경을 현재가 아닌 과거로 그러니까 베르디가 살아가던 현재가 원래 배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과거로 이 배경을 재설정하는 등 여러 수정을 거쳐서 1년 뒤 재공연을 올렸고 이 재연이 크게 성공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오페라 사랑받는 오페라의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1: 바로 그 비올레타가 죽음을 앞둔 장면에 부르는 아리아인데요. 지난날이 이어 안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디오 델 파사토라는 제목이고요. 이 지난날에 찬란했던 사랑과 청춘을 회상하는 아주 슬프고 절절한 아리아입니다. 안나 레트레코의 목소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날에 아름답고 즐거웠던 꿈들이여 이제는 안녕. 내 얼굴의 장밋빛은 이미 사라졌구나. 알프레도의 사랑마저 이제는 멀어졌네.
1: 네.
0: 가사가 진짜 슬프네요.
1: 그렇죠.
0: 정말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부르는 아리아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지난날이여 안녕 감상하시죠.

0: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 탐구 주세페 베르디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오였습니다.
1: 네.
0: 아, 여자의 마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0: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지난날이요 안녕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굉장히 처절하네요.
1: 그렇죠.
0: 실제로 가서 들으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부분에서 네. 많이들 눈물을 훔치시고 그리고 이 부분 딱 들을 때 진짜 몰입이 확 되는 부분이에요.
0: 그럴 것
1: 이 부분이.
0: 같아요. 네. 진짜 슬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베르디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그 이후엔 그럼 어떻게 됐나요?
1: 네, 평생 오페라에 모든 힘을 쏟았던 베르디였는데요. 말년에 이탈리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로 만초니의 서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존경하던 거장의 죽음에 베르디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평생 쓰지 않던 대규모 종교음악 레퀴엠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통적인 종교음악 형식을 따르면서도 오페라를 쓰며 다져온 드라마틱한 서사와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레퀴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0: 네.
1: 그와 반면 이건 종교음악이라기보단 또 하나의 오페라에 가깝다는 비판도

0: 또 반대되는 의견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퀴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엄숙하고 진지한 종교음악의 느낌, 형식을 따라야 하는데 이건 종교음악이 아니라 그냥 오페라의 웅장한 합창 아니냐 이런 비난의 그런 여론도 있었죠.
1: 네.
0: 베르디의 레퀴엠 속에서 대표적인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곡은 진노의 날입니다. 딱 들으시면 이 곡도 확실히 아실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에 마주할 거대한 신의 분노를 묘사한 곡이고요. 폭발적인 타악기의 울림과 합창단의 절규가 압도하는 아주 극적인 곡입니다.
1: 네.
0: 이어서 들으실 곡은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죄인들이 심판을 받으며 흘리는 눈물을 그린 곡입니다. 애절한 선율미와 아주 비통한 감정이 특징이고요. 고인에 대한 참회와 위로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담긴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베르디의 레퀴엠 중 진노의 날 이어서 눈물의 날까지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특히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레퀴엠 중 진노의 날 이어서 눈물의 날까지 였는데요. 네. 아, 진노의 날 같은 경우에 워낙에 곡이 강렬하고 오페라 같아서 당시 이 종교계에서는 교회에서 연주하기엔 너무 자극적이고 연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3: 그렇죠.
2: 근데 워낙에 음악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종교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 듣는 곡이 됐죠.
3: 맞습니다.
2: 예능이나 광고에도 워낙에 자주 나오고요.
3: 그럼요. 딱 들으면 이제 네. 아, 이 곡이구나.
2: 네. 네, 뭔가 곡이죠. 일이 벌어지겠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주세페 베르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작곡가이네요. 조금씩 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어요. 어떤 작품이죠?
3: 네, 80세 접어든 백발의 노거장이 된 베르디. 모두가 그의 은퇴를 예상하던 그때 베르디는 자신의 마지막 오페라를 발표했는데요. 팔스타프라는 제목의 오페라였습니다. 이 작품의 존재 자체가 또 반전이었어요. 이 베르디의 오페라가 항상 비극이었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예, 뭐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는데 이 베르디가 삶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생애 마지막이자 유일한 코미디 희극 오페라를 예, 작극한 것입니다.
2: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3: 그러니까요. 이게 작곡가들이 확실히 지난번에 바그너도 그렇고 네. 이 노년으로 갈수록 뭔가 삶에 대한 그런 관점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지 예. 베르디도 항상 비극적으로 마무리를 했던 베르디가 유일하게 이렇게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2: 네.
3: 이 작품을 남기고 1901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약 20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가 남긴 음악을 부르며 베르디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하니까
2: 와.
3: 정말 이탈리아의 국민 작곡가가
2: 네, 예, 맞네요.
3: 그렇죠. 자, 팔스타프에 등장하는 피날레 합창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볼 텐데 세상 모든 것은 농담이라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3: 이 주인공 팔스타프가 던지는 유쾌한 독백을 시작으로 이 곡이 시작되는데 무대 위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합창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농담이며 인간은 결국 모두 속고 속이는 광대일 뿐이라는 철학이 담긴 메시지를 아주 정교하고 경쾌한 선율과 함께 녹여냈는데요. 이 베르디만의 유쾌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2: 네.
3: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유쾌한 농담 같은 일요일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자, 그럼 끝곡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 중 세상 모든 것은 농담이라네 남겨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3: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2: 오늘의 행운은
3: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여러분, 60초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약 25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요. 약 120명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엔 1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새로 올라온다고 해요. 와, 60초 동안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세상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 혹시 아직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있으시죠? 저희 와이프요. 자, 주말이라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기에는 조금 아쉬운 5월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250명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 1분 동안 우리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롭게 아주 프레시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시원한 바깥 공기 한번 마셔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 일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첫 곡 김성규의 60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를 떠난 테디를 대신해서 주말 동안 스페셜 DJ를 맡게 된 MBC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주말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안 일어난 분들, 이제 일어난 분들 막 계시죠. 이렇게 눈곱 떼고 있는 분들 지금 보입니다. 예, 저도 원래는 이 시간대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커피도 이렇게 막 괜히 이렇게 드립커피로 이렇게 내려 마시고 있어 보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빵도 좀 굽고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예,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예, 저는 되게 이렇게 막 아침형인데 저희 아내는 점심까지 자는 분이어가지고 닮아가요. 같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여러분 보내주세요. 뭔가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이렇게 보내고 싶잖아요. 5월의 마지막 날은 꼭 뭔가 이렇게 좀 목표도 좀 세워보고 부지런하게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잠시 후엔 영혼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SNS나 카페, 블로그 등에 남겨둔 굿모닝 FM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단돈 영혼에 직접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2부엔 역사학자 김재원쌤과 함께하는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어제 이어서 숙종의 역사 들어볼 겁니다. 인현홍호와 장희빈의 이야기, 이야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셔볼 분은 굿모닝 베이스볼의 코너지기이자 제 직속 선배 MBC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나진 뮤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FM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은 무료입니다. 저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MBC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여러분이 각종 SNS,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에 적어주신 굿모닝 FM 관련 글들 제작진들이 직접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100원도 필요 없는 이 시간, 영원의 행복! 네, 먼저 나무위키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나 적을 수 있는 집단 지성으로 만드는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이휘준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대체 저를 어떻게 써놨을지 최근에 안 봐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는 제 이름을 그 내 땡버에 자주 검색을 해요. 네, 몰랐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 별명이 여기 나무위키에 10개 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쿼카. 뭐 코카운서, 뭐 코카는 뭐 저 닮았으니까 휘질머리, 경박브라더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전민기 총장님과 함께 웃음소리 둘 다 경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박브라더스가 됐습니다. 국어 최후의 보루, 찹찹이, 휘버지. 사실 이거 거의 다 굿모닝 FM에서 만들어진 별명이에요. 찹찹이는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그 발소리 이렇게 착착 거리면서 집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찹찹이가 됐고요. 휘버지는 저희 후배들이 제가 이제 잘 챙겨준다고 해가지고 박소영 아나운서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의 여기서 지어졌어요. 굿모닝 FM의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는 그 경박 브라더스 좋아합니다. 이 웃음소리. 네. 네. 아, 이거는 진짜 고치고 싶거든요. 하,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여성분들 앞에서 이런 말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웃음을 이렇게 웃으면은 좀 멀어졌어요 저랑. 그랬어요. 네. 다행이다 결혼해서. 아무튼 행복합니다. 네,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별명 많이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은 네이땡 카페 쌍둥이 마당의 원조 엘팬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아, LG 트윈스 야구팀 팬카페인 것 같아요. 제목은 테이 라디오에서 받은 홈런 과자 나눔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라디오에서 보낸 박혜민 선수 관련 사연이 상첨돼서 홈런 과자를 받았는데 기프티콘이 오늘 도착했어요. 매우 소소하지만 작년과 같은 마음으로 나눔할게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같은 코너에 사연이 소개돼서 홈런 과자 받았다고. 아, 야, 이번 또 받으셨구나. 야, 여기도 이제 우리 사연이 좀 많이 올라오나 봐요. 그죠?

감사합니다. 홈런 과자. 박혜민 선수 그 LG 중견수 레전드잖아요. 아, 또 좋아하시는구나.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계속 보내주시는데도 선정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쓰시고 잘 이렇게 글이 좋으면은 계속 선정이 돼요.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011번님의 신청곡 케이윌의 왼손을 잡고, 그리고 9156님의 신청곡인 하연우의 돌덩이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MBC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케이윌의 왼손을 잡고 그리고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적어주신 굿모닝 FM 관련 글들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땡 블로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굿모닝 FM에 소개가 됐던 천원 실험지기님의 블로그인데요. 소개 후에 글을 다시 한번 또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찾아갔어요. 얼마 전에 내 블로그 글 하나에 댓글이 달렸다. 그런데 댓글 내용이 안녕하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담당 김문영 PD입니다. 천원 실험지기님의 포스팅이 이번 주 일요일 굿모닝 FM 영원의 행복 코너에 소개될 예정이에요. 어? 라디오에 내 글이 소개된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한참 댓글만 바라봤다. 생각해보면 천원 실험실을 하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았다. 앱테크를 하면서 포인트도 조금씩 모이고 이벤트로 피자 쿠폰도 받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하나씩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이번엔 라디오 소개까지 이어졌다. 그것도 테이가 직접 읽어준다니 괜히 더 신기했다. 특히 더 놀랐던 건 소개되는 코너 이름이 영원의 행복이라는 점이었다. 듣는 순간 천원 실험실과 참 비슷한 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삶.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는 것. 요즘 천원 실험실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도 딱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방송 당일 괜히 설레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늘 듣던 라디오인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더 설렌다. 그리고 드디어 내 글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3개월 통신비가 1260원 나왔다 라는 제목이 들리는 순간 너무 신기했다. 내가 블로그에 적었던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괜히 웃음도 나고 일기장이 소개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해서 숨죽이고 계속 듣게 되더라. 이 감정은 참 뭐라고 설명해야

같이 신기하면서도 설레고 부끄럽고 고맙고 뿌듯하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태희가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움직인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네. 사연이 소개될 때 새로운 감정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참 그런 날이었다. 생각해보면 천원 실험실은 큰 돈을 벌기 위한 기록이라기보다 작은 행복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그 작은 기록 하나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순간 천원 실험실을 계속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기록, 소비 영원. 내 블로그 글이 굿모닝 FM입니다. 영원의 행복에 소개됨. 느낌, 부끄럽고 신기하고 뿌듯했던 아침. 생각, 작은 기록도 계속 쌓이면 생각지 못한 곳까지 닿을 수 있구나. 와, 문영 PD 이거 직접 가서 달았어요? 오, 야, 근데 이분 글이 너무 따뜻하다. 에, 저는 그 약간 소소한 행복, 이게 사실 진짜 추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작은 행복. 요즘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큰 행복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지금 먹고 있는 맛있는 밥, 우리 수민 작가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밥 한 끼,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웃는 어떤 한 순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어떤 사소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요. 아내도, 저희 아내도 이런 거를 너무 잘 못해가지고 큰 행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현타가 가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우리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떠드는 순간 하나하나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분은, 사연 보내주신 천원 실험실 기록하는 이분은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참 저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글 또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굿모닝 FM에 계속 관련된 글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저희까지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하시죠? 자, 그럼 이쯤에서 0411번님이 신청해 주신 다비치의 타임캡슐. 이 노래가 뭔가 사연이랑 딱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0325님의 신청곡 자이언티의 5월의 밤 듣고 저는 역사학자 김재원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일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양차를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이야기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끝나요? 너무 궁금했어요. 인현왕후 장희빈 삼각관계를 형성했던 숙종의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1: 아, 너무 기다렸어요.
2: 아, 네. 전혀 목소리는 기대하지 않은 목소리예요.
1: 언어의 네. 못 맞춰가지고.
2: 네, 대본을 네. 그냥 읽는 느낌.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1: 내가 언어 유의만 맞췄어도 예. 내가 더 열심히 했다.
2: 어화둥둥 한글 내 사랑.
1: 네, 어화둥둥 한글 내 사랑 예. 진행을 하고 있고.
2: 예, 아니 근데 이름 네. 이게 더 입에 붙지 않나요? 네, 언어 유의 입이 잘 안 붙어요. 어화둥둥 네. 한글 내 사랑. 아, 입에 쫙쫙 달라붙지 않습니까?
1: 평일에 한번 해야 되겠네.
2: 네네네. 어화둥둥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어화둥둥. 재원 쌤, 근데 재원 네. 뮤직 시즌 2 했잖아요.
2: 아, 예예.
1: 8483번님이 야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요. 재원 쌤 앞으로 대학원 이야기 금지라고.
2: 아, 그래요?
1: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1: 있죠.
2: 언제나 희희거릴 수만은 없잖아요.
1: 네.
2: 아, 그다음에 주말 아침에 또 어떤 분들은 차분해지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거니까
1: 네.
2: 너무 또 신나게 달리기만 하면 안 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0: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쓱 한번 눌러놨더니 네. 이렇게까지 욕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1: 아,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노하게 네. 만든 아. 희노엘.
0: 아, 예, 예. 아니 근데 뭐 어떤 음악을 하셨길래 그 노잼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1: 저도 직장인들이 들어야 할 음악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첫 반응이 재원쌤과 비슷하다. 아하. 그래가지고 자, 빨리 넘어가야 돼. 이런 거 빨리 넘어가야 돼. 자, 빨리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시작해 볼게요.
0: 예, 예, 예.
1: 자, 어제 내용 일단 좀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세요.
0: 아, 숙종의 성격이 드러웠다.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첫째 와이프가 죽고 네. 둘째 와이프가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 인생의 굴곡이 이분 아 인연왕후 아 뭐 함부로 얘기하기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 네.
0: 기구한 운명 아. 조선시대 왕비들 중에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1: 야.
0: 아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그 이야기로 오늘 이따가 잠시 후에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좀 다른데 들어볼게요.
0: 아, 첫 번째 키워드
1: 네.
0: 숙종이 흔들어 놓은 조선 2 기사 네. 환국입니다.
1: 어제 이제 경신 환국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남인을 이제 내보내고 네. 서인을 데려왔던.
0: 네.
1: 근데 기사 환국은 또 뭐예요?
0: 여기서부터 인연왕후의 마음 고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1: 시작돼요.
0: 일단 먼저 우리가 네. 이야기해야 되는 건 이 기사 환국은 희빈 장씨, 장희빈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그 먼저 선후 관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인연왕후가 들어오기 전에 장희빈과 숙종은 네. 이미 만남을 가져요. 참고로 희빈 장씨는 남인 쪽에서 줄을 대서 궁에 들어왔었던 네. 궁녀였어요. 참고로 그 희빈장 씨와 관련된 조선왕조 실록 이야기라든지
1: 네.
0: 다양한 어떤 그런 정사 기록에 굉장히 악플이 많습니다. 악평 그대로 네. 악평 덩어리.
1: 그래요.
0: 심지어 희빈장 씨 아들이 경적으로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빈장 씨와 관련해서는 다 악플이에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1: 네.
0: 모든 욕이 욕이란 욕은 다 적혀져 있는데.
1: 네.
0: 하나는 칭찬입니다.
1: 뭐예요, 뭐예요?
0: 얼굴이 이뻤대요.
1: 아,
0: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네.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게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0: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1: 남아 있는 사진 이런 거 없죠, 그죠? 뭐 이렇게 그려놓은 거.
0: 없죠, 없죠. 아. 성격부터 모든 게 욕이에요. 근데 욕모는 빼어놨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선 시대 때 왕비를 뽑는 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집안도 엄청 보고요.
1: 그쵸.
0: 절차 정해진 절차 안에서 뽑는 거예요. 뭐 세자빈 때부터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뽑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1: 네.
0: 그냥 첫눈에 반했대요.
1: 보자마자
0: 첫눈에 반했대. 근데 어느 정도로 이뻤는지 느껴지는 게
1: 네.
0: 엄마가 네. 장희빈을 싫어해요. 숙종의 엄마가 너무 빠져 있으니까 숙종이 너무 빠져 있어서 엄마가 딱 보더라도. 야, 너 장희빈한테 너무 빠져 있는 거야.
1: 진짜 거의 미쳐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군요.
0: 그래서 쫓아냅니다.
1: 아, 쫓아내요.
0: 엄마가 쫓아내요, 장희빈을.
1: 네.
0: 쫓아내고 그다음에 인연왕후가 들어와서 15, 21살에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숙종을. 제가 아무리 숙종으로 욕하는 날이지만.
1: 네.
0: 21살의 나이에 15살에 어쨌든 그 집안 대 집안으로 왕실과 그냥 서인 집안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왕비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직업상 나의 와이프인 사람으로만 보여지지 사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정략 결혼 느낌이니까. 네,
0: 사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식이 없어요. 초반에 왕자를 못 낳았거든요. 계속 못 낳으니 인연왕후가 슬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장옥정 씨 사랑하셨었던 것 같은데 다시 그냥 궁으로 불러드리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했었던 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때. 명성왕후가 돌아가셨어요.
1: 네.
0: 인연왕후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거 애 낳을 수 있게 목욕 재기하고 기도하다가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남인이랑 서인은 지금 서인 쪽에 줄을 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표현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1: 네.
0: 배팅을 한 겁니다. 서인들은 인연왕후에 배팅을 했어요.
1: 줄을 섰다.
0: 네, 줄을 네. 섰어요.
1: 네.
0: 근데 남인들은 지금 장옥정 씨 얼굴만 장옥정 씨 얼굴에 줄을 댄 거예요. 남인 쪽에서 이렇게 줄을 대서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1: 딱 나뉘어 있네요. 딱
0: 근데
1: 남인 서인
0: 다시 들어왔는데
1: 네.
0: 미치는 거죠 지금 숙종이.
1: 아, 또 돌아오니까 이제
0: 장옥정한테
1: 미쳐버렸어요.
0: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1: 아이고 어떡해.
0: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인연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아들을 낳았어요.

0: 아이고.
1: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0: 아이고 어떡해.
1: 그런데 아들을 낳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네. 좋았나 봐요 숙종이.
0: 네.
1: 이 아들도 좋고 네. 장희빈도 너무 좋았나 봐요.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아들을 원자로 올리자고 합니다.
0: 아 바로요?
1: 예, 세자. 이 원자는 세자는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밑에 네.
1: 원자에서 세자로 가는 게 단계입니다. 단계. 이때 서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라. 지금 아직 인현왕후 어리다. 아니 아직 이제 20대인데 20대 초반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적장자를 낳으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그 빈 소생의 아이를 벌써부터 원자로 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숙종은 이때 완전히 눈이 돌았어요.
0: 네.
1: 서인 죽여버립니다.
0: 아, 그 말에
1: 송 이때 서인의 그 당 대표 네. 송시열이거든요.
0: 네.
1: 사약 내립니다.
0: 아
1: 죽여요.
0: 아, 세다.
1: 그리고 붕당에서 하나의 붕당은 항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0: 네.
1: 이 서인의 끝으로 올라가면 이이가 있어. 이이 율곡 이이. 율곡 이이를 네. 문묘에서 빼버려요.
0: 아.
1: 그 정도입니다.
0: 와.
1: 그 정도로 눈이 지금 사랑에 완전히 가 있는 거예요.
0: 돌아버렸네. 돌아버렸어.
1: 그리고 원자로 책봉을 해버립니다.
0: 아이고.
1: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인현왕후가 쫓겨납니다.
0: 오...
1: 질투했다는 이유로.
0: 아 진짜 화나네요.
1: 예.
0: 재현쌤이 욕한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1: 본인의 사랑 때문에
0: 네.
1: 정치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0: 야...
1: 그리고 반대편의 붕당을 잠깐 쉬고 있어도 아니야. 죽여요.
0: 죽여요.
1: 이게 두 번째 환국입니다.
0: 기사환국.
1: 기사환국이 됩니다.
0: 기사환국은 이제 남인이 올라온 거죠, 그죠?
1: 그렇습니다.
0: 서인을 죽이고.
1: 네.
0: 아 참, 마음이 아파. 자, 이어서 이제. 쭉 가볼게요. 인현왕후와 장희빈 가시죠. 이제
1: 네. 네,
0: 두 번째 키워드 뭐 가보세요, 빨리.
1: 네, 두 번째 키워드.
0: 미치겠어, 미치겠어 지금.
1: 인현왕후와 장희빈입니다.
0: 아 너무 궁금해. 자, 두 사람은 사실 네. 이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네. 제가 참 많이 봤었어요.
1: 네네네.
0: 거기서 좀 나빠 보였거든요.
1: 네.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인자한 인현왕후. 그다음에 표덕스럽고 눈 고양이 상에 크으, 막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사시남정기라는
0: 네.
1: 이 시기에 쓰여졌었던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인현왕후랑 그 장희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을 무대로 비유를 해가지고 쓴
0: 아.
1: 그 소설이에요.
0: 네.
1: 근데 당대 사람들은 읽으면 바로 알았다는 거죠. 어? 인현왕후랑 장희빈 이야기 아니야? 그때 당시 사람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된 이미지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실제로 정사를 놓고 보면 상상 가능한 영역들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장희빈이 얄미운 짓을 해요. 얄미운 짓을. 왜냐하면 딱 인현왕후를 숙종이 찾질 않아요. 찾질 않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인현왕후랑 장희빈이 만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중전마마 남편 관리 좀 잘하세요. 자꾸 귀찮게 밤마다 저한테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인현왕후 입장에서
0: 네.
1: 얼마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0: 진짜요.
1: 그런데 인현왕후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의 스토리만 보이지만
0: 네.
1: 인현왕후도 참진 않아요.
0: 오.
1: 부릅니다.
0: 네.
1: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교태 부리고 막 이러니까
0: 네.
1: 불러서 회초리를 칩니다.
0: 와.
1: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8살 위거든요.
0: 아, 장희빈이 더 위죠. 그쵸. 네.
1: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계급장 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 네.
1: 계급장 뛰고 본인이랑 먼저 만났어요. 장희빈 입장에서는
0: 아, 네.
1: 나랑 사랑을 먼저 했다고.
0: 네.
1: 인현왕후 들어오기 전에 나랑 사랑을 먼저 했어. 그런데 집안이 한미하고 지금 그 야당 쪽에서 밀어가지고 어렵게 궁궐에 들어왔고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나보다 8살 어려. 지금 8살 어린 친구가 불러가지고 회초리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0: 열받겠네요. 장희빈 입장에서.
1: 장희빈 입장에선 열받죠.
0: 네,
1: 장희빈 입장에서는.
0: 네.
1: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인현왕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그 일단 인현왕후가 그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때 숙종이 거론하는 명분은 질투예요. 그 말은 옆에서 장희빈 욕도 했다는 거예요.
0: 아.
1: 했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0: 서로 한 거예요. 서로. 서로 했지만 아이를 먼저 낳은 게 장희빈이었기 때문에 왕자를 먼저 낳은 게 장희빈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1: 아까 사시남정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실제로 뭔가 있으니까 사실은 네. 그런 게 이렇게 느낌이 많이 퍼졌겠죠. 그렇죠? 실제로
0: 그렇죠.
1: 그런 뭔가 있었으니까.
0: 왜냐하면 이 이후에 장희빈이 숙종에 대한 집착을 시작하거든요. 본인은 어렵게 다시 여당 쪽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1: 네.
0: 다시 말씀드립니다. 숙종은요.
1: 네.
0: 성격이 더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1: 기억해야
0: 돼요.
1: 됩니다.
0: 네.
1: 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 그렇죠.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재원 쌤 문제 내주세요.
0: 네, 숙종은 붕당간의 대립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1680년 경신년부터 1694년 갑술년까지 1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교체하는 이것을 통해 정치적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국면의 전환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0: 깜짝 놀라지 마세요. 보기 보고 또 놀라시면 안 됩니다.
1: 네, 주세요. 보기 주세요.
0: 1번 황국.
1: 네.
0: 2번 곰국.
1: 야, 전환된다.
0: 3번 김칫국.
1: 야, 전환 속도 다 풀려요.
0: 야. 아, 제가 네. 아, 어제
1: 네.
0: 어제 이거 국 끓여 먹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야.
1: 전환하면 김칫국이죠.
0: 야, 황국, 곰국, 김칫국.
1: 네.
0: 야, 본인이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1: 그런가 봐요.
0: 해놓으신 것 같은데.
1: 힌트 주세요, 힌트.
0: 아, 이거 힌트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힌트 드리는 순간 이 문제 격이 떨어져요.
1: 아, 그래요?
0: 네, 요거는 네.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일단 황국, 곰국, 김칫국.
1: 네.
0: 아, 끝내주는 국들로 선정했다.
1: 네.
0: 이거 100점 만점에 68점 드리겠습니다.
1: 별로 안 높아.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받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율의 희비교차 듣고 올게요.

0: 음유래 희비교차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역사학자 김재원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일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1: 네. 숙종 집권 시기에 세 차례나 일어났던 정치 격변 바로 1번 황국입니다.
0: 시원하네요.
1: 네, 황국입니다, 여러분. 황국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곰국, 김치국, 황국 아닙니다.
0: 황국. 자,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숙종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네. 마지막 키워드 숙종이 흔들어 놓은 조선 삼갑술 황국입니다.
0: 아, 오늘 황국 많이 나오네요. 갑술 황국. 예.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또 남인 몰아내는 거예요?
1: 또 네. 사랑입니다.
0: 아, 또 사랑이에요?
1: 또 사랑이에요. 지금 황국이 네. 계속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렇구나. 황국은 이제 저 뭔가 그 본인의 그 허락 없이 네. 천막가적 가갔던 정도로 시작이 됐지만 네. 그 뒤에 있는 황국들, 그 다음에 이 정치 격변이 저 본인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도 본인의 사랑입니다.
0: 사랑으로 나라를 뒤집을 정도면 네. 진짜 찐 사랑이었네요, 사실은. 미쳐 있는 거네, 진짜.
1: 아니, 그냥 성격 이상. 성격 이상한 겁니다.
0: 네네. 어떤 성격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1: 일단, 네. 이때는, 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숙종이다 생각하고 한번 그냥 쭉 한번 마음을 한번 우리가 숙종이다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1: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한 중반 정도 됐습니다. 장희빈을 봤어요. 어렸을 때 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쯤에 네. 원래 조광지처 이때쯤 생각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생각을 눈 감으면 옛날에 아, 그 친구 나보다 6살이나 어렸는데 네. 이 친구 생각도 나고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지금.
0: 아, 나쁜 남자.
1: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0: 진짜.
1: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0: 네, 어쨌든.
1: 근데
0: 네.
1: 요 무렵에
0: 네.
1: 저기 자꾸 그 원래 그 인연왕후 네. 인연왕후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0: 기도?
1: 인연왕후가 잘 있기를
0: 네.
1: 궁궐에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물어봤대요. 네. 숙종이 쟤 자꾸 어디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냐? 저 궁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궁녀로서의 위치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0: 네.
1: 아주 낮은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만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런 분이 자꾸 기도를 하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됐다 놓고 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인연하고 생신이신데 아유, 제가 무슨 뭐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잔치를 그냥 혼자서 이러면서 운 거예요. 근데
0: 설마
1: 그 모습, 야사에 있는 내용인데, 뭐 야사에 있는 내용.
0: 그 이후 내용이 설마.
1: 근데 네. 눈물을 닦아 원래 고개 못 들잖아요, 네. 왕이. 근데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너무 이쁘네.
0: 아이, 그럴 것 같았어.
1: 너무 이쁘네.
0: 네.
1: 그 다음에 자기 마음도 읽어주는 것 같아. 인연왕으로 또 읽어주는 것 같아.
0: 네.
1: 그래서 이 친구랑 일단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0: 네.
1: 이 사람이 누구냐면
0: 누구예요?
1: 이 사람이 누구? 숙빈채 씨라고 영조의 엄마예요.
0: 아,
1: 영조의 엄마인데 영조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무술이 출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왜 무술이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무술이 출신 절대 아닐 걸이라고 했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무술이는 옷이 달라요. 거적대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술이들은 기본적으로 출퇴근하는 궁녀입니다.
0: 네.
1: 아주 허드렛일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 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술이었을 리가 없다.

0: 한눈에 반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무술이었냐? 네. 그 파가 있고요. 한 파는 거적대기를 이겨내는 미모였지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거적대기를 이겨내는 미모도 있지 않는가?
1: 아니 그 시절에 미인 왜 이렇게 많아?
0: 네. 네. 이런 파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후자를 그냥 생각하고 싶네요.
1: 저도요.
0: 네. 네. 이 그렇게 부셨을 할게요. 것 같아.
1: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가 나오는 거겠죠?
0: 사랑을 했겠죠.
1: 그렇죠.
0: 사랑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연왕후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장희빈을 내립니다. 희빈으로 내려요. 다시. 네. 그다음에 인연왕후가 이제 다시 궁궐에서 사는 거예요.
1: 네.
0: 그 가운데 그러니까 세 여자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1: 아, 끔찍해.
0: 세 여자가 동시에 있는데 네. 너무 안타깝게도 인연왕후가 얼마 못 가 죽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숙빈 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1: 그렇죠.
0: 숙빈 채 씨와 명조가 태어난 명조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인 쪽에서 또 죽이려고.
1: 아이고.
0: 숙빈 채 씨랑 이쪽 막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함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장희빈 잠깐 집에 한번 가봐. 네. 라고 했더니 이상한 사단 같은 거 지어놓고 네. 저주를 누군가를 했다는 거죠. 인연왕 얼마 전에 죽었잖아. 이거 엮어. 이거 너 인연하고 죽으라고 한 거지 라고 해서 네. 장희빈도 네. 인연하고 죽었던 그 해에 사약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인들이 네. 싸그리 쓸려나가는 게 마지막 왕국인 갑술왕국이 되는 겁니다.
1: 남인도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0: 같이 쓸려나가고 네. 최종적으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1: 사랑과 함께 이렇게 당의 어떤 네. 집권기가 바뀌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0: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정치를 사랑으로 하는 분.
1: 아주 독특한 이야기예요.
0: 예, 예, 예.
1: 자, 이렇게 이틀 동안 숙종의 역사 함께했습니다.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굿모닝 FM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0: 근데 많이 차분하네요.
1: 생각보다
0: 테드랑은 다르게 조금 차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저랑 첫 만남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역사에 그래도 조금 관심도 있고
1: 관심 있어요.
0: 실제로
1: 좋아해요. 저는 역사 드라마도 많이 보고 관심 있어요. 느껴졌나요?
0: 느껴졌습니다.
1: 느꼈어요?
0: 오늘 굉장히 눈을 초롱초롱하게 보시는 걸 보고 네. 첫 만남이라서
1: 아니
0: 분위기 파악하려고 그러시는 거
1: 역사 좋아해요. 역사,
0: 역사 좋아하십니까?
1: 역사 좋아해요.
0: 네,
1: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0: 그럼 이 프로그램만 아나운서님이 그냥 계속 한번 진행해보고
1: 테디 기다다.
0: 아, 예.
1: 자, 우리 다음에 우리 회식 자리에서 또 만나요.
0: 예.
1: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6: MBC 생활 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MBC FM for you.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8: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9: 나이키, 아디다스, 휴마,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는요.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도 듣고 그들의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굿모닝 FM 19입니다. 목요일 아침마다 생생한 야구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야구팬이 아닌 분들도 야구에 입덕하게 만드는 분이죠.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나진 뮤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나운서 이제 선배인데 제가 아는 정보는 사실 이제 애견남 딸 바라기, 아내 바라기 사실 뭐 요 정도거든요. 근데 또 이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있어서 그 뒤에는 또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지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자, 감사한 분들 먼저 만나고 나진 뮤직 시작해 보겠습니다.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선을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나운서 김나진과 함께하는 나진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직장 상사를 주말에도 네 보게 됐어요. 자, 오늘만큼은 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번에 사생활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MBC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예. MBC 아나운서 김나진입니다.
2: 네, 일요일에도 보네요. 저희 평일에도 보고. 그렇죠?
3: 근데 언제 저를 네. 직장 상사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2: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항상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이고,
2: 네, 너무 좋아요.
3: 그래요? 그런 걸로 합시다.
2: 네, 네, 빨리 넘어가시죠.
3: 네.
2: 자, 나진 아나운서는 일요일 아침에 뭐 하세요, 보통?
3: 저는 주로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일어나고,
2: 네.
3: 이제 러닝하고.
2: 아, 러닝?
3: 네. 그리고 맞아, 저는 맞아. 일찍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못다 본 드라마,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것도 보고. 왜냐하면 아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밤에 이제 TV 금지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2: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잘 때 드라마를 보시는군요.
3: 네, 그래서 그 자막을 요즘 많이 띄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게 이제 저 같은 아빠 엄마들이 아주 여러와 같이 요청을 해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2: 그 네. 육퇴하고 네. 작게 소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3: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
2: 네. 드라마를 좋아하는 김나진 아나운서. 약간 저희 어머니 같은 느낌이 좀. 네, 뒤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세히 또.
3: 아, 그래요?
2: 예. 네. 자, 목요일과 금요일에 스페셜 DJ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공수교대가 됐습니다.
3: 공수교대
2: 9회 말 왔어요 지금.
3: 머릿속에 이제 싸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희진 아나운서는
2: 꺼드럭거리 생각하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꺼드럭거리는 거잖아요 방송은.
3: 예.
2: 너무 좋네요. 어떤 자리가 더 좋으세요? DJ와 게스트.
3: 아, 지금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2: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이제 테디의 네. 아성이 있잖아요.
2: 아,
3: 그걸 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2: 네.

0: 지금이 훨씬 더 편합니다.
1: 아, 평일에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힘드셨나요?
0: 제가 가장 힘든 거 하나가 있었어요.
1: 뭐였어요?
0: On a U. 그 코너가 아 정말 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막 피가 끓어오르더라고요.
1: 아 피가 끓어올랐어요?
0: 네, 누가 진행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
1: 누구야 대체? 네. 전혀 모르겠네.
0: 너무 힘들었습니다.
1: 그때 혹시 상황극 있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기억나시죠?
0: 네, 나순이라고.
1: 예. 네, 나순이.
0: 예.
1: 근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0: 아, 반응이 뜨거운 거는 모르겠고 시대가 네. 참 바뀌었구나.
1: 왜요, 왜요? 아니, 왜요?
0: 감히 왜요? 이제 후배가 이런 선배한테 이렇게 써놓고. 커피기도 안 비치다가 방송 오네요 딱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0: 보통 이제 일찍 들어왔으면
1: 네.
0: 야 이거 바꿔. 야 네가 휘순이 해 이럴 텐데 이런 여지를 아예 없어버리고
1: 맞아요 맞아요.
0: 직전에 들어오더라.
1: 혼날까 봐 화장실 갔다 왔어요.
0: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예.
1: 그랬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저희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희는 낮에 나눠서는 좀 힘들었나 봐요.
0: 당신은 재밌었겠지.
1: 자 이쯤에서 김나진 아나운서와 나진 뮤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0: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나의 인생 드라마 속 OST입니다. 야,
1: 진짜 드라마를 좋아하시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예, 제가
1: 이유가 예, 뭐예요 이유가?
0: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아, 그럼 제가 사람 많고 응원 소리 가득한 야구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주로 가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누워서 드라마 이렇게 꼭꼭 눌러서 가슴 속에 담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충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래에도 이입이 되고 막 이러면서 빠져들어요. 그래서 네. 특히나 그 대사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청취자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일요일 아침이니까 대체로 네네. 한번 차분한 곡을 드라마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야, 제가 여기 나왔을 때랑은 많이 다르네요.
0: 어떻게 하셨어요?
1: 저는 엉망이었어요.
0: 왠지 그려져.
1: 저보다 안 나오면 예. 안 돼요.
0: 아, 큰일 왠지 납니다. 그려집니다.
1: 제가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0: 네. 왠지 그 실현생활 많이 했어요?
1: 예? 아니.
0: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1: 그런 얘기 안 하고 직장인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해가지고. 근데 오늘 느낌 좋다. 드라마 OST.
0: 네.
1: 예, 제가 드라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또. 자, 첫 번째 곡 일단 한번 만나볼까요? 야 바람에 여기서 끝났어요.
0: 끝나죠.
1: 어떤 곡인가요?
0: 이게 드라마 25, 21 OST에 있는 자우림의 25, 21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정신 못 차리는 드라마였어요. 이게 주제가 펜싱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저 스포츠캐스터잖아요.
1: 네.
0: 거기에다가 저는 그냥 자우림의 시대에 살았거든요. 모든 것이 자우림의 노래로 통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이제 이 자우림의 노래에 영감을 받기도 했었고
1: 맞아요.
0: 드라마 전반에 좀 이어졌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사가 처음도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시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게 참 누구에게나 있는 그 아름다운 리즈 시절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이 노래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리즈 언제신가요?
0: 아 리즈 저는 지금이 리즈입니다.
1: 야,
0: 우리 아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1: 멘트 좋다. 듣고 계시죠? 네.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0: 아, 벌써 쓸쓸해요.
1: 아이고, 벌써 쏟아지네요.
0: 소개해 주세요.
1: 이게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OST인데요.
2: 네.
1: 이적의 혼자였다.
0: 참.
1: 제가 또 MBC 김 부장이잖아요.
0: 벌써 부장급이 됐어요, 진짜.
1: 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가장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마음을 정말 대변했던 드라마 같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마음을 막 후벼 파도 한두 번 후벼 판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2: 네.
1: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있었고
2: 네.
1: 누구나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의 한 순간인데
2: 네.
1: 정말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주말에도 회사 가시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2: 이게 회사에서 사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나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그리고 네. 쓰임에다가 더해서 많이 외로워져요. 많이 좀 챙겨줘 혜준아.
2: 외로우세요? 어떡해, 제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김 부장님. 자, 이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MBC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나진 뮤직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김나진 아나운서의 인생 드라마 속 OST입니다.
1: 예.
0: 아니 이 드라마를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1: 아 드라마는 네. 좋아한 지가 정말 오래됐죠.
0: 오래됐어요?
1: 예, 드라마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제가 스포츠캐스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승부.
0: 아,
1: 농구 드라마.
0: 야,
1: 우리 다슬이 시문아님을 네. 그 수학의 정석 표지로 붙여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승부를 포함해서
0: 네. 네,
1: 여러 가지 스포츠 드라마 포함해서 아주 네. 오래전부터 그래서 좋아했죠.
0: 어릴 때부터 네. 드라마를 계속 보셨던 거네요. 그죠?
1: 그렇죠. 네.
0: 그럼 보면서 이제 좀 눈물도 한 방울 이렇게 툭 떨어뜨리시고.
1: 아, 눈물을 제가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요.
0: 네.
1: 통곡을 하면서
0: 오열.
1: 오열해.
0: 오열하시는군요.
1: 진짜 오열하면서 네. 이렇게 보고요.
0: 네.
1: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슬픈 눈물을 흘려요. 계속.
0: 그러니까 기쁠 때도 흘리고 슬플 때도 흘리고 그런.
1: 기쁠 때도 울고 사랑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도 울고 사랑이 끝날 때도 울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남의 예.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우시는군요.
1: 네, 남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도 이제 감격해서 울고.
0: 아,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그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드라마가 뭐예요?
1: 그러니까 뭐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요.
0: 네.
1: 최근 드라마라 가장 기억에 남는데
0: 네.
1: 그 모자무사라고 불리는.
0: 아, 모자무사.
1: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1: 얼마 전에 끝났는데.
0: 그렇죠.
1: 요거는 슬픔의 종류가 웬만한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울었던 슬픔도 있고.
0: 네.
1: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 약간 떠나보내야 하는 그것도 있고
0: 네.
1: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잘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슬퍼서 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연인 간의 헤어짐과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진짜 최고의 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0: 이제 그렇죠.
1: 뭐 그래서 우는 슬픔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슬픔들 다 나와. 마지막에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 이렇게 어딘가로 떠나보낸 슬픔 이런 것까지 느끼니까 정말 슬픔의 레벨도 다양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울었어요. 울 때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0: 오열.
1: 그러니까 이게 막 막혀서 우는 거 있잖아요. 너무 슬플 때 그것도 느끼고 그냥 보면서 이렇게 주룩주룩 어느덧 그 물이 막 계속 눈물이 흐르는 눈물도 있고 어느덧 네. 눈가에 살짝 맺히는 정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0: 근데 지금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그 김나진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 있는 이 나이 이 위쪽
1: 이 나이 뭐야?
0: 전정환 아나운서
1: 잊을만 뭐, 하면 자꾸
0: 김범도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1: 근데 휘준 아나운서도 아저씨인 거 알죠?
0: 아 알죠.
1: 맞받아 쳐야 돼.
0: 에이. 자 그럼 계속해서
1: 네네네.
0: 김나진 아나운서의 인생 드라마 속 OST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다 알죠 저는? 자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1: 제 인생 드라마거든요. 나의 아저씨 OST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인데요.
0: 네.
1: 이게 저는 이 작가님을 너무 존경해요.
0: 네.
1: 또 오해영, 나의 해방일지, 모자무사를 쓴 박혜영 작가님인데,
0: 네.
1: 이제 그 넘버 원이 바뀔 것 같긴 한데,
0: 하여튼 네.
1: 그 나의 아저씨가 제 최애 드라마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수없이 나쁜 사람들 사이에 좋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0: 맞아요.
1: 그 역할을 이제 고 이성균 씨가 열연을 했었고. 온통 나쁜 일만 있던 아이유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따뜻한 사람들이 쫙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게 이런 보통의 하루. 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요즘에 무탈함이 이제 최고라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포인트가 있어서 한 서너 번 봤고요. 이제 또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만 할 때 또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드라마인데 그 중에 이 노래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 듣고 싶습니다.
0: 지한 편안함에 이르렀나. 야 명대사입니다. 진짜 명대사예요.
1: 그 마지막 표정
0: 마지막에
1: 길 건너면서 떠올리면서
0: 맞아요.
1: 들어보시죠.
0: 너무 좋아요.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웅장해진다. 와. 이야, 어떤 노래입니까?
1: 그렇죠. 이제 전투력 상승하는 노래입니다. 네. 아, 역시 이게 박혜영 작가님의 최근 작품 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OST인데요. 루시의 스타일라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이 노래가 등장하냐면요. 어, 무언가 억눌려 있다가 해방되고 내 걸 팍 던지는 순간에 네. 나오는 거예요.
0: 맞아요.
1: 어, 나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개척하는 삶. 드디어 내가 해냈어. 이런 순간들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노래와 함께 이제 뭔가 한번 박차고 일어나 보시길 바라면서 네. 예. 나도 이희준에게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일어난다. 딱 그때 가고 싶은 노래예요.
0: 아, 네. 예. 어, 저를 향한 노래였네요.
1: 구기환 씨 그렇게 되네요.
0: 구기환 씨의 얼굴이 이제 딱 떠오르는 사실 OST이긴 하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박혜영 작가님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아, 이게 너무 궁금해요.
1: 제가 인터뷰 봤는데 네. 본인의 감정을 끝까지 파헤쳐 보셨대요. 아, 저도 이희준에 대한 이 감정 끝까지 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0: 빨리 퇴근해야 돼요. 자, 일단 노래 계속 듣고 올게요.

0: 없나? 라는 대사가 유명한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네.
0: 1번 나의 아저씨.
1: 네.
0: 2번 나의 아줌마. 3번 나의 아나운서.
1: 나의 아줌마 뭔가.
0: 네.
1: 정답 같아요. 느낌이.
0: 그러니까 휘재준 아나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니까 왠지 2번이 정답 같네요.
1: 약간 아줌마 같죠, 저. 자, 나진 아나운서 힌트.
0: 드디어 공격 성공했다.
1: 힌트. 힌트 주세요. 빨리 힌트.
0: 네. 저 같은 사람은 청년도 아니고 총각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1: 네.
0: 이거라고 부릅니다.
1: 예. 아.
0: 됐나요?
1: 됐네요. 그럼 2번에 가까워지는데?
0: 예.
1: 맞습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실 곳
0: 네.
1: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4부로 돌아와서 발표할게요. MBC
2: FM for you.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MBC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낮은 뮤직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주세요.
1: 네. 네. 저 김나진이 박혜영 작가가 쓴 드라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0: 네.
1: 정답은 바로 1번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0: 네. 당첨자 5분께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고요.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김나진 아나운서의 인생 드라마 속 OST 만나보면서 퀴즈도 풀어봤습니다. 야, 진짜 명작 많이 나오네요.
1: 아, 좋아요. 네. 예.
0: 아까 그 1위가 약간 조금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1위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1: 지금 이 순간 1위는 모자무쌍인데요.
0: 아, 모자무쌍.
1: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0: 네.
1: 요건데 예, 너무 박혜영 작가님만 하나요? 괜찮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괜찮아요?
0: 추앙하는 거죠.
1: 아, 오, 맞아요. 바로 그 대사.
0: 네.
1: 사실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로 통일하면 모자무사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냥 수면 위로 올려 놓은 것 같았어요.
0: 아,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을.
1: 예.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창피하는 그 창피한 감정들 있잖아요.
0: 네.
1: 이희준이 잘 됐을 때 막 밉잖아요. 괜히. 그리고 깎아내리고 싶고. 아 근데 네. 그 감정을 어디선 표현 못하잖아요.
0: 못하죠.
1: 근데 거기에 표현이 돼 있어. 그리고 제가 너무 창피하고 스스로만 숨기고 싶은 것들을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식도 너무 세련됐어요. 어떠한 특별한 장면을 통해서 그 감정을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과 사실은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은 이건데 아니야, 사실 네가 느끼고 너의

0: 진짜 감정은 이거야라고 설명해줘요. 구교환 씨가 마지막에 네. 야 이건 분명히 통쾌한 감정일 거야라고 감정어치를 들여다보는데 네.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게 후회라는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 휘준이를 바라보면서도 밉지만 사실은 네. 저 밑에는 표현하기 네. 싫은 그 감정 네. 내가 사랑한 후배라는 거
1: 그렇죠.
0: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1: 시계에는 애정이 뜨죠.
0: 시계는 분노. 하지만 그러네요. 시계는 애정이 뜨네요.
1: 뜨죠.
0: 이건 내가 분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네. 나를 몇 번씩이나 들었다 놨다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제 모자무사가 네. 정말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시의성도 그렇고 네. 네, 최근 작품이어서 또.
1: 네. 우리가 이제 살 때 감정을 이렇게 멋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이게 약간 찌질한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드라마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인간미 있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러니까.
1: 솔직하게.
0: 맞아요. 네,
1: 진짜 이 안에 있던 감정까지 다. 그죠?
0: 그래서 자주 표현하려고요. 분노를 앞으로는.
1: 눈을 못 쳐다보겠어 지금. 네. 자, 김나진 아나운서의 인생 드라마 속 OST 계속 만나볼까요? 아 진짜 오랜만인 OST예요. 소개해주세요.
0: 네, 드라마 아이리스의 OST였던 김태우의 꿈을 꾸다. 와 이게 이병헌 김태희 씨가 나왔었는데요. 2009년이에요.
1: 아, 벌써
0: 17년이 됐네요. 네. 시청률이 당시에 무려 35% 넘게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들 첩보 액션 뭐 이런 거에 꽂히신 분들 많았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꽂혔어요. 또 그 레전드 장면 있어요.
1: 네.
0: 그 사탕 키스 장면.
1: 야.
0: 이게 이제 그 무슨 데이인데
1: 네.
0: 사탕 못 받아서 좀 이렇게 조금 삐지니까.
1: 네네네.
0: 사탕을 어디서 물고 와가지고는 조금 더럽긴 한데
1: 네.
0: 연인이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넘겨주던.
1: 이거 다들 많이 따라하셨죠. 진짜.
0: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안타까운 사랑 떠올릴 때마다
1: 네.
0: 이 노래를 떠올립니다.
1: 네네.
0: 지금은 물론 전혀 떠올리지 않고요. 젊었을 때 안타까운 사랑을요. 저는
1: 네.
0: 우리 아내, 딸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1: 네. 아, 멘트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트네요.
0: 몸이 베베 꼬이네.
1: 네. 네. 근데 중요합니다. 이런.
0: 예.
1: 항상 언제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지, 그렇지.
1: 지금 행복하지만 어떤 한 시절의 추억을,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드라마.
0: 그렇죠.
1: 사탕 키스.
0: 네.
1: 계속 들어볼게요.

0: 아, 이 노래 나오는데 옆에서 작가님이 돌겠네 나왔어요.
1: 네?
0: 돌겠네 하시더라고요.
1: 돌아요.
0: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네. 어떤 곡인가요?
1: 아, 이 노래도 정말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아, 김나영과 매드클라운이 함께한 다시 너를. 사실 이 드라마는 그 주연 커플들에 집중해서 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좀 달랐어요. 김지원 진구의 사랑이 더 했어요.
0: 아, 맞아요. 에,
1: 특히나 그 명장면 있잖아요.
0: 네.
1: 김지원 씨가 이제 그 군 계급상 하급자니까 진구 씨를 당신의 상급자에게 경례도 하지 않고 가나 딱 하면서 딱 경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라고 이제 명령하는 그 장면이
0: 맞아요.
1: 너무 멋있었고
0: 네.
1: 특히나 이제 교차하죠.
0: 네. 타이밍, 야,
1: 타이밍 기가 막히네.
0: 역시 방송인이야.
1: 이렇게 남녀의 목소리가 교차하면서 노래랑 랩이 이제 막 교차하잖아요.
0: 네.
1: 둘의 마음이 복잡하게 오가면서 진짜 폭발하는 노래입니다.
0: 그 네 분 중에 이 두 분이 진구 씨와 김지원 씨가 애틋함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1: 맞아.
0: 뭔가 계속 마음이 아팠어 이 둘을 보면.
1: 그치.
0: 연결될 때 그때 우셨나요?
1: 아, 이때도 많이 흘렸죠. 왜냐하면. 군복을 입었을 때가 더 생각나기도 하고 부모의 반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0: 맞아요.
1: 제가 생각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0: 예. 네, 계속 듣겠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MBC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낮인 뮤직 김낮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탕키스 나왔는데 네.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것들 혹시 따라해보시나요?
1: 아, 사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따라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위준 아나운서도 많이 하세요 집에서?
0: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질색팔색을 하기 때문에

0: 하면 큰일 납니다.
1: 아 저도 진짜로 네. 못해요.
0: 네. 못해요. 못해요.
1: 아, 정말 뭐 오다 주었다 뭐 이런 것도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진짜 못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는 그냥 근엄 근엄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약간 약간은 틱틱거리고 츤데레 같은 네. 아,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거는 진짜 못하겠어요.
0: 아, 로맨틱하게 딱. 아,
1: 근데 이제 목도리 정도는 걸어줄 수 있죠. 도깨비나 도깨비나 뭐 이런 느낌으로.
2: 제가
1: 뭐
2: 도깨비요? 아, 네.
1: 죄송합니다. 네. 아, 안 자, 할게요. 안 할게요. 아, 자, 내가 왜 이렇게 왜지?
2: 얼른 가시죠. 김나진 네네. 아나운서의 네. 인생 드라마 속 OST 이어가겠습니다.
0: 자, 이건 노래 소개 빨리 해주세요.
1: 네, 드라마 네. 미지의 서울 OST 시원의 On Your Side입니다. 요거는 좀 뒤늦게 찾아봤어요. 네. 박보영 씨가 백상 여우주연상 요거 타면서 명대사 저 말이 어디에 나온 드라마 대사일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봐서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0: 네.
1: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0: 야.
1: 네. 아, 이 정신으로 나 그대로를 좀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0: 네.
1: 지금 나오나요?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아팠던 마음들도 망설이던 발걸음도 어느새 어제가 되어 사라지고.
0: 야.
1: 지금 나오네요.
0: 아, 좋은 가사네요.
1: 예, 이 노래 추천합니다.
0: 아, 박보영 씨가 이제 쌍둥이로 이제 연기를 했었던.
1: 맞아요.
0: 저는 그 문턱 하나를 못 넘어가는 그 모습이 되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1: 그렇지.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0: 그 한 발 내딛는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1: 맞아요.
0: 아플 때는. 네. 자, 오늘 힘든 분들도 이 드라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0: 바로 알았어요. 자,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의 권진아의 위로를 골라봤습니다.
0: 네.
1: 제가 아는 위로라는 제목을 단 노래 중에 정말 저는 저한테는 최고로 꼽는 위로인데요.
0: 네.
1: 천우희 씨 매력이 진짜 펑펑 터졌던 드라마예요. 그리고 OST도 모든 노래가 다 좋아. 뭐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 노래 유명하긴 한데
0: 네.
1: 이 노래가 이제 장범준 씨 버전도 있고 다양한 가수 버전이 있는데 똑같은 노래를 연달아 들어두면 다 좋아요.
0: 네.
1: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플레이리스트에서 꺼내 들으시면 그냥 위로가 되는.

0: 노래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1: 네, 예. 아, 이 드라마에서 그 친구 세 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연이 있는데 이거 얘기를 못 하겠다. 참다가 나 안아줘 하는 장면이 있어요.
0: 아, 저 기억난다.
1: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다 안아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저 울었어요.
0: 아,
1: 너무 슬픈 장면.
0: 맞아요.
1: 자, 노래 들으시죠.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키!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MBC 아나운서 이휘준이고요.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김나진 아나운서와 나진 뮤직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6: 아, 오늘 그 제 인생 드라마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서 스페셜 DJ 하던 때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5: 네, 행복해 보였어요.
6: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해 보였어요. 아, 제 스스로가
5: 평온함에 이르렀나?
6: 이르렀습니다. 방금 이르렀는데 또 열받게 하네요. 이준 아나운서님. 예.
5: 네, 저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6: 네, 아 그러네요. 네,
5: 이렇게 사연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평일에 하면 많이 잘 없기는 해요. 정신도 없고 코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수다 떤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6: 예.
5: 자, 끝곡 들어봐야죠.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 인생 드라마 속 OST 마지막 곡 어떤 곡인가요?
6: 아,

0: 끝곡은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 넬의 김종원 씨가 부른 용기 준비했습니다. 이거 너무 따뜻한 드라마였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뭐 최강 동안 혹은 최고 미녀 최수영 같은 답을 원했던 그 베스트 프렌드에게 박은빈 씨, 우영우가 이제 넌 봄날의 햇살 같아라고 말해요. 근데 그 장면은 참 이 드라마의 백미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뭐 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술수 권민우 뭐 이런 예쁜데 역동적인 모습으로 캐릭터를 잘 표현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
1: 네.
0: 전체적으로 예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예쁜 노래를 골라봤고요.
1: 네.
0: 이희준 아나운서도 참 봄날에 눈살 같은 눈살 찌푸려지는
1: 봄날의 뱃살.
0: 아니, 농담이고요. 네. 예. 가족들과 함께 들어도 참 좋고
1: 네.
0: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노래여서 이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저는 이제 요즘 너무 세상이 삭막해서 이런 드라마 안에 세상만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었던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김종환의 용기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부모님 팬테입니다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엔 가수 이비씨와 이비뮤직으로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이제 테디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0: 와우.
1: 많이 환영해주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0: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햇살 때문에 피부가 몇 번 따갑더니 금세 몸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소매 부분, 또 목 뒷덜미, 얼굴 색도 조금씩 짙어진 것 같아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왼쪽 얼굴 신경 쓰이기 시작하셨죠? 여름은 이렇게 진하게 우리의 몸을 통과합니다. 이제 겨우 초입인데 이게 여름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피부색뿐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조금은 변해 있겠죠? 자, 올여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5월의 마지막 날 생각해봅니다. 5월 31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